0: 스베스크의 착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적극으로요. 해리코닉 주니어의 It Had To Be You. 이거는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OST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뭐 합해서 추미스 네, 라고 하죠. 뭐 이런 장르가 인기를 끄는 계절이 보통은 여름이잖아요. 가을은 뭐니뭐니 해도 코끝이 이렇게 시큰해지고 가슴이 아련해지는 감성 멜로가 제철이죠. 초등학교 5학년도 연애하는 계절이 가을인데, 그죠? 그나저나 로하마님, 로하맘님, 오늘 따님 잘 등교하셨나요? 네. 오늘 남사친에게 고백받는 날이라는 걸 그대창의 모든 아기새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후기 좀 남겨주시고요. 고백은 잘 받았는지 후속 보고 문자 기다리면서 우리는 대리연애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분으로 지금 떠올려도 마음이 먹먹해지는 가슴 시린 사랑 영화나 정통 멜로 드라마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혹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멜로 이거 어떤 작품인지 명대사와 함께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멜로 이거 저도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워낙에 너무 많아서 좋은 게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안녕하세요
10: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1: 완전 좋아요
10: 연두리
12: 잘 부탁드립니다
1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4: 백조 싱크
15: 르노
16: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5: 레노.
17: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그냥 대낮부터 이렇게 이런 곡을 두 곡을 딱 연달아 들으니까 추모 여기 한병더 갖다 주오. 좋네요. 아, 예. 영화 About Time 중에서 일몬도, 네, 끝없는 세계, 지미 폰타나의 노래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였습니다. 네, 좋네요. 자, 게시판 좀 볼까요? 9233님께서 About Time에서 빌 나이가 했던 대사 중에 인생은 누구나 비슷한 길을 걸어간다. 결국엔 늙어서 지난 날을 추억하는 것일 뿐이다. 결혼은 따뜻한 사람하고 하거라. 이 대사가 제일 감명 깊어요. 뭐 그렇다고 저희 와이프가 차가운 사람은 아니고요. 예. 암냠냠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장독문 열고 들어가고 두 주먹 불 끈지고 시간을 돌리고 싶으신 건 아니죠? 네. 은자매 맘님, 저는 지금 집에 있는 신랑과의 첫 만남을 영화 접속처럼 만났습니다. 지금 신랑이란 농담 삼아서 접속 영화는 되게 로맨스였는데 우리는 너무 현실 사랑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영화 접속처럼 만났다는 게 약간 온라인 만남으로 시작하셨단 말씀이세요? 접속, 스크린 너머의 육성과 네, 그 사람의 숨소리, 뭐 생김새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그 문장 몇 마디가 주는 이 사람의 뉘앙스 만으로 어떻게 이 사람한테 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지만 이때 접속 나온 그 시점쯤에가 이제 인터넷이 이제 파급력이 엄청 났을 네. 그 이후에 이제 얘기인데. 참, 그 온라인, 죄송합니다. 온라인에서 이렇게 알게 되신 분들이 나중에 약간 뭐, 번개. 예. 번개 오랜만 아닌가요? 번개. 네. 요런 식으로 만나서, 네. 얘기도 하고 좋은 친구도 되고 또더 나아가서, 네. 연인들도 되고. 네. 그랬었죠. 지금은 이제 오히려 실제 만남보다 네, SNS 상에서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만나는 것이 더욱더 약간 뭔가 정상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죠? 2918님.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석규 전도연 영화 접속. 접속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계시네요. 말랑콩더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멜로는 노팅힐. 좋아하는 대사는 저도 한 남자 앞에서 사랑을 구하는 여자랍니다. 라고 말하던 대스타 안나의 말. 그맨 마지막에 저는 그 기자회견에서 그럼 런던에 더 어떻게 계실 건가요? 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더라? 뭐더 있어 봐야 알죠. 뭐 이렇게 얘기했나? 일단 마지막 대사를 딱한 다음에 카메라가 그 둘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잡으면서 카메라 이렇게 줌업을 쫙 하는데 그때 이제 그쉬 음악이 그 피아노 반주가 땅당당당 이러고 딱 나오면서 노래가 나오는데 그때 너무 너무 예뻐요, 화면이. 그 둘은 서로의 눈빛에 딱이 잠겨 있는데 락킹이 돼 있는데 주변은 막 시끌벅적하고 떠들고 막 기자들이 플래시 터뜨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이러고 있는데 둘은 조용히 서로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엔딩 장면 참 예뻤죠.

루아맘님. 네. 중간 보고 문자 드립니다. 아, 조금 아쉽군요. 아, 요즘 아쉬워요. 중간 문자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들으셨다시피 9월 16일에 고백할 거라고. 왜냐? 그래야 크리스마스가 100일이 되니까. 그러면서, 야, 이런 거를 계산하고 만나나? 근데 따님이 몇 살이세요? 아,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약간 큰 풍파를 일으켰던, 예, 그 사연에. 중간 보고 문자. 아마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낼 것 같아요. 아, 요거 아쉬운데. 요거 아쉬운데. 어제 AI 마냥 난 너랑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연습하는 거를 봤어요. 아, 진짜요? 거울 앞에 서서? 진짜로? 밤에 슬쩍 물어보니까 자기는 다른 친구가 마음에 든다고. 근데 용기가 안 나서 그 친구한테 고백은 못할 것 같다고 짝사랑 중인 것 같대요. 세상에, 세상에. 벌써부터 이렇게 그냥, 남자를 그냥, 이렇게 울려 그냥 아주 그냥. 요 녀석 요물이네, 요물이야. 오늘 학교 가서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 남자애는 저기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아유, 어떡하냐. 난 너랑 그냥 친구 사이로는 게 친구 사이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확실한 게 좋긴 좋죠. 네네. 이걸 칭찬을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줘야 되나?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범진의 인사 듣고 옵니다.

0: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 토지 소유자입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은행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현금 자동 입출금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경과 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정, 혁신, 포용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전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안

아, 그렇죠. 이 노래 안 나오면 섭하죠. 제주 딸기산도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였습니다. 좋네요, 그렇죠? 약간 머릿속에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몽글몽글 네 생각이 떠오르죠. 이러고 있는 와중에 축복 복동행님 어바웃 타임을 같이 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고 세상 참 모를 일이네요. 잘 살아라. 지금 본인은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따지면, 야, 이렇게 따지면 저도 같이 영화 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그분들을, 예, 정말 많은데요? 갓 블레스 유 밑줄 긋고 남자님 갓 블레스 유 님도 남자 남자라는 정체성을 들키고 잠수 타신 로맨틱과 질투남 찾습니다. 어제 예, 좀 이슈가 있었죠. 예, 로맨틱과 질투남님 어디 계시는 건가요? 오늘 안 오셨나요? 자, 윤지님 알디님 전 이폰이요. 이왕과 사만다의 사랑,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영화의 줄거리. 단 하루를 살아도 당신을 사랑했다면 그 하루는 값진 겁니다. 그 명대사가 잊혀지지가 않네요. 이폰이 저도 보면서 되게 네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영화였죠. 이거 노래도 좋아요. 그 저 제니퍼 러브 휴잇이 이제 거기서 이제 연주가로 나오는데 어떤 곡을 이렇게 곡을 썼는데 그 곡을 발매를 못하고 있는 걸 보고 남자친구가 용기를 북돋아 주죠.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 이제 단독 콘서트처럼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신곡 발매와 동시에 차트를 석권하는 음원 강자가 돌아왔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1년 만에 디지털 싱글 이 별로부터를 발매하면서 또 한번 아이유 열풍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제목인 이 별로부터는 이별, 그러니까 star, 그리고 이별, farewell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언어 유희의 바탕으로 쓰인 곡입니다. 아늑히 먼 우주에서 도달한 별빛처럼 지난 사랑과 인연의 기억 또한 시간을 넘어 현재의 나를 밝혀준다라는 따뜻한 위로를 담고 있는 그런 곡인데요. 이별이라는 게 완전히 끝나버린 관계가 아니라 멀리서도 묵묵히 지켜주는 별빛 같은 거다. 요런 연결은 참 근사하죠. 역시나 아이유가 직접 가사를 썼고요. 밤하늘을 아득히 떠도는 것 같은 몽환적인 사운드스케이프도 인상적입니다. 이거 작곡 편곡을 담당한 프로듀서 구름, 네, 요즘 굉장히 핫한 프로듀싱, 네, 팀인지 개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인 것 같아요. 그런 따스한 감성이 돋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공간감을 살린 사운드 디자인과 감정의 여운을 극

극대화하는 편곡으로 음악적 시너지를 더했는데요. 앞으로 발매될 여섯 번째 정규 앨범에 수록될 곡입니다. 9월 10일에 발매된 따끈따끈한 신곡 IU 이별로부터 2주의 추천곡입니다.

자, 악뮤의 소문의 낙원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그 전에 듣고 오늘 2주의 추천곡 아이유의 이별로부터 네 듣고 오셨는데 사운드는 결국 무언가를 연상시키게 하는 디자인과도 좀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듣고 있으면 이제 드럼이랑 비트랑 뒤에 이제 그 사운드 이펙트 같은 것들이나 신디 그것들이 이렇게 소리가 역행하는 듯한 사운드를 디자인을 해놔서 뭔가 이렇게 저 멀리서 한번 내려왔던 빛을 거두어가는 듯한 연상을 하게 하는 그런 네. 역시나 믿고 듣는 아이유 예. 아이유 네, 팬입니다. 자 나비님 이별을 떠나 낙원으로 가는 흐름인가요? 좋아요 하셨습니다. 낙원 상가 밑에 맛있는 거 많은데 이별을 떠나 낙원으로 가는 낙원 상가 밑에 맛집 국밥집이 맛있는 데가 있거든요. 주관적인 자기님 요즘 매일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상크미님 알디 책임지세요. 오금공원 사이로 출근 중인데 샛길로 새서 놀러 가고 싶으네요 하셨습니다. 놀러 가시면 되죠. 예. 아유, 그럼요. 놀러 가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책임지진 않습니다. 램틀님, 알디, 어제 저녁 야자 시간에 아들 녀석이 보내온 문자. 엄마, 주말에 나랑 조조 영화 볼래? 내가 쏠게. 저는 무지 감동받아서, 그래, 같이 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잠시 후에 문자가 오더니, 조조인데도 엄마 티켓값 비싼데? 엄마 경로 못 받음? 하고 왔네요. 순간 감동 물거품 됐습니다. 자기 용돈으로 예매하려니까 성인 요금이 생각보다 비쌌나 봐요. 졸지에 돈 몇천 원에 자기 엄마 할머니를 만드네. 야 이거 너무 킹받는데요? 조조인데 비싼데 엄마 경로 못 받음? 엄마 경로 못 받나? 엄마 경로 아닌가? 뭐 이것도 아니고 경로 못 받음? 티켓이 비싼데? 어쩔 TV? 저쩔 TV. 아우 예.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드님. 마음만 받을게요. 예예. 예. 혼자 가서 보세요. 빵빵한 호랭이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Lady Gaga 신청입니다. Star Is Born. 감동 그 자체. 노래도 멋지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아 영화 땡기네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참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영화가 영화관에 나왔다. 와 우르르 새벽 막 3시에도 보러 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 반면에 영화가 나왔어? 히트를 치고 있어? 그래? 잠깐만 저게 사이즈가 저런 영화라는 거지? 그럼 난 기다렸다 집에서 OTT로 볼래. 이러면 안 되거든. 확실히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제맛인 영화들이 있어요. 자, 빵빵한 호레님의 신청곡, 네,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요거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요,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5: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7: 고향 특례시.
8: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 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8: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8: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히 콤비타죠.
10: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3: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극적 합의로 애초 오늘로 예정됐던 파업은 전면 철회됐지만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에 최종 합의하고 올해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합의에서 제외하고 연말쯤 예정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당시 과도한 대출 없이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본인은 금융기관과 장모 차입금을 활용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강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 편법 수혜 의혹과 7억 원대 상가 매입을 한 장남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국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돼온 클래리티법 입법이 현지 시간 15일 상원에서 무산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가 가상화폐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 등 대통령의 이해 충돌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클래리티법 입법이 무산되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과 관련 주식은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은 연방소송 전 단계인 행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500대 기업의 영업보고서 기준을 분석한 결과 국내 500대 기업 생산지의 절반 이상이 영남권과 충청권이었습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4: CBS
15: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일교차는 크지만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에는 중부지방의 경우 어제만큼 쌀쌀한 날씨로 시작하면서 서울의 최저기온은 14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부분 지방은 20도를 웃도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 낮 최고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활동이 많으시다면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광주가 30도 까지 예상되고 서울과 대전, 전주와 대구, 부산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맑은 구역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는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햇살도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주 산간 지역 오늘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모레 금요일에는 경상도 해안과 동해안,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가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봐.

0: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가게 월세, 재료비까지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참 많죠. 이제 걱정 마세요.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급할 때 언제든 꺼내 쓰는 서울시 안심통장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라 쓴 만큼만 이자를 내니까 사장님 부담은 줄고 마음은 더 든든하게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사장님 비상금 서울시 안심통장.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S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군요. 2부 첫 곡으로 브라운 아이드 소울 피처링 한효주의 그대였습니다. 아,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 군 고기 준비하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를 얘기하고 있는데 스튜디오에 모기가 한 마리 들어왔네요. 거슬리는데? 자, 광고 듣는 동안 모기 잡고 올게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Sisters Led의 We a Family, 예, Wham의 Freedom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쉽게도 모기는 아직 못 잡은 상황이고요. 어디로 숨었나 봐요. 네, 반바지 입고 왔는데 한 시간 내내 긁적긁적 하겠네. 자, 모기가요, 여러분. 이건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난 것 같은데. 우리가 밤에 잘 때 귀 주변에서 자꾸 모기가 웽 하고 이렇게 울잖아요. 왜 귀 옆에서 물까? 왜 귀 옆에 자꾸 이렇게 웽웽거리고 돌아다닐까? 그거를 이제 또 궁금해하던, 네, 전문가 집단이 실험을 했습니다. 모기는 밝은 색보다 어두운 색을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색상으로 따졌을 때 이 공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얀색과 까만색 옷이

있으면 까만색 옷을 훨씬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제 이산화탄소, 네, 사용된 이제 공기와 산소가 이제 변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실제로 씻지 않은 몸에서 나오는 이 사람의 이 그 오도어라고 하죠. 오도어. 그 향. 네, 채취. 씻지 않았을 때 나는 그 특유의 채취를 또 모기가 좋아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상대적으로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것보다 귓구멍을 덜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구멍은 또 어둡고 깜깜하고 이러니까 모기가 밤에 불 끄고 내가 누우면 귀 주변에서 그렇게 노는 거래요. 라고 네, 저도 어디서 주워들었습니다. 못 잡았어요. 예. 아, 세준 할멈님, 전기 모기채로 지지세요. 가볍게. 안 그래도 저희 지금 아 오늘 네 여러분들 음악 선곡에서 느끼셨겠지만 뭔가 좀 익숙한 냄새가 나지 않나요? 네, 저희 PD님이 예 또 돌아오셨습니다. 전기 모기채를 들고 오셨어요 밖에서. 꼭 오셨나셨어요 근데? 아 밖에 네 저희 덕후 PD님이 모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예 달려가셔서 전기 모기채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 옛날에 그 짤 있죠? 그 말벌 나타나면 뛰어가고 말벌 잡아오시는 아저씨. 그것처럼. 2672님, 오늘 그대창 들으니까 남편이랑 연애하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벌써 14년째 함께하고 있는데 육아하면서 잃어버렸던 연애 때 감정이 스멀스멀 떠오릅니다.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그죠? 사라지지 않아요.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잊고 살았을 뿐인 거고. 밖에 나가면 참 그에게도 혹은 그녀에게도 그런 설렘을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 아내이길 떠나서 내 남편이길 떠나서 참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인데 그죠?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잊고 살았던 거죠. How do you do님 새싹님이십니다. 그 옛날 푸른밤 애청했던 제가 결혼 후에 라디오를 끊고 살다가 램틀에 전도당해서 가로치고 몇 년간 지속됨. 그대창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알디 생일날 램틀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그대창을 통해 들려오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서 램틀은 레몬트리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아무튼 라디오에 사연을 적는 지금 마음이 몽글몽글. 앞으로 매일매일 들어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예, 사랑 영원하시라고. 예,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렸습니다. 푸른밤도 들어주셨군요. 푸른밤 때는 저는 참 다듬어지지 않았던 DJ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연이 오잖아요. 정말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연이 오면 사연을 구겨서 던졌어요. 이런 사연 보내지 마세요 라고. 한 번은 너무 이상한 사연을 보내갖고 찢은 적도 있어요. 네, 로맨틱하다 로맨틱하다 알렉스 로맨틱하다 하지만 성격은 참 네 무섭고 괴팍하다. 2059님 아우 알디 낙원상가 얘기 꺼내지도 말아요. 영화 서편제 할 때였는데 영화 보고 나오던 날에 무단횡단하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딱지 끊겠다고 하길래 저희 부부예요 라고 얘기해서 한 장을 끊은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로 진짜 부부가 되어서 벌써 30년이 넘어가네요. 얘기 꺼내지도 말아요. 이게 킬링 포인트는 낙원상가도 서편제도 경찰의 딱지도 부부도 아닙니다. 꺼내지도 말아라. 네. 이게 킬링 포인트. 자, 멜로망스의 해피송, 우리들의 블루스 OST죠. 그리고 이어서 차대현의 I love you까지 듣고 옵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아닐 거야. 산도님, 본격 다단계 방송. 크크크크. 우리 시엄마도 들으심. 크크크. 어, 친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버터구이 알감자님, 알디가 많이 착해지셨구나. 그렇구나. 라기보다는 나를 다 보여, 다 드러내는 건 옳지 않은 행동이구나. 어, 좋지 않은 사회생활이구나. 라는 걸 많이 배웠죠, 그때.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어, 약간 그런 걸 많이 배웠죠. 지금 많이 착해졌다기보다는 지금 많이, 어, 여러분들도 놀라시겠지만 지금 많이 다듬어진 거죠. 세월의 풍파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깎인 거라고 할까요? 우리 아빠 딸님, 알렉스님 드라마 파스타 때부터 정말 좋아했는데 라디오는 옆집 오빠 같아서 더 좋아졌어요. 덕분에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그대 창가를 듣게 됩니다. 파스타. 여전히 재방을 하겠죠? 올겨울에도. 네.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런가? 8780님. 어, 새싹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처음 문자 보내봐요. 아이 등교시키고 한강 따라 걸어서 집에 오다가 날이 너무 좋아서 잠시 앉아서 가을바람 느끼며 광합성도 하고 있어요. 파란 하늘도 한강도 눈이 시릴 정도로 예쁘네요. 이럴 줄 모르고 이어폰도 안 챙겨 와서 한강 벤치에 앉아서 레인보우 작게 틀어놓고 있는데 분위기 크... 주위가 그냥 가을이 가득합니다. 이제 슬슬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론가 가고 싶네요. 네, 오늘 되게 어디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한강 사진 너무 멋있다. 요게 무슨 건물이지? 이게 성수동 쪽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지? 자, 사진을 좀 더 오래 바라보고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또 두 곡 듣죠. 어, 한 곡만 들을까요? 김경숙 씨의 신청곡입니다. 네요의 So Sick.

자, 블랙아이피스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Where's the Love 였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셨고요. 예, 추석 때 소식 좀 하시라고. 예, 네오의 소식. 예, 참 되도 않는 옛날 개그, 늘크크 개그. 예, 산도님. 예, 이번 추석 때 과식하지 말고 소식하라고 들어주신 거죠. 예, 뭐 받아들이기 나름이죠. 그나저나 이번 추석 때는 진짜 과식 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우, 추석만 지나고 나면 위가 너무 힘들어요.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위장요원님, 우연히 필연으로 크크크크. 자꾸 저더러 로맨틱과 질투남 향기가 난다고 하시는데 대체 어떤 향기인지. 누구냐 너, 누구냐 너. 저희가 이제 아이디를 너무 쉽게 바꿀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어, 이거 바꿔야 돼요. 아이디 한번 딱 하면은 못 바꾸게, 그죠? 수지맘님, 9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남편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지 여행 가자고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더 추워지기 전에 수지 데리고 여행 가자고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일하던 일을 그만두자니 현타가 오나 봐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토닥토닥 해주려고요. 근데 남편아, 오래 쉬지 말고 얼른 일하자. 남편 그만둔다는데 왜 저도 마음이 헛헛할까요? 그죠? 그럼요. 가족들에게는 아주 큰 변화이자 넘어가야 되는 큰 산이고 또, 예, 또 다른 챕터인 거잖아요. 가을이기도 하고, 그죠? 가서 마음 정리 잘 하시고 상황 정리 잘 하시고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 가시는 거 즐겁게 다녀오시고요. 6090님, 선글라스 챙겨올 걸. 후회가 되는 그런 날이네요. 무덥던 날이 어제 같은데 이제는 콧물을 훌쩍이면서 걷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아를 즐겼는데 오늘은 따를 마십니다. 뜨아를 마십니다. 이런 날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기분 좋게 산책하면서 흥얼거립니다. 그죠? 이런 날 조심해야죠. 이런 날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래요. 위에는 긴팔 스웨트셔츠를 입고 왔는데 아래는 여전히 반바지네요. 예. 아, 오늘은 끝나고 사우나로 좀 가야겠습니다. 자,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됐네요.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 해주시고요. 마이클 잭슨의 The Way You Make Me Feel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0: 노리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한미 관계나 한반도 문제 등 폭넓은 주제를 놓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주거 약자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임명 동의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김 후보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대법관으로 임명됩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준비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1% 오른 30만 원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협회가 지난 10일과 11일 서울과 부산, 인천 등 6개 도시의 전통시장에서 28개 차례상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30만 3,75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때에 36만 1,300원보다 5만 7,550원 저렴한 수준입니다. 올해 2분기 말 우리나라 명목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81% 안팎으로 1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해 정부 목표치 조기 달성을 눈앞에 둔 것으로 한국은행 등이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인데 목표 시한을 4년여 앞두고 격차가 크게 좁혀진 셈입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기존 잠정 합의안 부결 이후 마련한 임금과 단체협약 수정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돼 추석 연휴 전에 임단협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는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57.08%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최대 쟁점이었던 초과 이익 분배금의 현금 지급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고 주식 지급 비중은 60%에서 50%로 낮춘 것이 핵심입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8월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발표한 총 60조 원 상당의 대미 투자 계획이 최종 구매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남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6도입니다. 송정훈이었습니다.
3: CBS
4: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입니다.

0: 나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남의 집만 짓다가 처음으로 자기 집을 짓게 된 한 건축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는 아내가 음식을 만들면서도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주방 벽과 천장에 창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아내에게서 볼멘 소리가 나왔는데요.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집안에서도 책모자를 써야 했고요. 날이 추워지니 사방 창으로 밀려오는 한기 때문에 패딩을 입고 요리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제야 건축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경치를 보려면 밖으로 나가면 된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 직접 선곡하면 되겠죠.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첫 곡 들으시고 그 다음 노래 또 그 다음 노래까지 여러분의 선곡으로 흘러갈게요.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은요, 김연우의 노래입니다. 여전히 아름다운지.

0: 토이 김연우의 목소리 여전히 아름다운지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이 다음에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김선아님께서 아유 여전히 아름다운 거 말해 뭐해요. K1 말해 뭐해. 여전히 아름다우시구나. 7564번님은 아니래요. 박진영 그녀는 예뻤다. 과거형이 됐어요.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보헤미아님은 대학교 때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네요. 사랑에 웃고 이별에 아파하던 그 시절 그 감성이 떠오릅니다. 아니 그 시절 어떤 사랑을 하셨길래 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 시절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도 노래방에서 즐겨 부르셨다는데 이 곡 제가 다음 주 추석 특집에 한번 준비해 볼까요? 랄랄라 추석 특집은 나의 노래방 애창곡으로 함께 할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노래방 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다면 추억과 함께 노래방 말머리 달고 보내주십시오. 선정해서 커피 그리고 김치 화장품 선물 풍성하게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라디오 듣다 보면 이 곡 다음엔 이 노래인데 아 이건 아닌데 싶을 때 있잖아요. 마음속으로만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직접 선곡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곡 들으시고 이어가면 좋을 다음 노래 여러분의 선곡으로 이어가는 시간이죠.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언제나 무료인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랄랄라 커피 준비하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2: 첫 소절 듣자마자 생각났어요. 뭔가 아련하게 첫사랑 생각나는 노래요. 데이시스 예뻤어 어때요? 2850번님 이어주셨어요.

데이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까지 흘러 흘러왔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피노키오님께서요. 원경님의 첫사랑이 궁금해요. 천둥 올 때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아니 제가 무슨 교생 선생님이냐고요. 무슨 저의 첫사랑을 궁금해하고 그러세요. 정말 궁금하시다면 우리 첫눈 오는 날을 같이 기다려보기로 해요. 첫눈 오는 날 랄랄라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예, 제가 털어놓을지도. 화양연화님, 여기 선곡 맛집이네요. 첫 곡부터 다 너무 좋아요. 가을 하늘처럼요. 그쵸,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선곡하는 날이라 더 좋습니다. 5448번님도 따뜻하고 시원스러운 목소리 들으니까 이 시간 즐겁네요. 오늘도 좋은 선곡 해주세요. 우리 랄랄라 가족들 잘 부탁드립니다. 잼잼님, 가을이 오나 싶더니 감기도 같이 왔네요. 콜록콜록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아이들도요. 모든 분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목이 잠겨서 감기가 오려나?

지난 사랑의 기억들은 모두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유나 사건의 지평선. 보암님 이어주셨어요.

이 곡은 제목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핸섬님 이어주셨는데요. 딘딘 10cm에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락.

딘딘 10cm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락 같이 들었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여러분과 함께 흘러흘러 여기까지 왔네요. 1058번님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진행에 반해버려서 원경님 방송에 눌러 앉았어요. CBS 본사 사옥 성경 필사 전시회 다녀왔는데 임직원 필사가 있길래 원경님 필사한 거 찾아봤는데 있어서 보물 찾은 것처럼 좋았어요. 글씨도 너무 고르게 잘 쓰시고 다재다능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하셨는데 와, 제 글씨 있어요? 저도 필사전 다녀왔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쓴 것도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볼 생각도 안 했는데 저도 당장 올라가서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주셨네요. 네, 성경 필사전이 연말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CBS 주변에 오실 일 있으시면 20층 한번 올라가 보세요. 무료입니다. 무료. 1497번님, 오늘 둘째랑 야구 보러 갑니다. 신나서 학교 갔어요. 어느 순간 저희보다 더 많이 야구 룰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귀염둥이, 이른둥이로 나와서 열심히 자라주고 있는 사랑을 갈구하는 아이예요. 전미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듣고 싶어요 하셨네요. 오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유엔 선물 나가는데 이 곡 축가였다고 많이들 보내시네요. 한동안 이 곡이 축가로 인기였군요.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케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비타민님이 골라주셨어요. 쿨 너의 집 앞에서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6: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6: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8: 당연하죠.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10: 고양 특례시.
1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 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2: 마누카 꿀.
1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2: 뉴질랜드.
1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2: 당연히 콤비타죠.
1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4: 콤비타 마누카 꿀.
1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7: 경향신문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합니다. 황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0: 시에서는 안 된다며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 임신 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루어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들이 마련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각종 문제가 있었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추진 과정을 보면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은 대국민 발표부터 시추 계획까지 윤 전 대통령이 적극 관여했으며 시추 일정을 앞당기도록 직접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가 이 문제를 공식 외교 채널에서 직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미 외교 장관 회담은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열릴 예정이어서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파병 여부나 기여 방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시한다면 이를 토대로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유가와 금리 급등에 투자 심리가 한껏 위축하며 이달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21조 4천억여 원입니다. 올 들어 최저 규모이자 50조 원을 웃돌던 6월에 비해 50% 넘게 줄어든 셈입니다. 이달 일평균 거래량도 34억 6천여만 주로 연중 최저치입니다. 고유가와 미국 국채금리 고공행진 영향에 원달러 환율이 오늘 137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2일 이후 2주 만인데 국제유가 상승과 미 국채금리 급등이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한낮엔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평년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도, 습도는 41%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4: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악은 오케스트라다. 이것은 매우 훌륭한 악기다. 그러나 그 훌륭함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것의 음은 작지만 멀리 들리고 마음속 깊이 스며든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 어떤 악기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기타입니다.

가을은 어쿠스틱 기타 소리가 더없이 잘 어울리는 계절이죠.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소리가 마음 깊은 곳을 툭 하고 울리는 것 같아서 이맘때면 저절로 기타 연주를 찾아 듣게 되는데요. 감상에서만 그치지 않고 기타를 직접 배우고 싶어서 기타 교습소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는 때도 가을이랍니다. 제철 음악을 듣고 계절에 어울리는 악기를 배워보는 거, 가을을 제대로 느끼는 괜찮은 방법 같죠?

0: Thank you.
1: 메라크님, 아, 저 정답 진작 알고 있었어요. 정답 기타잖아요 하셨는데 귀찮아서 오늘은 기타 한번 쳐볼까 이런 분도 계실까요? 자,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이었고요. 아가다니, 오, 에릭 클랩튼 기타 장인이죠. 멋진 곡에 어울리는 더 멋진 연주라고. 에릭 클랩튼 레일라였습니다. 사춘기 무렵에 기타를 독학해보겠다고 방구석에 세놓은 통기타를 껴안고 무작정 뚱땅거렸던 때, 되게 가을 무렵 아니었나요? 주법책을 찾아가면서 띄엄띄엄 로망스를 연주하기도 하고 손끝에 굳은살이 자리 잡을 때쯤 F코드가 제대로 안 잡혀서 중도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올 가을에도 어김없이 기타를 다시 시작해봐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또 한 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죠. 감상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연주하다 보면 기타의 매력, 음악의 위력, 가을의 마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5: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7: 콜레스테롤.

0: 베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3: 레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아이리스님, 병원에서 해피송 듣고 계신데요. 이 좋은 날에 음악과 책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운전하며 곁을 지켜주는 남편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항암인데요. 수술 항암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아직 방사선 치료 등등 남아있지만 음악의 위로의 기대 잘 견뎌내려고요. 진료, 입원, 급한 상황에서 응급실까지 운전하며 함께 고비를 넘긴 남편의 소중함을 새삼 느낍니다. 마지막 항암 치료 축하해 주세요. 하셨네요. 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너무너무 두 분 다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잘 완쾌하셔서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하신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4195님이 오늘 선곡이 직입니다. 추억의 노래들 하셨는데 기타 소리가 특히 너무나 명징하게 울렸죠?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또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였습니다. 로즈가드님은 먹고 사느라 기타 만져본 지가 꽤 됐네요 하셨고 남민씨는

제 기타는 쿨쿨 자고 있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아셨는데 억지로 지금 재워놓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얼마 전에 차 트렁크 청소를 하다 깜짝 놀랐어요. 기타가 한 대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와 근데 다시 트렁크 안에 넣어놨다는 슬픈 소식을 드립니다. 자, 유재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빅맘님, 어우, 지수님 오늘 시크한 블랙이네요. 아셨고, 지리사님은 흑고니로 돌아오셨네요. 왜 옛날 만화에 여동생이 저주에 걸린 백조 오빠들을 위해 가시덩굴로 스웨터를 짜서 입힌 그 만화가 생각이 납니다. 오빠들이 백조와 흑조였거든요. 아, 그 뭐 안데르센의 동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그 쇠기풀로 옷을 짜 입어야 백조가 된 오빠들의 마법이 풀려 사람이 된다는? 근데 시간이 모자란 건지 뭐 쇠기풀이 모자란 건지 막내 오빠가 미웠던 건지 막내 오빠만 한쪽 팔이 완성이 안 돼 백조 날개를 가졌더라는 지리사님께 막내 오빠 역할을 맡기겠습니다. 자, 오늘 백조 아니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 머리띠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감은 고양이.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고요. 블랙 웬즈데이입니다. 오늘 보라 퀴즈 준비했는데요. 아,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네 라디오입니다. 수피안 스티븐스예요. 미스터리 오브 러브.

해피타임님. 지수님 반갑습니다. 듣다가 이사하려고 들렀습니다 하셨는데요. 레인보우로 오셨어요. 레인보우 보시면 그 보라 창 있거든요. 텔레비전 모양의 창 그거 꼭 눌러주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늘 퀴즈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제가 뭐 좀 커피 한 잔 드리든지 어쩐지 해볼게요. 자, Kings of Convenience의 Homesick이었고요. 수피안 스티븐스의 Mystery of Love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알쓸 신잡 퀴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신체의 한 부분에 대한 문제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예문에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 글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문입니다. 이것을 떠밀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갔을 때 이것을 떠밀다 이런 경우 있죠. 이것이 따갑다. 이것이 따갑다. 누군가가 나를 막 노려보는 것 같고 그럴 때 이것이 따갑다. 이것을 돌리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버린 거죠. 이것을 돌리다.

잖아 여기 여기 그 내 손이 내 여기 잘 안 닿는다 이런 분들 운동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 글자의 이것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클레오파트라님 마비 콜드웰이에요. What you won't do for love.

9670님, 항상 운전하며 듣다가 오늘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참여합니다 하셨는데요. 와, 고맙습니다. 9670님, 또 언제 우리 만날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사연으로 커피 쿠폰 전합니다. 마이클 부블레 Save the Last Dance for Me 였고요. 바비 콜드웰의 What You Won't Do for Love까지 띄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자, 예문에 들어가는 한 글자 단어 맞추기. 이것을 떠밀다. 이것이 따갑다. 이것을 돌리다. 이것 고리 오싹하다. 자, 여기 들어가는 한 글자 뭔지 아시겠죠? 우리 신체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7113님은 요즘 갱년기 증상인지 여기가 너무 가렵다고. 아이, 환절기야 그러겠죠. 환절기라. 보습 잘하시면 되고 효자손 이용하시면 되죠. 오늘도 놀자님은 요 며칠 담이 와서 여기에 일주일 넘게 고생하셨대요. 수정님은 여기에 수포 두 개가 생겨 태상 포진으로 알았습니다 하셨는데 여기에 왕

작년에 여드름도 나고 막 그랬습니다. 자, 정답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신청곡과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보이는 라디오고요. 이어지는 곡 톰 패티 앤 더 헐브레이커스예요. Free Falling.

플리 우드맥이었죠. Go Your Own Way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을 시간인데요. 호이 친구님, 사이먼 앤 가펑클의 미세스 로빈슨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CBS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안.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부모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호수예술축제.
4: 고향 특례시.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연말 이후 해당 지역들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지에 관한 질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도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정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홍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판단을 묻는 질의에는 주택 정책이란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며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

0: 까지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도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군 생활하면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증식에 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고 철거민 특별 공급이라는 단어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2008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철거민 보상을 받아 서초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선 정당한 절차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 후보자는 장남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약 7억 원을 빌려 분당의 한 아파트 상가를 매입한 점에 대해선 30살인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고 사과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검사의 보안수사, 재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경찰 조직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됩니다. 경찰청은 이달 실시될 하반기 인사에서 전국 시도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부서인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접수 단계부터 이행 결과 통보 때까지 전담 관리 지원하며 전국 수사협력계에는 경정 이하 경찰관 총 144명이 배치됩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가 또다시 오릅니다. 10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23단계가 적용되는데 이는 9월에 적용된 21단계보다 2단계 상승한 수준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10월 노선별 유류 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소 4만 9천 원에서 최대 36만 2,600원이 부과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가끔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0: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전한 우리 집을 만드는 의무입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1: 조용필의 그래도 돼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 믿어봐, 자신을 믿어 믿어봐.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2024년 가왕 조용필은 그래도 돼로 컴백합니다. 그의 나이는 74세. 그래도 돼의 뮤직비디오가 완성된 날 저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울고 있는데 조용필은 웃고 있더군요. 괜찮긴 한데 사운드를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도 돼 라고 모두에게 말해주기 위해.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은이었습니다.
2: 1시 5분입니다.

아, 너무 좋다는 평들이 있고요. 영화 디어헌터에서 존 윌리엄스의 연주였죠. 카바티나, 우리 옆집 아저씨 김재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오늘 1부에서 보라 퀴즈 풀어봤습니다. 이것을 떠밀다, 이것이 따갑다, 이것을 돌리다, 이것 골이 오싹하다. 자, 한 단어 이것 무엇이죠? 8930님, 아, 이것이 등이 시려울 계절이 돌아왔네요. 하셨고요. 6902님은 옥수수를 말려서 효자손으로 쓰시던 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그걸로 등을 긁으면 아주 시원하다고 해서 저도 따라서 사용해 봤네요. 지수님께도 추천하셨는데. 그냥은 아니고 다 먹은 옥수수 대를 이제 효자손으로 쓰셨나. 와, 할머니의 지혜입니다, 지혜. 자, 8930-6902님 등등 커피 쿠폰 전하고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등입니다. 등. 등. 열심히 살자. 4231 영진님 5-15로 손 7381. 오뚜기, 가우리, 오드리, 꼬부기. 어이, 뭐, 가족이세요? 2010 슬기로운 5609 포비 짱아. 아, 그리고 3833님 등등등 오늘 정답자가 많아서 또 많이 뽑아봤습니다. 커피 쿠폰 전할게요. 가을입니다. 진짜 기타를 등에 메고 어딘가로 떠나도 좋을. 아니면 그냥 기타를 등에 메고 그냥 주위 한 바퀴라도 돌고 그냥 집에 돌아와도 좋을 그런 가을입니다. 자, 오늘 2부 주제는 기타입니다. 기타. 기타에 얽힌 이야기. 뭐, 기타 배워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고, 지금도 배우시는 분들, 또 좋아하는 오빠가, 언니가 잘 치던 기타, 좋아하는 기타고,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등등등 접수받습니다. 뭐, 어쿠스틱도 좋고요, 전자기타도 좋고요, 좋아요. 뭐, 그 우쿨렐레 다 환영합니다. 저 예전에 기타 배우려다 포기했는데, 제일 먼저 연주하는 곡이 곰 3마리.

0: 이제 곰새마리도 까먹었네. 자, 기타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환영하고요. 신청곡과 함께 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아, 기타 배울 때 기타 피크만 엄청 사놓고서 배울 때 연습도 안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햇님이들, 우리 햇님이들에게 기타에 얽힌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 있는지 궁금합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관자.

7597님, 산책하는데 등이 따뜻하네요. 바람도 살랑살랑, 음악도 살랑살랑.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하셨고요. 푸른 아사기님은 한식 뷔페에서 혼밥 중인데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와그니까 기분이가 더 좋습니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바네사 칼튼이었죠. A Thousand Miles였고요. 이글 아이 체리의 Save Tonight, 또 트레이시 챕먼의 Fast Car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보이는 라디오고요. 2부 주제는

기타입니다. 기타. 기타에 얽힌 이야기. 꽃마리님, 재수 시절에 기타 사서 기타 학원에서 로망스 앞부분만 주구장창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재수할 때는 하라는 건 아냐고. 그죠? 근데 영단어 책도 그렇잖아요. 주로 앞부분만 까맣고 우리는 중간 이후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영표님, 친구들이 제가 기타 좀 치는 줄 아는데 실제는 앞부분만 찔끔찔끔 할 뿐입니다. 10곡 이상 앞에 전주만 앞수설만 연주 가능. 그러니까 마치 음원 사이트에서 앞에 전주 1분만 들려주는 것처럼 앞에 1분만 연습하고 그냥 멋지게 퇴장. 2032님, 고등학교 때요. 옆집에 대학생 오빠가 있었는데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클래식 기타로 치는 모습을 몰래 몰래 훔쳐보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멋졌었는데. 아, 그 오빠는 일부러도 창문 열어놓고 기타 치셨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기타를 치려면 보통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 얼굴이 잘 안 드러나는 게 장점이다? 그럴까요? 고개 좀 들고 기타 치려면 오드리 헵번 우리 선배님 정도는 되셔야지. 우리 림자님, 고1 때 교회 오빠의 자격을 득하기 위해 기타를 배웠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통기타, 그러다가 베이스, 일렉 슬슬 배우다가 배우고 치다가 어느 날부터는 저쪽 작은 방에 처박혀 있는 지가 몇십 년째입니다. 그때는 영크크였는데 하셨어요. 지금은 늘크크. 지금 다시 꺼내세요. 지금 다시 교회 오빠 영크크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꺼내세요. 꺼내세요. 힘내자님. 기타하면 슬픈 기억이 있어요. 첫 월급을 탔는데 친언니가 기타라도 사서 배우라고 해서 기타를 샀습니다. 그냥 산 걸로 땡. 배우지도 못하고 15년째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가 쓰레기가 되어버린 나의 기타. 유유. 아,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일단 지르고 나서 아 시작을 해야지. 기타를 사고 나서 기타와 영 멀어진. 그래도 기타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드럼이나 뭐 피아노, 하프, 검은 거, 가야금 이런 거에서 어쩔 뻔했어요 진짜. 사랑이 마미님은 저는 제가 좀 배워보려고 20년 전 외국에서 장인이 만들었다는 우쿨렐레를 사왔는데요. 딸도 안 배우고 저도 못 배웠고 이제 딸도 성인입니다. 손주에게나 물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만 중간중간 열어봅니다. 오, 하와이에서 사오신 거예요? 이런 것들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쿨렐레 같은 건 약간 장식품으로도 너무 예쁘고 귀엽던데. 자, 좋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보이는 라디오고요. 2부 주제는 기타입니다. 기타에 얽힌 우리 햇님이들의 이야기 기다립니다. 이어지는 곡 넌 나 좋아해 버디날의 또 후리지아 향기님 캔자스예요. Dust in the Wind.

둘이 아빠님들 와우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이거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하셨어요. 빅맘님, 기다림의 미양님, 루즈가든님 등 게리무어의 Still Got the Blues 그리고 데미안 라이스였죠. 캐논볼 또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기타에 얽힌 이야기들 유리님이 기타하면 국민할매 김태원님 하셨고 왕서방님은 기타장인 가수 김도균님이요. 낙원상가 가셔서 기타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당장 구매하신다는 아 백두산의 김도균님이요. 저도 그거 방송에서 본 것 같아요. 1022번으로 저희 아들은 대학가요제 출신 기타리스트예요 하셨는데 우와 프로시네요. 프로가 여기 계셨어요. 호르노트님, 기타하면 할 얘기가 많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때 스쿨 밴드를 냈기에 기타는 워낙 수쳤습니다. 가장 많이 연주한 곡은 모틀리 크루의 곡이라고. 아니 호르노트님 어제 오늘 2연타 못하는 게 뭐 글씨 잘 써, 기타 잘 써. 이거 맞는 거죠? 진짜? 소리, 아 이거 진짜 예전에 이런 집 있었죠. 저희 아빠가 고등학교 때 기타 치는데 그걸 너무 좋아해서 할머니가 부셨다는 슬픈 이야기. 너무 그것만 잡고 앉아있다가 이게 뭐 기타기도 하고 다른 걸 수도 있는데 그냥 파사삭 부서진 이야기. 나오키님은 70년대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맡겨둔 기타를 낙원상가에서 홀랑 팔아먹고 친구에게 오지게 욕을 먹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네요. 아 여기서 잠깐 오지게가 표준어랍니다. 오달지게 주말이라고 야무지고 알차게 욕을 먹었다

아니 기타를 해 드셨으면 근데 뭐라도 내놓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랜드 508님은 75세인 저희 남편이요. 배운 지 기타 배운 지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 날마다 치는 곡이 아빠하고 나하고입니다. 날마다 듣는 저는 힘이 듭니다. 하셨는데 아 이거 그거가 동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이 그거잖아요. 꽃밭에서. 아 옆에서 이 노래를 우렁차게 불러주셔서 기타 소리를 좀 잠재우시는 것이 당신은 연주를 하고 나는 노래를 부르겠다 하며 기타 소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2430님은 저는 우쿨렐레를 배워서 많은 분들 앞에 연주한 기억이 있어요.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한 곡을 메워서 연주하니까 재밌더라고요. 하셨네요. 올 가을에는 기타 주셨습니다. 음악에 더 흠뻑 취하면 좋겠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앰브로시아의 곡 이어집니다. Biggest part of me.

클레오파트라님 등 아 너무 좋다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8654 또 5355번으로 정하신 토토의 아프리카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1022 미카엘님 미라의 버전이에요.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남기고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휴식 같은 라디오 the good life. 여기는 CBS입니다. Fun seems to be the ideal.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3: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5: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4: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2: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자 낙마 사유가 없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엄호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김 후보자의 결점이나 단점이 새로 나온 것이 없고 오히려 김 의원이 단단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임했기 때문에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김 후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과 가족들이 음지에서 봉사한 것만 보더라도 임명될 자격이 있다고 엄호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김 후보자 관련 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는데 최민희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검사가 피의 사실 공표로 처벌되는 첫 전직 검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친여 성향의 진보 군소 정당과 연대 강화 방안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를 거론하며 용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 비판은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되지 않았나라며 관련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 1억 원 공천 헌금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쪼개기 후원 혐의로

0: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지난 14일 강혜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수차례에 걸쳐 강혜원에게 후원금 1억 3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혜원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받은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준 뒤 이 같은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돈을 다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실시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도 졸업생 등 이른바 N수생이 고교 3학년보다 국어, 수학, 영어에서 모두 높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6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어와 수학 표준 점수 평균은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각각 13.3점과 12.1점 높았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의 경우 졸업생의 1, 2등급 비율은 재학생보다 11.1%포인트 높은 25.3%로 재학생의 1.8배 수준이었습니다. N수생의 강세는 2022학년도에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이후 계속되는 현상인데 다만 작년 수능에서 N수생과 재학생의 2등급 이내 비율의 격차가 5년 새 최저로 좁혀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의 2차 부분 파업이 진행된 오늘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제철소와 포스코 본사 앞은 평소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노조는 2차 부분 파업 인원이 1차 부분 파업의 2배인 24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130명 정도라며 현재 대체 인력을 투입해 조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조업에는 차질이 없겠지만 포항시나 경제단체는 부분 파업 기간이 길어져 대체 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9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광고하기 좋은

9월 16일 수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신성우 내일을 향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Song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우리 송편님들께서 이제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그 남자축구 카타르전 또 함께 응원하자고 이런 문자를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이 2014년 인천대회부터 지금 4회 연속으로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어제 남자축구 조별리그 D조 첫 경기 이 카타르와의 경기는 4-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야, 그리고 또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여자축구도 지금 F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미얀마와의 경기에서 5-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조금 남녀 한국축구대표팀이 뭔가 좋은 출발을 끊어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는 남자농구 있었습니다. 남자농구 8강전 요르단과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114-80 이번 경기도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남자농구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아직 개막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축구, 농구 이런 대표팀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번에 농구는 8년 만에 4강 진출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원래 좀 농구가 걱정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약간 좀 더 기대를 해봐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19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벌써부터 우리 응원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하지만 이 뜨거운 열기와 관심이 필요한 코너가 여기 또 있습니다. 잠시 후 A면에서는 찬성 안 찬성 시간으로 여러분과 만나볼 건데요. 우리 송편님들을 힘들게 하는 고민이 모두 사라지면 좋겠지만 뭐 살다 보면 이런 크고 작은 고민들 인생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고민들. 네, 뭐든 좋습니다. 이 시간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레인보우 게시판에 말머리 고민 달고 남겨주시거나 홈페이지 찬성 안 찬성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집단 지성의 힘 꼭 필요하고요. 또 이런 고민 해결하고 선물도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6: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참 좋은 여행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S-I-P-A-R 시스터 S

0: 시스타 러빙 유 레드벨벳 빨간맛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왕서방님께서 정보를 하나 주셨는데요. 이번에 농구 경기가 요르단이 한국보다 순위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대한민국이 57위고요. 요르단이 41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높은 팀을 꺾었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나라 농구 대표팀의 어떤 그런 결속력이나 이런 전략들이 좀 잘 먹혀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봐도 되겠죠. 자, 이제 다음 또 농구나 축구 이런 경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또 저희만의 고민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너 찬성 안 찬성으로 출발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 그 시작은 할까 말까, 살까 말까, 이걸까 저걸까. 이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늘 망설이게 됩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고민에 마침표를 찍어드릴게요. 찬성, 안 찬성?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기 마련이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지. 근데 사실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나 자신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어쩌면은 답을 정해놓고 이 내 생각이 맞다는 걸 좀 인정받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미 답이 정해진 질문 고민 좋고요. 뭐 진짜로 아 마음이야 5.5대 4.5의 비율이다. 그래서 우리 다수의 선택 몇 대 몇처럼 양쪽에 큰 차이가 없는 고민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머리 맞대면서 해결책 같이 찾아보도록 하는 시간 찬성 안 찬성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문자 게시판에 남겨주신 8314번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1: 아, 이런 고민도 될까요? 제가 7월부터 새벽 6시 수영을 시작했는데요. 무더운 여름엔 새벽 수영이 참 좋았단 말이죠. 아니 그런데 9월이 되니까 새벽에 눈 뜨는 게 힘들어지고 이불 속이 너무 좋고 아, 물도 차가워져서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기간인데 이렇게 매일 갈까 말까 고민할 바엔 그냥 새벽 수영을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꾹꾹 참고 어떻게든 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너무 고민이에요.
0: 자, 사연 남겨주신 우리 8314번님께는 택배로 가는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 이게 저는 안 해보긴 했지만 진짜 이 새벽 수영 하셨던 분들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번쯤 하셨던 고민입니다. 여름에 새벽 수영하는 거 진짜 좋다. 근데 뭐 시원하고 개운해서 너무 좋은데 아침 저녁으로 이제 찬바람이 좀 슬슬 불기 시작하면은 야, 이거 눈 딱 뜨자마자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아, 갈까 말까 진짜 고민을 하루에 12번도 더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일어나는 게 정말 큰 곤욕이잖아요. 뭐 헬스장도 마찬가지고 아침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어떤 운동이든 날이 조금씩 추워지기 시작하면 그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그렇게 싫은데 문제는 이제 곧 다시 등록하는 기간이 돌아온다 이겁니다. 자, 우리 송편님들의 생각이 또 필요한 시간입니다. 새벽 수영, 날이 추워져도 익숙해지면 금방 한다. 재등록하셔도 좋을 것 같다. 찬성 보내주시고요. 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안 가는 날이 점점 늘어날 수 있어서 돈 낭비이기도 하다. 재등록 반대다. 안 찬성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히나 송편님들의 개인적인 경험 이런 걸 또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성 혹은 안 찬성으로 송편님들의 생각 받아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마이걸 돌핀 명콜 드라이브 고래였습니다. 자, 저희 찬성 안 찬성 문자 받아보고 있었는데요. 수영을 재등록해도 좋을 것 같다. 찬성 아니다. 재등록 반대다. 안 찬성으로 이렇게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 우리 송편님들의 얘기를 한번 또 나눠보자고요. 2582번님. 저도 새벽 수영인인데요. 아, 진짜 춥습니다. 물 호달달. 머리도 추워서 메쉬 수모에서 실리콘 수모로 바꿨고요. 하지만 이겨내봅시다 우리 수친자 화이팅! 하면서 재등록 찬성 보내주셨습니다. 자미조아님, 사연자와 동일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은근 간단해요. 새벽 수영에서 저녁 수영으로 옮기면 됩니다. 저녁 수영하고 잠자기 너무 좋습니다. 시간만 바꿔서 재등록 찬성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방법이죠. 어쨌든 이게 몸이 깨있으면은 의지만 있으면 가긴 가니까요. 미세스 유님은 새벽 수영 유지하세요 하면서 세 가지 이유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루가 길어요. 두 번째, 진짜 건강해져요. 세 번째, 저녁 약속 다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저녁으로 옮기면은 또 저녁 약속을 못 가는데 아침에 일단 가면은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찬성하는 게 너무 공감하는 게 하루가 진짜 길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약속 갈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장점이죠. 자, 반면에 4299번님은 안 찬성해 주셨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이불 속이 정신 건강에 제일입니다. 저도 수영을 좋아하지만 겨울에는 과감히 쉬어요. 그래야 여름이 기다려진답니다. 아, 그렇네요. 여름에 다시 그 수영할 날을 기다리면서 그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 수영을 쉬는 것도 좋다. 이거는 또 조금 새로운 접근 방식인 것 같습니다. 4410번님, 안찬성! 추운 계절에는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요가, 걷기, 다른 운동으로 바꾸는 거 추천. 그쵸, 이게 아무래도 그 물을 묻히고 나오는 운동이기 때문에 진짜 완벽하게 말리지 않으면은 감기에 걸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감기에 걸리면은 또 뭔가 괜히 수영 때문에 걸린 것 같고 그래서 수영을 약간 싫어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골뱅이 싫어님, 저녁 수영하다 새벽 수영으로 바꿨는데 등록하고는 하루밖에 못 갔습니다. 피곤하고 못 일어난다. 그래서 새벽 수영 비추합니다. 안찬성 보내주셨고요. 희나비맘님, 저는 지금 새벽 수영 4년 차입니다. 와,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4년 차인 저도 매일 눈 뜨면은 가기 싫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근데 그러면 일단 씻으러만 가볼까 하고 갔다가 간 김에 올라나 가볼까 하고 올라가면 어느새 50분을 채우고 뿌듯해하면서 씻고 있는 저를 볼 수 있죠. 순간의 시름만 이기면 보람되고 좋을 겁니다. 새벽 수영 전 강추입니다. 이겨내세요. 찬성! 아, 진짜 근데 의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우리 송편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보면은 비등비등하긴 했지만 조금 더 많았던 쪽은요? 새벽 수영 가지 마라. 안 찬성이었습니다. 이제 날이 또 추워지니까 다른 운동을 찾거나 혹은 새벽 수영 재등록은 반대. 차라리 시간대 변경을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일단 가능하면은 뭔가 새벽 수영보다는 저녁 수영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사실 저도 안 찬성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아침 수영 좋아요. 아침 수영 열심히 하면은 건강에도 좋고요. 하루도 길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도 압니다. 아침 수영 좋고 저도 이제 러닝을 하는 입장에서 아침에 러닝 하고 싶고 당연히 하루가 길죠. 저녁 시간 쓸 수 있죠.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저도

됩니다. 급여가 적어도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제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좋을까요? 아니면 힘들어서 뜬물이 찔끔 나지만 노후를 생각해서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지금의 일을 택할까요? 송편님들, 어떤 선택을 해야 제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네, 사연 남겨주신 2489번님께도 택배로 가는 화장품 선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이직 준비를 하는 중에 뭐 다들 충분히 이런 고민 할 수 있죠. 사실 일이라는 게 뭐 어디든 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일이 있고 하지만 그런 일은 꼭 급여가 좀 적기도 하죠. 자, 이런 뭔가 중대한 선택을 할 때는 더더욱 고민이 되는데요. 여기보다는 저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아니야, 옮기면 또 괜히 후회할까? 막 이런 고민들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우리 송편님들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이런 질문에 좋은 답변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급여가 적더라도 일이 즐겁고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된다면 이직이 맞다! 그렇다면 찬성 보내주시고요. 아니다! 이게 뭐니 뭐니 해도 이 머니가 좋다. 금융치료 받으면 다 된다. 찔끔 눈물이 나와도 지금 이 회사가 맞다. 이직 반대다 라면은 안찬성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직 찬성, 이직 반대, 안찬성 이렇게 송편님들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올 동안 송편님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0: ready for this.
1: 박광현 비소 그 전곡은 조이디 9to5였습니다. 자, 저희 찬성 안 찬성 이번에는 이직에 관해서 송편님들의 의견 받아봤는데요. 급여가 적더라도 워라밸이 괜찮다, 이직이 좋다, 찬성 받아봤고요. 아니다, 금융치료가 최고다, 이직 반대다, 안 찬성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송편님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죠. 7541번님 찬성, 결국에는 워라밸이 중요하다.

더라고요. 복권 1등 되어도 일하는 판에 연봉이 줄어들어도 길고 오래 일하려면 이직하십시오. 이게 결국에는 길고 오래 일하는 것도 또 수입에 영향이 가잖아요. 그러려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4186번님, 찬성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데 급여가 두배 차이 나는 게 아니라면 찬성. 만약 두배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6090번님, 안 찬성. 아, 내 나이 50 노세 젊어서 노세는 없습니다. 젊을 때한 푼이라도 더 벌어 노후를 편히 지내는 게 최고입니다. 아, 몸이 건강할 때 바짝 벌어둬야 된다. 안 찬성 주셨고요. 용용러브님도 안 찬성 주셨습니다. 아, 어차피 타고난 팔자가 있어서 여유로운 데 가도 일복 있는 사람은 일이 점점 늘더라고요. 워킹맘 30년 차 우리 용용러브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써니미니님, 이직 찬성! 돈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하고 싶고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더 행복할 것 같아요. 6944번님은 안 찬성 주셨는데요.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옮겨도 힘든 일이나 스트레스는 존재할 겁니다. 아, 눈물이 찔끔 나겠지만 월급날 금융치료로 버텨보세요. 1302번님, 이직 찬성합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라지만 딱히 낙원 찾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인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말이 조금 낙원을 찾으러 가는 건 아니지만 지옥도 아니다. 뭔가 조금 시적인 표현이네요. 짜드리님, 이직 반대 안 찬성. 지금의 경제적 수입은 내가 나이 들어서 경제적 수입이 없을 때 사용할 자금까지 함께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오. 지금의 욜로보다는 먼 미래에 나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 월급 많은 곳에서 일하는 게 어떨까요? 아, 이것도 또 맞죠. 진짜 다 맞는 말을 해주셔가지고 참 고민이 많이 될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 송피언님들의 의견은 이번에도 찬성! 이직을 찬성하는 쪽에 더 많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돈보다 건강이 제일이다. 워라밸이 최고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만약에 안 찬성이 많았으면 저는 그 S사, 이 하이 땡스 약간 고민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송편님들이 역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이 CBS에서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확신을 왜죠?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방금. 자, 오늘 고민 사연 남겨주신 우리 8314번님, 2489번님께는요, 택배로 가는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고요. 또내 고민처럼 정말 열심히 의견 남겨주신 골뱅이시런님, 4299님, 용용러브님 세 분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 하기 전에 찬성 안 찬성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편님의 고민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홈페이지 찬성 안 찬성 게시판에도 있고, 방송 중에 언제든지 월화수목금 토에 상관없습니다. 말머리에 고민 달고 문자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0: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8: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 예방접종과 손 씻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내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21.2명으로 증가했고, 특히 7살에서 12살이 46.4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은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순차 적으로 시행되며, 이번 절기부터 14살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천시가 추석을 맞아 홀로 생활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22,492명을 대상으로 연휴 전후 집중 안전 관리에 나섭니다. 연휴 전 안심폰과 응급 안전 장비를 점검하고, 추석 연휴에는 전화와 AI 콜로 최소 한 차례 이상 안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현장 대응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고위험 어르신을 별도로 관리하고 명절 후에도 전화와 방문 확인을 이어가는 등 돌봄 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와 손잡고 육성한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성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밀 위치기술 기업 IDCT는 IBM의 지원을 받아 싱가포르와 체코에서 기술 검증을 추진하고, 일본 도쿄 터널과 싱가포르, 태국 쇼핑몰 등 해외 실증 사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의 주요 공약인 물류와 인공지능의 결합 등을 통한 미래 산업 구상이 청라 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실현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어제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AI 커넥티드 모빌리티 기업 간담회를 열고, 여러 대기업 정부 부처 등과 함께 청라 AI 커넥티드 모빌리티 사이언스파크 조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가 모레부터 2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모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19일 개막작으로 국내 최초 뮤직 퍼포먼스 헤이 리스

0: 즘 20일 폐막 공연으로 가수 신승훈의 무대가 마련됩니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야간에는 천대의 드론이 펼치는 드론 라이트 쇼와 불꽃 놀이가 진행돼 축제의 주요 볼거리를 장식합니다. 서울 도심 한국은행 앞 분수대 자리가 약 7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광장으로 바뀝니다. 1978년 설치된 기존 분수대는 철거하지 않고 북서울 꿈의 숲으로 이전 복원됩니다. 서울시는 한국은행 앞 분수대를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보행, 관람, 휴식은 물론 공연과 축제도 가능한 시민광장으로 재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7도, 습도는 22%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노래였습니다. 신화 으쌰 으쌰. 자, 오늘 비면에서는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준비하고 있고요. 또 퀴즈 내는 남자 퀴남으로 저는 돌아옵니다. 송편님들의 실시간 신청곡과 사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곤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5: TBX.
6: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7: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8: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노라조 카레 샤크라 한 그전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 퀴퀴한 남자 퀴남아니고요. 퀴즈 내는 남자 퀴남으로 돌아옵니다.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내 이름은 퀴남, 퀴즈 내는 남자란 소리죠. 진실은 언제나 하나. 노래 가사 속에 정답이 있다.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자, 지금 식곤증으로도 꾸벅꾸벅 졸고 계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퇴근 시간만 기다리면서 일에 도통 집중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퀴즈 내는 남자 퀴남과 함께하면서 졸음 이겨내고 또 집중력 확 한번 높여보는 시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이 시간은요. 노래 가사만 잘 알고 있어도 금방 정답을 찾을 수 있고요. 찾지 못하더라도 그 노래, 정답이 숨어있는 노래 바로 들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귀만 쫑긋 잘 세우고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정답이 다 들리는 그런 시간인 거죠. 게다가 저희는 정답자만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재치 있는 오답, 재치 있는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우리 송편님께도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송편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너를 외면하는 나를 상상도 해보고 네가 아닌 다른 사람도 그려봤고 애써서 너를 잊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계속 네가 좋다는 노래, UP의 뿌요뿌요인데요. 이 뿌요뿌요에서는 서로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애만 태우고 있는 두 남녀가 나옵니다. 특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 남자는 언제라도 그녀에게 잘 보이길 원했고 그녀와 눈이 마주치길 원했고 그녀 마음에 꼭꼭 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너의 이것만 보게 됐다고 말하죠.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송편님들 문제 나갔는데 잘 들으셨나요? UP의 뿌요뿌요에서 그녀의 주위만이 뱅뱅 돌면서 애태우고 있는 한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녀와 눈도 마주치고 싶고 잘 보이고 싶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너의 이것만 보게 됐다고 하죠.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알겠다면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 아, 가사가 막 기억이 잘 안 난다. 우리 헤매고 계실 송편님들을 위해서 오늘의 정답이 숨어있는 그 노래, UP의 뿌요뿌요 바로 또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오답도 받는다고 했죠. 송편님들의 재치 있는 오답도 저희가 기다리니까요. 또 송편님들의 센스 마음껏 발휘해주세요. 재치 오답자 포함해서 총 5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UP 뿌요뿌요. 뿌요.

뚜띠의 대리만족, 그 전 곡은 정답이 숨어있는 노래였습니다. 유피의 뿌요뿌요였고요. 자, 그녀의 꼭꼭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오히려 너의 이것만 보게 됐다고 말한 여기서 이것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노래 초반부에 나와가지고 또 놓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일단 먼저 노래로 한번 들어보죠. 나왔네요. 오히려 너의 뒤통수만 보게 되었어. 자, 정답은 뒤통수였습니다. 아, 내 맘속에 꼭꼭 들려 노력했지만 오히려 너의 뒤통수였고요. 자, 오늘도 재치 오답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시간을 위해서 다들 일주일 동안 이 드립을 좀 연구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6752번님 눈치를 봤다. 9598번님 코를 봤다. 카사블랑카님은 아, 쌩얼을 봤다. 아, 그리고 쌍가마 봤다는 우리 제주딸기사님. 쌍가마 보면은 쌍가마만 좀 눈에 보일 것 같기도 하죠. 추사랑님은 너의 이상형만 봤어. 요망한 솜사탕님은 발끝만 봤어. 아, 이 뭔가 그 눈을 잘 못 맞으실 것 같으면 우리 발끝만 보게 되죠. 고둘선님, 떨어진 너의 속눈썹. 속눈썹 봤다가 이제 고개 들어서 위 보면은 아수라 백작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아, 상상만 해도 아, 쉽지 않네요. 즐거운 생활님은 너의 허점만 보였다. 아, 김재겸님은 너의 빈 지갑만 보였다. 아, 이거 매력 포인트가 떨어지는 부분인가요? 박수진님, 키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너의 정수리만 보였다. 빨래앤피곤님, 저는 옆통수 하겠습니다. 정탱님은 견갑골. 견갑골이요? 정탱님의 취향이 견갑골인가 봐요. 네. 자,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3705번님 뒤통수 맞춰주셨고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나? 남편 뒤통수가 왜 이리 멋있어 보이나요? 아, 자랑. 3705번님 네, 자랑하는 타임. 네, 3705번님까지만 딱 자랑 허용하겠습니다. 아, 부럽네요. 남편 뒤통수가 너무 멋있어 보인다. 부럽죠, 우리 송편님들. 자, 정답 보내주신 3705번님과 재치오답 보내주신 고들선님, 박수진님 포함해서 총 다섯 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트랙은요,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정엽 왜 이제야 왔니? 윤건 라떼처럼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저희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했었고요. 정답곡이 이제 유피의 뿌요뿌요여서 이제 정답이 뒤통수였는데요. 우리 아빠 딸님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애기 뒤통수 이뻐지라고 아기 때 맨날 안고 있어서 우리 아기 뒤통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이쁜데 제 팔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지금 그 후유증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애기들 뿐만이 아니죠. 이제 커도 잘 모르잖아요. 이런 예쁜 뒤통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닌데 다 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진짜 저도 뒤통수가 나름 좀 예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전해야겠습니다. 9396번님은 유피의 뿌요뿌요만 들으면은 소다 맛 음료가 먹고 싶어져요. 그쵸? 이게 그 음료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 사촌 형이 그 같은 동명의 게임을 했었습니다. 약간 일종의 그 테트 땡응 같은 그런 약간 퍼즐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임을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음료는 제가 알기로 그 소풍 갈 때 무조건 꼭 챙겨야 되는 약간 스테디셀러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죠? 총편님들. 그러나 요즘은 조금 더 보기 힘든 그 음료입니다. 네. 자, 동네 노는 언니님이 송디는 노래할 때마다 저러다가 바람나서 미스터트롯 나간다고 건들까봐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아, 근데 뭐 꼭 관둬야 되나요? 그냥 여기도 하고 어떤 가요도 하고 미스터트롯도 나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미스터트롯의 한 미스터트롯 15? 16? 요쯤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한 10년 동안 열심히 이 또 방송으로 다져진 실력과 이 금요일에 진행하는 송디가 부릅니다 이 코너로 다져서 한 15나 16쯤에 도전해보는 걸로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은요,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0: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0: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서울.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2: Walk it, walk it 안전화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 방송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까 얘기했던 뿌요 음료 아직 팔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제로 음료도 나왔고요. 올해는 애니메이션과 콜라보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송이찬의 어떤가요? 송편님들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운 2시간이었고요.

일교차가 큰 하루입니다. 송편님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송편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은 소양 바람의 노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호수예술축제.
3: 고향 특례시.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 30여 년간 쌓아온 협력의 토대 위에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함께 참석한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동서양을 하나로 연결했던 실크로드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오늘의 만남이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대한 기여를 놓고 고민해온 정부가 논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신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한미 관계와 한반도 준비 태세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반대 여론과 여당 일각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함정을 포함한 수백 명 규모의 파병은 곤란하다는 점에서 해상 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 무인 장비 등 비전투 혹은 방어적 성격의 전력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첫 사업에 관련한 국회 보고가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부는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미 투자 막판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국은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참여와 우산형 투자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수익 배분 등의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지면서 이르면 모레로 예상됐던 MOU 서명과 프로젝트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진보 정치 세력 연대 방안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자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며 반발했습니다. 혁신당은 언론 공지를 내고 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 비공식 접촉을 한 바가 없다며 김 대표를 향해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7일에서 16일 청년 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 8일에는 짝수로 신청을 받고 12일에서 16일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며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 소득세는 면제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4도, 습도는 20%입니다. CBS 뉴스 이강

0: 국민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질문하고 읽어라. 고전이 답했다. 베스트셀러 작가 고명환과 함께 떠나는 CBS 시투어 인문학 기차여행 1박 2일. 여수의 푸른 바다와 오동도, 순천만의 청정 자연을 거닐며 내 삶을 바꾸는 깊이 있는 강연과 북토크와 함께 게장백반, 꼬막 정식, 남도 한정식 등 남도의 미식도 가득 담았습니다. 단 100명 한정, 신작 독서의 기술 친필사인 증정까지 고명환 작가와 떠나는 인문학 기차여행. 문의 전화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4: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리모컨을 눌러야 보고 싶은 채널로 넘어가고 스위치를 눌러야 불이 켜지잖아요. 참 간단한 일인데 이 버튼 하나 누르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사이 좋은 기회가 지나가기도 하고 바꿀 수 있는 일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죠. 타이밍이라는 건 완벽한 순간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다 싶을 때 눌러보는 결단력. 너무 오래 재지 말고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직접 움직여보는 게 어떨까요? 슈가 베이비스입니다. Push the button.

0: Suga Babies의 Push the Button, Like Hip 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 Hop, 하유진입니다. 스티븐 싱가일님께서 가끔 이걸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장바구니에 넣어만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고민은 품절만 나을 뿐이라는 명언이 떠오르는 오프닝 멘트라고. 이거 진짜 맞아요. 어차피 살 거면, 특히나 막 생필품 같은 거 어차피 살 거면 그냥 바로바로 사야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냥 이제 못 사게 되는, 혹은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는 이제 배송만 늦추고 품절만 낮고, 특히나 그 뭐죠? 배달 음식이 그렇지 않아요?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고민할 때는 배달만 늦어지니까 차라리 빨리 시키라, 이런 말도 있죠. 그림자님이 무두절이 3시부로 끝났어요 라고. 아이고, 자유를 다시 자유셨는데 아쉽네요. 무두절. 그래도 Like Hip-Hop과 함께하는 즐거움은 4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여러분이 함께 또 애타게 기다리시는 차트 복권하는 날이잖아요. 좋은 노래도 듣고 이벤트 참여하면서 신나게 Like Hip-Hop 함께해주세요. 하유진의 Like Hip-Hop,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래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케니 로긴스의 I'm Free였고요. 부엔 까미노님께서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듣던 시카고의 17집이네요 하신 곡 시카고의 Along Comes a Woman 들려드렸어요. 아니 여러분 그 라이키팝의 진행자인 하효진과 그 뉴스 그 라디오 뉴스에 나오는 그 앵커가 같은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오늘따라 유독 많네요. MJ님이 뉴스 앵커의 하효진님과 하효진의 라이키팝 진행자님 같은 분 맞죠? 하셨고 4437님은 뉴스도 라이키팝 음색과 톤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죠? 라고 일단 네 맞습니다. 그 뉴스 하는 사람과 라이키팝의 DJ 하디 하효진 같은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전 좀 친근하고 예, 우리 좀 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이 바이브로 뉴스를 하면 큰일 납니다. 뉴스하다가 막 깔깔깔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뉴스할 때는 좀 의식적으로 뭐랄까요. 감정도 당연히 빼야 되고 최대한 묵직한 느낌을 내려고 어쨌든 팩트를 전달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의 어떤 느낌이나 제 어떤 특색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뉴스는.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차분하고

감정 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라이키팝에서는 이제 여러분 막 우리는 지금 음악도 함께 듣고 같이 막 소통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고 재밌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솔직하게 다 표현하고 나누는 시간이니까 사실은 이 DJ 할 때가 저의 모습이죠. 저의 실제 모습은 DJ가 완전 가깝고 뉴스는 그냥 뭐랄까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최대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중이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정말 이게 웃긴 게 사실 뭐 우리가 말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지금 막 말하면서 막 더듬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뉴스는 이상하게 이게 특히나 라디오 뉴스는 뭔가 틀리면 그게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그 틀린 거를 훨씬 더 잘 캐치하신달까? 왜냐면 이게 막 백그라운드처럼 그냥 슬슬슬슬 들리다가 갑자기 오늘, 내일은 이러면은 그게 팍 들리잖아요. 그래서 틀리지 않으려고 또 노력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쉬운 게 없어요. 아무튼 남왕진님이 까불면 잘려요 하셨는데 까불면 안 됩니다. 맞아요. 까불면 안 되고 최대한 감정을 빼고 사실 전달에만 집중하는 걸로. 웃짤꼬님이 차 안에서 보면 완전 가을 하늘인데요. 휴게소에선 여름이에요 라고. 어디 가시나 봐요. 휴게소라니. 근데 진짜 날씨가 한낮에 오늘 30도까지 올라간대요. 엄청 덥다고 느껴질 정도로 햇볕이 쨍쨍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도리도리님도 오늘 새벽에 운행을 했어요. 추워서 히터 틀고 운행했는데 낮에는 더워가지고 에어컨 틀었습니다라고. 진짜 일교차가 큽니다, 여러분. 당분간 계속 일교차가 크다고 하니까 아침에 한낮을 생각하고 반팔 입고 나오셨다면 꼭 겉옷 챙기셔야겠어요. 왜냐면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더라고요. 주관적인 자기님이 하디 뉴스 할 때 반갑던데 우리 다 듣고 있답니다 하디라고. 감사해요. 제가 또 라이커님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날은 좀 덥지만 바라보는 풍경은 하늘도 높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 가을 분위기를 더 깊게 만들어줄 노래 바로 띄워드릴게요. 8887님 청해주신 에어서플라이의 Lost in Love. 그리고 인기차트 87위 심현우님 청해주셨네요.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하효진의 Like Pop. 노래 순위를 맞추면 선물을 드리는 차트 복권 시간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가 이번 주 CBS 뮤직 차트 몇 위에 올랐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힌트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 왜 차트 복권 시작도 전에 막 정답 올려주시는데요. 오늘 올리신 분들 중에 정답 맞추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힌트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 먼저 선물 소개할게요.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추석 음식 준비하실 때 쓰시라고 오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 아홉 분께 추첨을 통해 유기농 올리브유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아홉 분만 드리면 섭섭하잖아요. 나머지 열한 분께는 또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총 스무 분께 오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차트 복권 규칙입니다. 중복 참여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보내주신 메시지만 인정이 되고요. 두 번째, 해당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보내주신 것만 집계가 돼요. 꼭 기억해 주시고 빠르게 한 번만 정답 보내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노래는요. 찰리 푸스의 Marvin Gaye입니다. 이 노래는 CBS 뮤직 차트 몇 위에 올랐을까요? 자, 오늘의 힌트 나갑니다. 우리 속담 중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런 말 있죠. 근데 오늘은 손가락에 더해서 발가락까지 출석 체크를 해주세요. 열 발가락을 깨물 순 없지만 우리 셀 순 있잖아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더하면 몇 개일까요? 정답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발가락도 추가해주세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차트 복권 노래 찰리 푸스의 마빈 게이에 이어서 마빈 게이의 Got to Give It Up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아, 오늘의 차트 복권 노래 찰리 푸스 마빈 게이는 CBS 뮤직 차트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오늘의 힌트는 속담에서 제가 따와가지고 그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플러스 발가락까지 더해주세요. 사실상 그 산수 문제였거든요. 찰리 푸스의 마빈 게이 CBS 뮤직 차트 20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와! 8701님께서 20개요. 수학은 못하지만 산수는 합니다. 라고. 저도 수학 진짜 못하는데 이 정도 덧셈 10 더하기 10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잘하셨어요. 3889님께서 정답 22. 오늘 문제는 완전 덧셈 문제네요. 1학년 초딩 딸이 바로 20이라고 외치면서 빨리 정답 보내려고 야단 법석이었다고. 아이고, 우리 따님 역시 옆에서 이렇게 알려주면 또 빨리빨리 보내셔야 돼요. 우리 따님 정답이에요. 축하드려요. 아... 7186님, 20이요. 20살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 저도 그래요. 누구나 다 돌아가고 싶은 순간, 그 시절이 있잖아요. 저도, 아, 저는 진짜 21살 때부터, 아, 20살로 돌아가고 싶다. 이 생각 맨날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진짜 철없을 때 막 그런 말도 했거든요. 영혼을 팔아서라도 20살로 돌아가고 싶다고.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자유? 그게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20살로 돌아가고 싶네요. 그치만 우린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을 20살처럼 열정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3714님께서 정답 20이요. 옆 라디오에서 이사 왔어요. 이 시간에 잔잔하니 너무 좋네요 하셨는데 어머 3714님 어서 오세요. 근데 오늘 이 수요일은 일주일 중에 가장 북적이는 날입니다. 차트 복권 날이라 가지고 가장 많은 라이커님들 우리 샤이 라이커님들도 막 숨어 계시다가 튀어나오시고 진짜 북적북적 시끌시끌한 날이 오늘이거든요. 근데 오늘이 잔잔하다니 아마 다른 날은 더 잔잔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서 오세요. 우리 앞으로 오후 4시에 함께해요. 자, 오늘의 차트 복권 정답 10 더하기 10 해서 20이었고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총 20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 토큰스의 곡이에요. The Lion Sleeps Tonight. 그리고 시폰스의 He's So Fine 함께 들어보죠.

익사이터스의 Tell Him이었습니다. 하이오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전율시킨 감동적인 움직임, 피지컬 시어터 네이처 오브 포게팅입니다. 이 공연은 9월 27일 주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입니다.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 준비했어요. 여러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더없이 높고도 파란 청명한 하늘이 한층 더 가을색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와는 달리 따갑게 내리쬐는 햇볕은 아직도 여름의 잔재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령의 한낮 기온이 30.4도, 서울도 28.8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보다 좀 더 더웠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더욱더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구 17도, 전주 16도, 춘천 13도로 선선하거나 서늘하게 출발하겠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서울과 원주, 대전, 부산 27도, 광주가 29도까지 올라서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들이 많겠고 제주는 내일부터 주말까지, 또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은 금요일과 주말 사이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부터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위력적인 강풍이 불어닥치겠고 그 밖에 내륙 일부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7: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8: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7: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8: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9: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0: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12: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4: 마누카 꿀!
1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

0: 있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꿀.
1: 콤비타 마누카꿀.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CBS 경제 연구실.
7: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5일 부결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클래리티법 짚어봅니다. 클래리티 법안 부결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9: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G맥스.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6: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5: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6: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5: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7: 안녕하세요.
8: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7: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8: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7: 완전 좋아요.
8: 연두리
7: 잘 부탁드립니다.
9: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0: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요즘 지지율이 참 낮은 트럼프가 정말 정력적으로 몰아붙였던 법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인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따끈따끈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 네, 안녕하세요.
10: 이 클래리티 법안이 트럼프가 통과만 시킬 수 있다면 내가 내 코인 다 팔아버리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막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물론 안 팔았지만. 근데 왜 부결이 됐지?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표도 좀 필요했더라고요.

0: 있더라고요.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 동원되더라고. 네. 그런데 민주당 뭐 안 했고요. 네.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네. 나왔어요. 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1: 일단 개념 정리를 다시 드릴게요. 네. 그래도 법안이 부결된 건 아니고요. 네. 절차 표결.
0: 절차 표결.
1: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이게 두 개의 스텝을 더 가져야 되는데 클래리티 법안은 안은 나왔어요. 그 이번에 민주당이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 민주당이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 넣었거든요. 126가지를 추가 조항도 넣으면서 이렇게 수정을 많이 해서 어떻게든 좀
0: 본회의로 올리려고.
1: 네, 올리려고 했죠. 근데 본회의 가기 전에 먼저 상원에서 네. 이 법안을 우리 지금부터 논의하자. 논의하자란 절차 표결이었어요.
0: 상정이 안 됐다.
1: 안 됐다.
0: 정확한,
1: 네, 정확한 네. 의미는. 그래서 상정시키자. 그 표결이었는데 이 지금 상원에서 공화당은 53명이에요. 53명. 그래서 이게 60표를 받으려면 민주당 표가 7표가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원래 애초부터 이게 절차 표결이 되기 힘들다. 왜냐면 민주당이 협조할 리가 없다. 7명이 민주당을 배반하고 공화당 쪽에 와야 이게 60표를 얻는 건데 그래서 원래 가능성을 넘게 보지 않았는데요. 근데 더 조금 놀라운 포인트는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53명 중에 공화당이 지금 찬성에 투표한 게 49명이잖아요. 그래서 49명 대 51로 부결이 된 거죠. 근데 이 네 개의 이탈표가 생겼잖아요. 근데 왜 이탈이 생, 왜 절차 표결도 상정도 안 되게 얘네들이 이렇게 했을까를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네. 민주당에서 가장 크게 들고 나오는 게 그거예요. 트럼프 일가족이 지금 코인으로 네. 사적인 이기를 너무 지금 편취하고 있잖아요.
0: 아니 트럼프가 네. 사실 네. 그 코인뿐만이 아니라 되게 네. 여러 방면에서 사적 이익을 맞아요. 갖는 것에 대해서 저는 와 미국은
1: 주식도 말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석유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미국은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네. 우리나라가 요즘에 또 네. 인사청문회 시즌인데
1: 한국은 큰일 나죠.
0: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참 신기했는데 그래도 의회에서는 제동이 걸려요.
1: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많은 것들 우리가 사실 미국 제도를 따라가잖아요.
0: 그렇죠. 표본이죠.
1: 근데 그 나라 대통령이 자기의 이 자리에 있는 기관을 이용해서 온갖 사리사욕을 다 채우는 이 모습이 전 세계에 지금 보여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보기에는 민주당은 당연히 지금 반대하겠지만 네. 공화당의 그 네 명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양심적이에요.
1: 그래서 그렇지. 그게 부결로 공화당도 네 개 이탈표가 생긴 것 같은데 그게 일단 분위기적으로 있었고.
0: 민주당이 너무 반대라니까 공화당이 네. 나름 그 규제법안이랍시고 여러 개 나름 챙겼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그걸로도 민주당이 보기에는 너무 약해.
1: 아니죠. 예,
0: 저희 한국 기준에도 매우 약해 보이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1: 네. 그래서 그거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득권의 반발입니다. 그게 은행이에요. 은행.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국도 그래요. 은행들이 지금 위기감을 느껴요.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활성화되면은 은행 예금이 갉아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래도 돈이 사람 대부분 이게 편해지면 스테이블 코인을 평소에 들고 있게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것의 메인 역할 중에 하나는 예. 나를 거쳐라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이것저것 챙기는 예. 구조인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예. 경우는 거칠 자가 필요 없는데
1: 그렇죠.
0: 이런 거죠.
1: 원래 지갑만 깔면 핸드폰에 앱만 깔면 그냥 은행 계좌 없어도 스테이블 코인을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은행 예금을 갉아먹는다는 건 대출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거. 대출을 그렇죠.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방경제라든가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반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죽게 반대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을 이자를 리워드를 토큰 포인트로 주는 걸로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갖고 있어 이자를 받으면 누가 은행에 예금하냐.
0: 은행처럼 코인도 예. 줘. 그러면은 도대체 은행이 좋은 점이 뭐야?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1: 예. 그리고 심지어 미국은 은행의 진입 장벽이 엄청 높아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영주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은행 계좌 개설할 수가 없어요. 달러는 필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에 진입자면 못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거기 이자까지 주면은 심지어 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은행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0: 굳이 은행을 왜
1: 할 필요가 없게 돼. 그래서 맞습니다. 예금 기반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0: 그러고 보니까 거기다가 속도 면에서도 훨씬 더 압도적이죠.
1: 그리고 지금 AI 시대잖아요. AI 시대는 앞으로 모든 페이먼트가 프로그램이
0: 읽을 수 있는
1: 조건을 주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AI끼리 결제하려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관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if then으로 if 무슨 조건이 실행되면 then 해라. 이런 거를 코딩할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 이런 프로그램은 디지털 머니

0: 해요. 근데 은행 예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은행 예금은 항상 KYC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이체할 때나 여러분 이체할 때 항상 당신이 누군지를
1: 공인인증서도
0: 예,
1: 해야 되고
0: 해야 되잖아. 네. 그게 KYC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맞다라는 거 해야 그 돈이 이체가 되잖아요. 에이전트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중국 1등 기업 탐방 갔다 왔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못 느끼겠지만 중국은 이미 다 현실 생활에 AI가 돌아가요. 지금 그 중국의 순펑이라고 가장 큰 물류 쿠팡 물류처럼 네네. 그런 회사에 거기서 이미 다 로봇이 이래요. 로봇이 이렇게 물류를 배분해. 어떤 다 AI가 이래요. 그다음에 로봇밴이라고 해서 이게 거리를 쿠팡 물류를 실은 자동차들이 무인 자동차가 달래요. 그럼 걔 가다가 어느 고속도로에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또 줄 때 자동으로 이래 인도하면서 결제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게 KYC가 안 돼요. 그럼 다 그렇죠. 어떻게 돼? 자동으로 결제돼야 돼요. 그럼 다 프로그램을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디지털 머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자꾸 저항 세력으로 못 가게 하는데 미국은 어떤 나라냐면 국회가 합법적으로
1: 로비?
0: 로비. 예. 네. 네. 전통 로비 세력이 다 은행에
1: 그렇겠죠.
0: 거기에 있잖아요.
1: 그리고 얼마나 덩치가 네. 큰 로비스트 네. 세력들이 붙었겠습니까? 네.
0: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한국과 비슷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인데 얘네들이 언제까지 어차피 시대에서 흐르면 저기 있잖아요. 얘네도 네. 알아. 다 대은행들이니까. 그때까지 내가 반대하겠다 아니야. 내가 지금 준비가 아직 안 됐어. 이렇게 빨리 통화시키지 마. 내가 준비된 다음에 보자. 한국도 똑같아요. 다 이런 심리예요. 그래서 아하. 어차피 통과될 거예요. 근데 네. 그냥 사람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1: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0: 네. 네. 참 그거 알아야 되잖아. 절차 되기 전과 절차 뒤에 뭐가 달라지냐. 지니어스 액트에서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든 법안을 다 끝났어요.
1: 그래서 제도적인 환경이 네. 마련이
0: 다 마련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각 해당 기관들은 시행령을 지금 다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게 정식 시행이 2027년 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들은 지금 다 시행령이 다 나오고 있어요. 부처라는 게 SET, 증권감독관리위원회 SEC 그리고 상품거래위원회 CFTC. 가요 세상은. 근데 그걸 왜 클래리티 액트가 필요해서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지금 지니어스 액트 하에서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계약이 실행되려면 디지털 금융이 증권으로 될 분류 확률 되게 너무 많아.
1: 그러니까 얘의 지위가 뭐가 뭐인지를
0: 너는 좀 도대체 누구야?
1: 정리가 돼야 된단
0: 정체성,
1: 말이죠.
0: 네네. 정체성. 너는 증권이냐? 아니면 뭐 디지털 상품이야? 이런 게 지금 정체성이 정리가 안 됐어요. 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RWA 요즘에 리얼월 토큰이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내가 토큰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증권관리감독위원회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파생상품거래위원회 허락을 그렇죠. 받아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불확성이 존재하니까 두 규정을 다 지키게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비용이 확 올라가 버리고 네. 항상 불확실한 거야.
1: 그렇죠.
0: 네, 여기서는 통과됐는데 또 여기서 태클 걸면 또 그럼 또 이중으로 규제 비용이 들어가고 항상 불안하니까 사람들 들수록 사업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사회 발전이 더뎌질 거고 그래서 이게 클래드 액트라는 건 그런 거예요. Who are you?
1: 정체가
0: 너는
1: 뭐야?
0: 누구야? 너는 누구 규제를 받아야 되니?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정해. 그러면 다 상품으로 하자. 그래서 그냥 파생상품거래위원회에서 다 라이센스 갖고 하게 하자. SEC는 정말 전통증권. 그것만 해라. 이러면 우리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파생상품거래위원회 허락만 받으면 돼요. 이러면 일이 확 줄어들고 명확해지고 상품 지급하기 때문에 모든 게 SEC 때보다 좀 느슨해요.
1: 상대적으로 또 느슨한 규제를 받는다.
0: 예, 중국은 이미 올해부터 빠르면 2028년까지 중국은 이미 AI 에이전트 시대를 뛰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다음 세대가 뭐냐면 AI 리서처 시대라고 해요. AI 연구원 시대. 이게 비해서 규제가 너무 느린 거예요. 세상이 특히 금융 시스템이 AI 시대를 못 따라가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만은 먼저 가겠다. 왜? 달러 기초통화 위치를 계속 가져가야 되니까.
1: 그쵸.
0: 이걸 알아요. 빨리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가 통화됐잖아. 전 세계 유일 제일 먼저. 절차 표결 부결됐대서
1: 이 흐름이 바뀌진 않는다. 물론 흐름은 계속 가겠지만 이번 그 상정 실패에 따른 약간 속도의 지연이 지금 질주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조금 타격이 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0: 다행히. 미국의 입장에서
1: 네?
0: 미국의 입장에서
1: 미국 입장에서
0: 다행히 네. 중국은 위안화 자본시장을 개방을 안 했어요. 외국인이 아예 접근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홍콩을 에둘러서 들어가는 라이센스를 받고 하는 여러 창문을 뾰족히 열어놨는데 자본시장은 그만큼 개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오고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의 전략

0: 기업은 앞으로도 개방하기 힘들어요. 그런 학습이 돼 있어요. 한국의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옛날에 동남아 외환위기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이 돼 있어서 이게 중국은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금융의 위기가 오면은 거기에 대한 이게 우려가 너무 크니까 규제 당국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상은 개방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개방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어허. 그래서 중국이 그렇다고 중국도 AI 에이전트 시대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홍콩을 활용하자. 그러니까 홍콩을 통해서 최대한 이 부분을
1: 일종의 샌드박스 같은 거구나.
0: 이게 필요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걔네한테 문을 이렇게 홍콩을 통해 쫙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홍콩만 감독하면 되죠. 들어오고 나온 돈을. 지금 그런 마인드예요. 근데 크게 봤을 때 덩치가 저렇게 큰 나라가 사실 미국하고 뭐 기술 패권까지 담론되는 나라가 금융적으로는 사실상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 시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죠.
1: 이게 정말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0: 있을
1: 가능성이 요거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안 난다 이런 거군요.
0: 네.
1: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미카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규제 법안 그리고 너는 누구니에 대한 게 대답이 되는 법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수님처럼 뭐 예를 들면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 안 가고 유럽 가서 그럼 하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유인이
0: 전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미국이 위협이 되는 게 아니고 유럽이
1: 근데 유럽에서는 할 사업이 없나?
0: 옛날에는 좀 그랬었는데 유럽이 다시 또 장점으로 부각돼요.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제조강국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AI 시대로 본격 돌입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금융도 변했어요. 그 전에는 제로금리 시대예요. 제로금리 돈이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우세냐면 성장주 그러니까 막 0에서 1을 만드는 나라들이 창조하는 나라들이 우세예요. 왜냐면 어차피 돈이 가치가 없으니까 그 돈에 다 이렇게 기술기업에 와가지고 마음대로 해 실패해도 돼. 돈이 어차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금리 시대에 누가 제일 성장했냐면 특히 미국이에요. 일본 아예 제로금리였잖아요. 그러면 이런 개발이나 원천 기술 막 이런 가는 애들이 잘해요. 제조 국가보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또 제조 국가 시대가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피지컬 시대로 사무실이 아니고 AI가 이제 피지컬로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조 현장에 있는 국가가 앞으로 미래가 밝아요. 그러면 제조하는 나라는 몇 개밖에 없어요.
1: 유럽에서는 프랑스, 독일 정도.
0: 한국어, 일본, 그다음 중국. 왜 그 산업 현장의 나라 특히 독일은 세계에서 최강 제조 국가예요. 그렇죠. 독일, 일본은 1티어 1.
1: 독일제라는 또 환상이 있잖아요.
0: 그래서 유럽에서는 AI 에이전트 시대에 이제 유로화를 아주 그 이 디지털 머니로서 유로화 역할을 지금 강화하려고 하니까 미카 같은 법안이 많은 법안들이 미카를 참조를 해요. 가장 먼저 이 법안 체계를
1: 맞습니다.
0: 그래도 정확하게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유럽이 지금 굉장히 저는 좀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디지털 금융에서의 규제를 알려면 유럽을 연구해야 됩니다. 유럽의 미카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동향 가상자산 관련 동향을 가장 먼저 캐치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로화가 디지털 머니로서 유럽은 지금 두 다리 전략을 다 취하려고 합니다. 유럽은 미국하고 조금 스탠스가 달라요. 미국은 어쨌든 달러를 계속 기초통화 국가를 가장 자기네 중심으로 AI 에이전트 시대 금융도 역시 디지털 달러를 계속 전 세계 디지털 금융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유럽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자기네 그 파견 파워를 가져가려다 보니까 중국은 CBDC 중심으로 해요. 은행의 디지털 통화, 그러니까 법정 통화를 디지털화하는
1: 그거
0: CBDC.
1: 결국 더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게.
0: 그렇죠.
1: 민간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0: 길이 두 가지거든요.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의 디지털 달러화잖아요. 근데 중국은 중앙은행 할 거야. 다른 애 하지 마. 그게 CBDC예요. 근데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고 CBDC는 중국하고 손잡으려고 하고 있고 스테이블코인 또 스테이블코인 따로 또 민간의 창에서 활발하게 하면서
1: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는 그 전략이 좋아 보이는 게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거든요.
0: 맞습니다.
1: 근데 좀 힘들긴 하겠네요. 두 개를 다 구사해야 되니까.
0: 근데 뭐 유럽도 보통 나라들은 아니니까
1: 그렇죠.
0: 지금 정신 차리고 또 있으니까 그동안 정신 덜 차렸었는데 점점
1: 그러니까 빌런을 만나니까 갑자기 정신을 맞습니다. 차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의 큰 틀은 결국 갈 길은 정해져 있어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자세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개인으로서 내가 지금 이 변하는 세상에서 내가 준비하거나 대응해야 될게 있어? 신간 부의 곡선에도 네. 약간 비슷한 네. 챕터가 있는데요. 상정도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럼 잠깐 좀 신경 안 쓰고 있으면 안 돼? 생각하실 분들에게 아니 지금 이 시점에서 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준비할 만한 게 있어.
0: 네. 되게 좋은 질문.

0: 인데요. 그이 책에서는 비트코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복사가 안 되는 디지털 화폐가 왜 필요한지. 사람들이 이걸 그냥 코인으로 봐요. 코인으로 보면 안 돼요.
1: 그거 자산 시장, 그러니까 자산 불리기 위한 수단 정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0: 그건
1: 많아서요.
0: 너무 미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거거든요. 미래에 우리 AI 시대에 오는 건 아마 모든 사람 다 동의할 거예요. 그때 돈이 어떤 돈인지 생각해 봤냐고요. 갖고 있는 모든 돈들이 미래 AI 시대에 쓸수 있는 돈이 없어요. 이거는 정부가 더잘알 거예요. 은행이 더잘알 거예요. 규제 당국이 더잘알 거예요. 단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은 규제 당국처럼 똑같은 인식성 가져가겠지만 공부를 안 하면 그냥 뭔지도 모르고 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줄 때까지 해야 되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는 AI 에이전트라는 거 뭐예요? 인터넷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복사되지 않은 돈이 꼭 필요해요. 그 돈이 지금 있냐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유일하게 지금 그 역할을 하는 돈이에요.
1: 복사되지 않는 돈이라는 게 일단 화면 안에 존재하는 돈인데 막 불었다가 막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 의미가 아니라 2만 1000개라고 딱 정해진
0: 네.
1: 그 개수만 가지고
0: 두 가지
1: 움직이는
0: 뜻이 다
1: 것이다.
0: 있어요. 두 가지 뜻이. 하나는 우리 사실 은행 예금이 있죠. 은행 예금이 예를 들면 여기 안유화가 있어요. 여기 뭐 박철이라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안유화 뭐 신한은행에 계좌가 있어요. 그럼 내 돈을 쓰면 거기서 마이너스 차감되고 돈을 넣으면 플러스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은행을 믿기 때문에 넣는
1: 그렇죠.
0: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은행에 그런 사건 많이 터져요. 그걸 숫자를 공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은행 직원이 돈을 빼가요. 그 돈은 복사되는 돈이에요.
1: 아하,
0: 실제는.
1: 네.
0: 그게 왜 은행을 우리가 믿었을까? 보면은 은행을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죠.
1: 그렇죠.
0: 국가 규제 당국에서 라이센스를 준 애들만 하는 거잖아.
1: 맞습니다.
0: 그러면 그런 사고 터지면 막 잘못했습니다 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잖아요. 사실 그게 안 맞거든요.
1: 네.
0: 원래는 은행이 잘못한 거
1: 뺏어야지, 라이센스를
0: 원래
1: 뺏고.
0: 우리 세금으로 보전해 주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은행 예금도 복사되는 돈이에요. 인터넷에 있는 돈은 다 복사돼요.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그게 가장 큰 본질적 함이에요. 두 번째는 수량도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2100만 개예요. 그 우리가 쓰는 이 법정 통화들은 무한대로 복제되는 돈이에요.
1: 그렇죠. 그리고 나라가 맘만 먹으면 찍어낼 수도
0: 계속 찍어. 그게
1: 있고요.
0: 베네수엘라 사건이. 베네수엘라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버스 한번 타는데 주머니를 2개 들고 타야 되잖아요. 버스 하나 타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대는 인터넷이니까 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안이 비트코인이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못 쓰게 해요. 그러니까 CBDC든 뭐 스테이블코인이든 뭔가 이래 프로그램 되는 돈을 만들어 놔서 지금 은행 하듯이 라이센스를 주는 애들만 해가지고 얘네 복사하면 안 돼.
1: 법정화폐
0: 네,
1: 느낌이에요.
0: 그렇게 해야
1: 네.
0: 되는 거예요. 갈래가 둘러가요. 근데 이 세상에 미국하고 중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고 못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못하는 제3국이라든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이제 미국이 너무 트럼프 같은 대통령 만나고 나니까 쟤네도 못 믿겠네. 달러도 못 믿겠네. 나를 언제든지 추출할 수 있네. 그게 이란과 러시아 사례잖아.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못 믿죠. 그다음에 중국은 일단은 일당 독재 국가네. 그래서 또 불안하고 이런 나라들은 대안이
1: 비트코인이
0: 없어요.
1: 대안이 될
0: 그럼
1: 수
0: 자기가
1: 있군요.
0: 추출할 수 있는 것도 안 돼. 실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혹시나 모르니까 미국 통제도 못 받고 안 받고 중국 통제 안 받는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성. 그게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이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AI 에이전트에 어떤 돈이 가야 되냐가 이 책에서 한 챕터로 풀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개인들은 이번에 지금 이 절차 표결이 됐다고 비트코인도 조금 떨어졌고
1: 네.
0: 모든 코인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1: 7만 5천까지 밀렸어요,
0: 예,
1: 비트코인은. 네.
0: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그 썰코 주식이에요. 그
1: 스테이블
0: USDC,
1: 코인.
0: 스테이블코인을
1: 네.
0: 발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부터 잘 들어요. 이 미래가 안 오냐고요. 어차피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은 만약에 이 미래에 온다고 당신이 안유화처럼 확신한다면 오히려 이때 어떻게 돼야 돼요?
1: 줍줍의 기회군요.
0: 그렇죠.
1: 투자의 기회고
0: 예. 네.
1: 공부를 세게 할
0: 그렇죠.
1: 때이군요.
0: 예. 네. 오히려 비싸게 샀던 걸 지금은 내가 평소에 와, 나 썰코 주식 정말 좋게 봤어. 근데 내가 평소에 너무 얘가 많이 올랐네. 아, 다른 것도 봐야 되는 이럴 때 이게 절차 표결이에요. 심지어 이게 안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절차 표결을.
1: 근데 28년까지 안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도 있던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그건 상관이
1: 2년이잖아.
0: 없어요. 왜?
1: 방향은
0: 이
1: 정해졌으니까.
0: 시대 오면 오는 거는 결국 얘가 안 나와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하는 사람이 조금 스트레스 조금 더 받을 뿐이에요. 절차를 조금 더 해야 될 뿐이에요. 어차피 지니어스 액트 통화가 됐어요.
1: 네.
0: 2027년 1월부터 시행이 돼요.
1: 어,
0: 그 시대는 이미 왔다고.
1: 그리고 이미 통과된 법안과 네. 상정을 기대하고 있는 법안까지 현재 상태를

0: 두고 봤을 때 시장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또 할 사람은 할 거거든요. 아예 시장이 당연하죠.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고.
1: 실제 하고 있어요.
0: 그 네. 상황이군요. 네. 그리고 플러스 아까도 간간히 네. 말씀해 주셨지만 교수님의 장점은 또 개인과 지정학까지 다 묶어서 네.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이런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뭐랄까요. 국가적 수준의 의지까지 감안했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잘 되는 조건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 기술적인 측면이나
1: 맞습니다.
0: 약간 정치적인 측면까지 네. 합쳐졌을 때.
1: 되게 간단해요. 왜 미국에서 지네스 액트를 통화시켰겠어요. 처음에는 얘네도 원래 인지 안 됐다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발행이 한 3,8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얘네들이 미국 단기 국채를 담보 자산으로 사요.
0: 네. 네.
1: 근데 미국 단기 미국 국채는 옛날에 각 국가 그 중앙은행들 다 사놔서 외환보유에 운영 차원에서.
0: 특히 일본이랑 중국은.
1: 네. 네. 근데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딱 겪으면서 미국 국채 신뢰를 딱 없애버렸어. 그다음 네, 계속 네. 팔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뭐 6천억 달러도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 대신에 산 게 뭐 금 사놓고 광산 사놓고 히터류 사고 뭐 항구 사고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그래서 다시 1등으로 올라왔는데 일본도 이제는 점점.
0: 맞습니다.
1: 지금 한국은행도 금 사기 시작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원래는 미국 국채의 단단한 수요자가
0: 있었는데
1: 네, 각국 중앙은행들이었어요. 얘네는 원래 금리를 안 보고 원래 보유했어요. 제일 좋은 투자자들이었죠. 근데 걔네들이 안 사기 시작했어.
0: 새로운 수요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1: 네, 그러면 미국이 기초통화로 갈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1: 그게 기초통화 기본 돌아가는 논리인데 그러면 미국 국채 발행하면 아무도 안 사. 그러면 미국 국채를 어떻게 아니, 미국 달러가 어떻게 세계로 나가냐고 그렇잖아요.
0: 네.
1: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딱 만들어졌어.
0: 우리가 살게.
1: 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미국 가서 생활해봐요. 일주일만 있어도 그 동전이죠. 동전 주머니를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나 중국에 살던 사람들이 미국 가 불편해 못 살아. 우리는 사실 지금 현금 없이 살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가면 현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이 핀테크 세상에서 가장 락후한 나라였어요. 놀랍게도. 근데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서 또 가장 앞자서는 나라 됐어. 디지털 금융에 네. 전 세계 200개 국가 넘는데 지금 법정 통화가 이게 디지털화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디지털 달러.
0: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네네네.
1: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앞에서 예를 들자면 내가 무슨 RWA 토큰화 사업을 하든지 디지털 토큰으로 뭔가 하겠어. 블록체인 사업 하겠어. 거기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결제를 지금 넓게 디지털 달러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중국을 사랑하고 위안화를 쓰고 싶어도 못 써. 디지털 위안화가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1: 내가 아무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원화를 쓰고 싶어도 한국 사람이 지금 창업했는데 내가 실제는 AI 자동 결제하는데 원화로 결제했으면 못해. 못해. 디지털 달러밖에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또 AI 시대에 올수록 달러가 또 다 기초통화 결제통화 또 된 거지.
0: AI가 그걸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있고.
1: 네. 그럼 달러가 또 디지털 금융을 장악해버려요. AI 시대에 금융을 장악해버려요. 근데 그게 사실 미국이 막 기획하고 한 게 아닌데
0: 어라?
1: 와, 우리는 CBDC를 막 반대하고 난리 버거지 쳤는데.
0: 맞아요. 원래 트럼프도 반대했었어요.
1: 어디 그러니까 지금 완전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 디지털 3법 통화인데 그 중에 CBDC 못하게 하는 거였잖아요.
0: 네. CBDC 아예 이제
1: 없애었잖아요. 아,
0: 맞습니다.
1: 근데 네. 유일하게 디지털 달러화된 게 미국밖에 없어요 지금.
0: 그럼요. 국채에 대한 새로운 수요처이자 AI 시대에 스테이블 코인 또는 비트코인 가상 자산이 네.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밤사이 있었던 일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가 쫙 정리가 되고 당장 이 시점에 어떤 경제적 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차분하게 좀 탐색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안유아 성균환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CBS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아이유의 가을 아침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부렸던 내겐. 양희은의 1991년 노래를 2017년 아이유가 다시 불렀습니다.

가을 아침은 그저 평범한 계절송이 아닙니다. 봄, 여름 철없이 놀던 아이가 새벽에 눈 못 뜨던 철부지가 문득 불어온 초가을 대바람에 어른 비슷한 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는 어떤 계절의 바람이 불고 있나요?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인사청문회를 끝낸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은 낙마 사유가 없다며 적극 엄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국방, 국토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논란으로 야당의 맹공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동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위법 부당 사항이 다수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한 인공 임신 중지 약물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대행업체 현장 실사에 착수한 가운데 250명 정도가 피해 구제를 받을 전망입니다.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우리 정부에 446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케이핀코.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르노.
3: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수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맹탕 비판이 거센 가운데 여권은 낙마 사유가 없다며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어진 국방장관과 국토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첫 소식 이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의 분수령이었던 김승원 청문회. 어제 자정 직전까지 장장 14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정작 해소된 의혹은 전무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야당이 44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요청했지만 채택된 사람은 0명. 신약 청탁 의혹 관련 후보자 해명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고 여야 역시 소모적 정치 공방만 반복한 탓입니다. 김 후보자는 청탁 의혹과 관련 2021년 식약처에 신약 임상 승인 청탁을 넣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충 민원 전달이었을 뿐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나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동문서답만 반복하고 있다며 산회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과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역대 최악의 법무장관 후보자라며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정...

0: 지역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적극 중단하길 바랍니다. 만에 하나 김성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 반면 민주당은 낙마 사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입니다.
2: 거기에 대한 과도한 공격 때문에 많이 아팠는데 다행히 잘 해명하고 후보자가 답변을 잘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1: 한편 오늘 국회에서는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부동산 문제가 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 후보자는 장남의 상가 매입 자금 출처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과정이, 홍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 강화 직전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점이 논란이 된 겁니다. 두 후보자는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불법 사항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은지입니다.
3: 윤석열 정부 시절 대왕고래 프로젝트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마치 산유국이라도 될 수 있는 듯이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그 과정에 대통령실의 무리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 임기 내로 시추 계획을 앞당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오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석유공사는 2023년 동해 심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 보존 가능성이 있지만 탐사 성공률은 20% 이내라는 용역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듬해 산업부는 이를 대통령실에 보고하면서 탐사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불확실해 대외 홍보를 자제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공개 발표를 결정했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5: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 당시 산업부는 2029년까지의 시추 계획을 보고했지만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의 임기인 2027년 내로 계획을 앞당기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 장관이 난색을 표하자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질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계획을 3년 앞당기고 탐사정 시추에 착수했지만 가스포화도가 미달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시추에는 1,200억 원 이상이 들었고 가스공사 주가는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감사원은 충분한 검증 없이 시추를 추진하고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관련 기관에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3: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7년째 공백인 가운데 정부가 내년 초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임신 9주 이하가 대상으로 미성년자 처방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양형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건 지난 2019년. 낙태죄의 효력은 사라졌지만 관련법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법적 공백 속에서 임신 중지 약물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임신 9주 이하 임신부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입니다.
7: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 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정부는 현재 품목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미프지 미소정, 이른바 미프진을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처방과 조제를 모두 맡습니다. 현행법상 약사가 임신 중지 약물을 조제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년 안에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약물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약국 조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약물을 처방받을 때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약물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미성년자 보호체계와 지역별 의료여건 등을 검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양형욱입니다.
3: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로 구제가 필요한 수험생이 250명 정도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원서 접수 대행업체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하고 원서 접수 체계도 전면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김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발생한 UA 어플라이 시스템 장애. 피해 구제를

0: 신청한 수험생은 1200명으로 교육부는 이 가운데 250명가량을 실제 구제 대상으로 잠정 파악했습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입니다.
1: 오늘 10시까지 구제 신청에 접수된 것은 한 1200여 건인데 잠정적으로 구제 대상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한

0: 이내 피해 수험생을 구제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간업체에 맡겨온 대학 원서 접수 시스템을 공적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한편 구제 신청은 잠시 후인 오후 6시 마감되며 구제 대상으로 인정된 수험생은 오늘 밤 10시까지 원서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1: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에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남북 대화가 재개돼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장관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446억 2,641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을 모두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한 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부터 3년 3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아닌 정부의 대북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당국이 항소할 기술적 가능성이 낮은 만큼 우리 사법부의 판단은 이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정된 판결을 집행할 수단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조선중앙TV 영상 등에 대해 지불되지 않은 북한의 저작권료는 압류를 해도 총액이 30억 원 정도여서 손해액에 못 미칩니다. 이 돈을 북한 당국의 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란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강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 남북 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CBS 뉴스 장관순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1억 3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강 의원은 재판을 하나 더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원석 기자입니다.
4: 강선우 의원은 지난 1월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어진 경찰과 검찰 수사 끝에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김경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공천 부적격 의혹을 받던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특히 강 의원이 공천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며 당시 서울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상의하는 취지의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반면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받은 1억 원을 다시 돌려준 뒤 수십 명의 명의로 후원금 1억 3천만 원을 건네받은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받아야 하는 재판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CBS 뉴스 이원석입니다.
1: 김병기 의원 사건을 1년 넘게 수사한 뒤 구속영장까지 퇴짜를 맞으면서 서울경찰청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김 의원의 비위를 폭로했던 전직 보좌관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송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뇌물수수 등 13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을 수사했지만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으며 늑장 수사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월요일 뒤늦게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해 신병 확보에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김 의원의 비위 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인 전직 보좌관 A씨가 내일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본부장의 잘못된 지시로 김 의원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은 애초 올해 4월 김 의원의 13개 혐의 중 먼저 수사가 끝난 5개 혐의를 검찰에 송치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본부장은 올해 6월 일괄 송치 방침을 밝히며

0: 추가 수사를 지시했고 구속영장은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경찰청이 지난주 뒤늦게 5개 혐의를 송치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 마지막으로 조사한 지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왜 구속해야 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며 거부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이미 장윤기 사건에서도 잘못된 지시를 내려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1: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지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미 CNN 방송은 지난해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행정 청구를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봤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액을 명시해 정부의 합의를 통한 손해배상을 타진하는데 청구가 거부되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한국인 노동자 김모 씨는 행정청구서에서 자신이 불법적으로 구금됐고 이민세관 집행국 시설에 수용된 일주일 동안 모욕적인 생활 환경에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이 인터뷰한 다른 한국인 노동자들도 특별한 설명이나 통역도 없이 족쇄에 채워졌다거나 유효한 비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체포됐다고 토로했습니다. 구금됐던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한인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부당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시인하고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적 대응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 단속국 등은 지난해 9월 4일 조지아주에서 기습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중무장한 요원들이 한국인들을 수갑과 족쇄로 채워 중범죄자처럼 다루는 단속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미 양국에서 공분을 샀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주원입니다.
1: 올해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를 넘기고 금리가 치솟으면서 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당국과 한국은행은 엇갈린 신호를 보내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영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 신용 잔액은 2019조 8천억 원입니다. 주택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불었습니다. 특히 올해 증시가 달아오르면서 B2 열풍으로 신용대출이 급반등했는데 5월, 6월 두 달에만 9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4월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해 역대급으로 대출을 조였던 당국은 지난달에 돌연 방향을 틀었습니다. 부동산 공급 문제가 불거지자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두 배로 완화했고 건설사 사업자금인 PF 대출 규제도 대폭 풀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긴축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최창호 통화정책국장입니다.
4: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택시장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한쪽에서는 풀고 한쪽에서는 조이면서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 그 사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치솟았고 이자 부담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과 한은이 보다 장기적이고 정교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1: SK하이닉스 노사 간 임금 단체 협약 합의안이 오늘 노조에서 최종 승인되면서 올해 임단협은 쟁의 없이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반면 포스코 노사는 임금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노조는 닷새 간의 2차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김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SK하이닉스 생산직 노조가 임단협 수정안을 조합원 투표에 붙인 결과 57%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지난달 첫 합의안이 불과 25표 차이로 부결된 지 약 3주 만입니다. 쟁점은 성과급 지급 방식이었습니다. 회사는 초과이익 분배금의 현금 지급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였습니다. 또 직원이 원하면 주식 지급 비중을 최대 100%까지 선택할 수 있게 했고 향후 2년에 걸쳐 지급하려던 기존 성과급 일부도 올해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추석 연휴 전 조인식을 열고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반면 포스코 노조는 오늘부터 닷새간 포항과 광양제철소 일부 공장에서

0: 2차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 규모를 놓고 노조와 회사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사측은 대체 인력이 투입돼 현재까지 조업에 큰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본급 인상률 등 핵심 쟁점에서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한 데다 노조는 파업 확대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여서 포스코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1: 출퇴근길 혼잡한 버스에 올라타려다 뒷문을 이용해 본 적 없으십니까?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앞문 이용이 원칙이지만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엔 기사들도 뒷문을 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안전과 현실 사이 해법은 없을까요? 김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지난 2일 출퇴근 시간대 서울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 버스 앞에는 승객들이 길게 줄을 섰지만 뒷문이 열리자 몇몇 승객이 하차하는 사람들 사이로 올라탑니다. 이른바 뒷문 승차입니다.
3: 새치기 느낌이 좀 있어서 안전이나 공정성 타는 거에 있어서 그런 거에 보면 앞문으로 타는 게...
2: 기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역시 안전사고.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승객이 몰려 승차가 늦어지면 배차 간격이 벌어질 수 있어 기사들도 뒷문을 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버스 기사 김재범 씨입니다.
4: 20, 30명씩 있을 때는 뒤를 타고 빨리빨리 가줘야 돼. 안 그러면 가지를 못해.
2: 뒷문 승차를 막기도 쉽지 않습니다. 승객과의 갈등이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뒷문 승차를 막고 있지만 서울처럼 승객이 많은 곳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고준호 교수입니다.
5: 홍보해야 정보. 위험은 사람한테 알리는 게 아니라 승객들한테 알려야 돼요. 인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2: 혼잡한 출퇴근길과 안전 사이의 간극을 줄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창훈입니다.
6: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주 기자.
7: 네, 안녕하세요.
1: 네, 첫 소식은요.
7: 교사들의 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서 유포한 10대가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수법이 이런데요. 이 A군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네. 2년 전에 그 2024년 8월에 중학생이었는데 당시에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써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에 소셜미디어에 퍼뜨렸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대상이었는데요. 뭐 사진과 연락처가 다 포맷됐다면서 선생님한테 사진을 받아서 범행했었고요. 피해 교사들의 실명, 나이, 담당 과목, 심지어 휴대전화 번호까지 함께 적어서 유포를 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른바 당시 그 텔레그램 지인 능욕이라는 그 방이 있었는데 여기 들어가려고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니던 여중생 등 그 여섯 명의 합성 사진도 만들어서 방 운영자에게 건넨 사실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11명, 제작 횟수가 35차례에 달하는데요. 재판부가 오늘 판결을 내렸는데 스승을 왜곡된 성적 비하의 도구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교사들이 장기간 심리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면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을 했습니다.
1: 네. 참 몹쓸 짓이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그 디지털 성범죄에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7: 경찰에 적발된 안표상 이야기인데요. 우리 보통 이제 안표상 생각하면 뭐 여러 계정을 동원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이렇게 할 텐데 폭리 수준의 말문이 막힙니다. 2019년 BTS 콘서트 티켓이 한 11만 원 정도가 했는데 네. 이걸 사서 300만 원에 팔았고요. 세븐틴 팬미팅 티켓 11만 원짜리를 180만 원에 넘겼습니다. 뭐 축구 경기도 했고 브루노 마스의 그 내한 공연 때 25만 원짜리 티켓을 120만 원에 이렇게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배 이상의 웃돈을 챙기기도 한 건데요. 경찰에 적발된 이 30대 남성 A씨가 구속돼서 검찰에 넘겨졌는데 총 횟수가 9천 번 가까이 안표를 되팔아서 챙긴 금액이 한 24억 원 정도 금액이고 여기서 한 16억 정도를 순수 범죄 수익으로 이렇게 경찰이 판단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국내 최대 규모의 안표 거래 단체 채팅방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 확대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1: 네.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는 그 안표 거래 제발 좀 뿌리 뽑히면 좋겠습니다.
7: 네.
1: 자, 마지막 소식 가볼까요?
7: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밥값 계산 논란인데요. 이 밥값 계산 항상 논란인 것 같습니다. 최근 그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연인데 글쓴이가 친구하고 둘이서 밥을 먹었나 봐요. 그래서 밥값이 6만 3천 원이 나와서 본인 카드로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친구가 나 아까 음료수 안 마셨으니까 3만 원만

0: 보낼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네. 음료수가 3천 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6만 3천 원 중에 3천 원을 빼고 3만 원만 보냈다 이렇게 했는데 글쓴이가 친구가 이렇게 말하니까 괜히 밉상 같다. 내가 속이 좁은 거냐 이렇게 토론을 붙였다고 하고요. 네. 상식적이다. 뭐 굳이 N분의를 고집하느냐 이런 반응이 있는 반면에 또 친구가 칼같이 따지면서 계산적으로 그런 태도에 서운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1: 뭐 이게 작은 금액이지만 관계 온도가 관련인 것 같아서 더 뜨거웠던 반응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의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하루에 두 계절이 공존하는 것처럼 연일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어제보다 공기가 더 차가웠지만 한낮 기온은 여전히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진 곳도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렇게 여름의 잔재인 늦더위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큰 일교차에 따른 건강관리 꾸준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 대구 17도, 대전 15도, 춘천 12도로 긴 소매 겉옷이 필요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청주 28도, 춘천 대구 27도, 광주가 30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다소 덥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들이 많이 들어오겠고 당분간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가 계속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순간적으로 태풍급 강풍이 불어닥치겠고요. 그 밖에 내륙 일부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동해안과 영남해안 제주 해안으로는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보여서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9월 16일 수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박수지,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CBS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문과라 몰랐다. 어제 청문회장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논란이 되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모르면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지 아니면 몰랐기 때문에 더 알아봐야 하는 것인지 말이죠. 오늘 미뤄둔 질문은 내일 반드시 답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이치죠. 한판 승부는 오늘의 질문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해명보다는 해답을 선호합니다. 한판 브리핑과 노컷 대련에서 바로 짚어보시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저는 아나운서 김덕기고요.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 조합의 핀코.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2 1.
2: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1: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레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레노.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안.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0: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 곽 기자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의원의 장관 후보직 사퇴를 계기로 진보정당의 취약한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치개혁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3: 네, 김민석 대표가 오늘 민주당 TV 민티 영칠에서 용혜인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 이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1: 예.
3: 그러면서 진보 연대 방안으로 네 가지를 제안했는데 우선 교섭단체 요건 완화, 또 선거제 개편, 결선 투표제 도입, 그리고 선거 때의 경쟁력 단일화였는데요.
1: 예.
3: 특히 이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20석에서 15석 정도로 처음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그러니까 교섭단체 완화 기준을 15석으로 이야기하자마자 약간의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조국 혁신당이 발끈했죠.
3: 네. 그러니까 당론은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것이었다라 강조했습니다.
1: 예.
3: 김민석 대표가 제시한 15석 안은 사실상 개혁 효과가 없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절차에 대해서도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 통합을 놓고 공식, 비공식 접촉을 한 적도 없고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1: 예.
3: 그래서 김준영 원내대표는 왜 자꾸 언론 플레이라는지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1: 예.
3: 황현선 최고위원은 15석이라는 어설픈 셈법이 아니라 즉각적인 입법 처리 일정을 내놓아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1: 예.
3: 이어서 현재의 20석 요건은 박정희 정권 때 교수단체 문턱을 높이려고 만든 유신 잔재라면서 10석으로 돌아가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밝혔습니다.
1: 예. 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낮추는 방안 자체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의 패널 의견을 들어봐야 될 텐데 먼저 왜 15석일까? 15석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유정 전 의원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4: 지금 이제 20석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니까
1: 예.
4: 갑자기 절반으로 낮추는 거는 뭐 국민들의 어떤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그 절충한 정도로 한 15석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1: 예.
4: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일단은 대표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15석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만약에 조국 혁신당 12석 플러스 또 다른 이제 진보 정당들이 있잖아요.
1: 예.
4: 그렇게 하면 15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또 생각도 했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예, 양당제의 어떤 대결 구도나 폐해를 생각하면
1: 예.
4: 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도 다당제의 어떤 하나의 그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 대안이
4: 될 수 있어서 이것도 뭐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1: 예.
4: 다만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12석이니까 15석은 한마디로 장난 아니야 이제 이런
1: 그렇죠.
4: 느낌으로 들린단
1: 그림에 떠길
4: 말이에요.
1: 수가 있잖아요.
4: 예, 그런데 만약에 9석이었다면 그러면은 10석 이라는 거를 제시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1: 예.
4: 듭니다.
1: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5: 그런데 이거 민주당 김민석 대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제1야당이 누구예요? 제1야당 국민의힘 아닙니까?
1: 그렇죠.
5: 그리고 정당법 개정은 국민의힘과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무슨 저 자기들이 저 위성정당 만들어놓고 그리고 조국혁신당 위해서 떡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정당을 가지고서 이런 식의 장난을 치겠다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1: 예.
5: 그리고 그러려면요. 이거 지금 조선거구제들 그냥 놔두면 조선거구제에서는 양당 제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5: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위성정당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당이니 뭐니 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1: 예.
5: 그러면 정말로 진지하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중선거구제나 뭐 이런 조선거구제를 갖다가 철폐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든가 그래서 진짜로 다양성을 만들어 놓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양당 제도가 누리는 그런 특권은 그대로 누리면서 나머지는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누릴 건 다 누리겠다. 아, 이런데 쟤네들이 속된 말로 아각되니까
1: 예,
5: 야,
1: 예.
5: 그 교섭단체 이거 낮춰져 갖고 저 떡 하나 좀 던져주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저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그야말로 국가의 어떤 그 자원이라

0: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당도 국가의 자원이니까 예. 그 정당 제도를 본인들의 어떤 정당의 특유의 어떤 뭐 이해관계에 의해서 뭐 이러겠다 저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공당의 대표가 할 게 맞는 건지 저는 김민석 대표 좀 너무 이상해요.
1: 예. 논의가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김민석 그렇죠. 대표가. 그리고 선거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동시에 고려돼야 될 상황이 맞습니다.
2: 예. 예. 제가 또 다른 관점에서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김유정 전 의원께 네. 질문을 먼저 드리면 김민석 대표의 이런 제안 혁신당이나 진보 진영 간의 관계 봉합에 좀 도움이 될까요?
1: 근데 뭐 이렇게까지 서로 뭐 갈등이 엄청 격화되고 그런가요? 봉합 소위 봉합이 필요하다.
2: 예. 그러니까
1: 봉합보다는 통합 같은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2: 예.
1: 글쎄 지금 그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상황인가? 물론 이제 조국 원장이나 간간히 들리는 이야기들은 상당히 갈등이 좀 그 노정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 예.
1: 저는 뭐 그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총선 앞두고는. 언젠가는 만나야 될 그런 그렇죠. 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 예.
1: 이제 현재는 당원들의 반대도 또 거세긴 합니다. 통합에 있어서는. 근데 이렇게 하나씩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조기혁신당에서 막 반발하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던 내용이다 막 이렇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2: 예.
1: 대표의 어떤 구상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의원들을 TF단에 다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밑 교섭하는 그런 정치력도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
2: 그렇죠.
1: 예, 싶습니다. 예.
2: 김 전 최고위원에게는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진보정당의 그 독자성을 키우겠다는 것과 민주당이 진보정당과 연대하겠다는 것 이것도 서로 다른 이야기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0: 그러니까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키우는 건 뭐 좋은데요. 그러면 기본소득당처럼 그 민주당 이중대 역할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이번에 또 진보당 손솔씨 보니까 그 거기 총문에 나가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그
2: 자료를
0: 후원자 예. 후원자 계좌 내놔라 그 자료 내놔라라고 해서 그 받았잖아요.
2: 예, 예.
0: 그런 거 보면 야 진짜 위성정당이라는 걸 만들어놓은 이유가 저런 거구나 저런 식으로 본인들이 손에 피묻히기 싫을 때 그거 대신해달라고 그거 그 자리 주면서 비례대표 주면서 의원 배지 달게 해주면서 저런 거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번에 국민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2: 예.
0: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여전히 이 제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바꿔서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좀 끌고 가보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2: 예, 예.
0: 올바른 걸 선택하든지 이익을 선택하든지 해야지 뭐 이익도 되고 올바른 것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예, 짧게 김유정 전 의원은 혹시 예.
1: 글쎄요, 뭐 이 관련해서는 그 김민석 대표가 계속해서 전당대회 때부터 그 주장해온 바가 있잖아요.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2: 예.
1: 소통해 가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곧 총선이고 사실 곧 대선이에요.
2: 예.
1: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구상들이 약간의 갈등과 약간의 불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조정하고 타협해 나가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김부겸 전 총리가 국민통합위원장 제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폭넓게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군요.
3: 네. 김 전 총리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민통합위원장 제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 예.
3: 그러면서 좋은 소리만 하려고 갈 수는 없다. 가끔씩 쓴소리도 해야 한다. 그래서 고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고생했으니 자리 하나 주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이렇게 거리를 뒀는데요.
2: 예, 예.
3: 최근 대통령의 이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원인을 어느 한 가지로 딱 집어낼 수 없다라면서 대통령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2: 예.
3: 그래서 별도 인터뷰에서는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예스맨을 정리하고 쓴소리할 참모를 곁에 두는 내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2: 예.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우선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왜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폭넓게 들으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0: 아니 그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인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국정운영에 있어서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국민들 염장지르는 일들을 계속 해오셨으니까
2: 예.
0: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김부겸

0: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 아주 그 광범한 인간관계에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적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한테 국민통합위원장 제안을 한 것은
1: 그렇겠죠.
0: 일단 지금 추경호 대구시장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뭐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그 추경호 대구시장이 낙마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안카드로서의 뭐 이번에 나가면 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김부겸 총리가 지난번에 대구시장 거치고 나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유시민이라든가 김어준, 조국 이런 분들과 좀 다른 결이 다른 차원에서 진보 진영에 이제 좀 어른 비슷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본인의 어떤 방패막이 같은 것들도 그런 역할도 좀 해주시길 기대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1: 김유중 의원께는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그김전 총리가 폭넓게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폭넓게 들을 준비가 돼 있을까요?
2: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18일 날 기자회견도 저는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45.05% 득표를 했잖아요.
1: 그렇죠.
2: 어쩌면 전무후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록을 깨야만 이 정치에도 발전이 있고 민주당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걸 수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인터뷰를 봤거든요. 그래서 같은 쓴소리라도 형식과 또 내용이 어떤 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를테면 뭐 이미 그만두신 분께 죄송합니다만 이석연 전 위원장 같은 게 이를테면 언론에 대고 뭐 100분 토론에 나와서 뭐 탈당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그 TPO에 맞는 것인지 이런 또 문제 제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TK 지역에서도 소구력 있고 또 중도층에서도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라면 아마 그런 거중 조정이랄지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수용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집권 세력에게. 그게 중요한 관건이겠죠. 네.
1: 그러니까 김부겸 카드는 지금 보셨을 때 나쁜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2: 예, 저는 굉장히 좋은 카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김전 최고위원께서도 김부겸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0: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국민통합위원장 제안. 그 인사 뉴스이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라는 국정 운영의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에서 오 시장 측에 유리해 보이는 명태균 씨 통화 녹음이 새 증거로 등장을 했는데 이게 채택이 됐죠?
3: 네, 여론조사비 2,100만 원을 대신 낸 것으로 지목된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죠. 김한정 씨 측이 김 씨와 명태균 씨의 2021년 통화 녹음을 새롭게 제출했습니다. 김 씨가 비용 대납을 두고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말하고 명 씨도 오 시장이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하는데요. 1심 때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을 해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는데
1: 그렇죠.
3: 새 녹취가 기존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만큼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이건 핵심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대화 맥락까지 어떻게 평가할지는 별개인데 실제로 검찰 측에서는 이거 너무 짜깁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오늘 이 녹취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1: 오세훈이 아닌 내가 혼자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이 녹음이 사실이라면 1심 판단의 핵심 전제,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굉장히 오세훈 시장한테 유리한 증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1심 때 이걸 안 냈을까?
1: 그렇죠.
0: 그 이시집 때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님 그 캠프 쪽에서는 아 우리가 이겨 걱정하지 마 말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너무 방심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주 총체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설렁설렁하다가 그냥 한번 세게 한 방을 맞은.

0: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 예.
0: 이것을 채택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증거로 채택이 됐으면 뭐 전체 맥락을 또 요구하겠죠. 요 몇 단락만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1: 그렇죠. 흐름을.
0: 전체 흐름을 보기 위해서 다른 것들 다 달라 뭐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2심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오 시장한테 오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희망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심 재판을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1심 재판부가 주장하는 논리를 깨기가 쉽지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게 녹취록이 나왔으면 여기서 또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김 전 의원께서는 예, 왜 지금 이 녹취가 나왔다고
2: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인데 특검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보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 녹취 파일을 제주도에 있는 집에서 그 옛날 핸드폰을 발견했는데 이게 들어있어서 제출했다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더라고요.
0: 예.
2: 보도자료는 그렇게 그러니까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검에서는 이걸 어떻게 그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1: 예.
2: 이걸 이제야 냈나. 근데 특검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1: 예.
2: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을 존재한다는 건 이미 김한정 씨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는 유리한 것도 있지만 불리한 것도 공존해 있기 때문에 그걸 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낸 걸로 보인다. 그게 특검이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 예.
2: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채택을 했는데 공소사실하고는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 어떤 소위 불리한 부분 이런 것들하고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1: 그럼 2심 재판을 조금만 더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2: 그게 아마 23일인가 뭐 언젠가 결론이 나잖아요.
1: 예.
2: 그래서 만약에 이걸 증거로 채택하고 이거를 인정한다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1: 예.
2: 그런 생각도 들어요.
1: 예.
2: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위 그 같은 녹취 파일 안에 불리한 부분도 공존하고 있다라는 특검의 주장과 인식
1: 예.
2: 그 부분이 어떤 증거가 또 나올 수 있을지.
0: 그런데 그걸 특검이 알 수가 있나요? 제주도에서 뒤늦게 발견했다라고 얘기해서 그중에 만약에 발췌를 해서 냈다 하더라도 나머지 내용이 뭔지를 특검이 어떻게 알아요?
2: 근데 특검은 일단 그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 그렇게
1: 예.
2: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우리가 추정의 영역이죠.
2: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뭔가가 있는지 알 수 없죠.
0: 내용을 알 수는 없을 테니까 특검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1: 김 전 최고위원께서는 그러면은 이 2심 결과를 뒤집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나요?
0: 아니면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뒤집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떤 물론 이제 재판에서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게 등장을 해서
1: 예.
0: 사실 검증하거나 이런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판부가 다시 좀 연기를 할 수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네. 다 인정이 된다면
1: 예.
0: 1심과는 좀 다를 수도 있죠.
1: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 올공 집회에서 북을 친 장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여당 내에서도 두둔하는 좀 의견이 오늘 나왔습니다.
3: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난 12일이었죠.
1: 예.
3: 올림픽공원의 개표 봉쇄 시위 100일 기념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과 케이크 촛불을 끄고 한 20분 동안 직접 북을 치는 모습이 좀 화제가 됐는데요.
1: 그렇죠.
3: 한동훈 의원이 왕꽃 꽂고 북이나 치시라고 비꼰 장면도 아마 이걸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예.
3: 근데 이제 이미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에서 올림픽 공원에 있는 분들도 국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 예.
3: 야당 대표가 거기 안 가느냐 북 칠 수 있다. 저도 경로당 가면 노래한다 이렇게 감쌌습니다.
1: 예.
3: 장 대표가 장외 집회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또 당근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민생행보도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조금 앞선다는 조사까지 나오니까 당 안에서는 장동혁 덕이냐 이게 한동훈 덕이냐 이렇게 놓고 서로 뭐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풀이를 하고 있잖아요.
3: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대표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1: 예.
3: 김승원 후보자 의혹 제기를 주도하면서 한동훈 의원 개인의 뭐 차기 대권 지지율만이 아니라 당 지지율도 함께 오른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덕이라고 많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1: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정확하게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3: 네, 반면에 예. 대표적인 또 당권파로 불리는 조강한 최고위원은
1: 예.
3: 아전인수라면서 용해인 김승원 후보자 논란과 장동혁 대표의 보수층 결집 행보가 상승 원인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1: 예.
3: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올림픽 공원 사태 이후 지도부가 2030 표심을 공략한 결과 지지율이 반등한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1: 예, 예.
3: 양측의 상당히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1: 예. 북치는 그 모습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해 두고 있죠. 예, 준비됐습니다.

0: 입니까? 한번 보고 올까요? 네. 아, 케이크로. 예.
1: 백일 케이크죠.
0: 예. 자, 제일 야당 대표가 저렇게 장외 집회, 그러니까 어디까지 함께하는 것이 적절할까? 이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조금 많이 나갔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1: 아니, 누가 올공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이 아니라고 그래요? 당연히 국민이시죠. 그런데 야당, 지금 야당 대표가 그 올공에 도대체 몇번 나갑니까? 한두 번 나가신 게 아니잖아요. 거의 매일 나가시피 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0: 예.
1: 그리고 예를 들면 거기 가서 여러 사람들이 북치고 있는데 뭐 그냥 마지못해 아이고 고생하시는데 라고 하는 거 그거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북칠 수도 있죠, 한 번. 근데 지금 벌써 몇 번째 치시는 겁니까?
0: 예.
1: 그리고 이제는 아예 그냥 그걸 즐기시는 것 같아. 북치러 나가시는 것 같아. 스트레스 풀러 가십니까, 거기? 그래서 지금 국회 내에서 이 국정감사, 아니, 그, 저, 청문회를 놓고 완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0: 예.
1: 그런데 야당 대표가 그것을 지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전략을 짜고 이런 걸 하셔야지, 거기 가서 케이크 불고, 그 다음에 북치고 있으시면,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그 야당에 대해서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청문회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야, 국민의힘 도대체 준비 너무 안 해온 것 같다. 이게 뭐냐. 이렇게 비판하시잖아요. 이 책임 당대표한테는 없습니까?
0: 예.
1: 당대표는 가서 올공 가서 북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 청문위원들은 그 제대로 된 공격 제대로 못 하시고, 이러시면 이게 당의 오히려 평판을 깎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0: 예. 김유정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가 올공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당의 공식적인 전략일까요? 아니면은 그장 대표의 개인적인 판단일까요?
2: 뭐 당에서 의원들은 별로 호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가서 기받고 오는 것 같은데, 당대표는 북치고, 이미자 정책위 의장은 장구치고, 그러는 것
0: 예.
2: 같아요, 오늘. 나도 경로당 가서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게 아니라 정책위 의장이라면 당대표나 또는 당의 뭐 지도부와 함께 이 선관위의 어떤 이 투표 관리 부실, 그다음에
0: 예.
2: 투표용지 부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0: 예.
2: 올공 집회가. 그래서 그런 개혁안, 그다음에 개헌안에 선관위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안들을 준비하는 게 그게 정책위 의장의
0: 예.
2: 역할이고 대표의 역할이지. 여기 집회 나가서 대한체육회 협회 지난번에 95일 만에 잠깐 문 열어서 쫓기듯이 비품 챙겨 나오는 그 모습, 이게 지금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재검표도 한다 그랬다가 또안 하고
0: 예.
2: 무산이 돼 버렸고, 그러니까 대표가 약속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장동익 대표도. 그런 점에서 저는 체육회 빨리 정상 회복하고 거기는 내주고, 그러면 꼭 이게 필요하다면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든지
0: 예.
2: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준비할 건 여기가 아니고 민생 관련한
0: 예.
2: 내용들을 정기국회에서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짧게 30초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하나 질문을 안할 수가 없죠. 최근에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이 올라간 거 한동훈 전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덕일까요?
1: 아니, 그러니까 뭐한 사람만의 덕이라고 얘기하면 어렵고,
0: 예.
1: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이 지금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심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둔게 되게 많은데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하나도 안 올라갔었어요.
0: 예.
1: 지금 올라간 게딱두번 있습니다. 한 번은 뭐냐면 6.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한동훈과 오세훈 시장이 생활에 돌아왔을 때, 야, 이제 우리도 그 보수의 새로운 저 리더들이 등장하는구나 라는 희망 때문에 올라갔었어요. 그때
0: 예.
1: 쭉 올라갔다가 다시 장도혁 대표가 자리를 버티면서 돌아오니까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김성원 법무장관 후보자, 그리고 용해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판을 주도하면서 공격을 한 것이 주요했다. 그래서 그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신감과
0: 예.
1: 자부심을 높여준 것. 그것이 지지도 상승에 큰 영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한판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틈 없이 일하느라 진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디디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

0: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3: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4: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5: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7: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으로 뜨겁게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8: 네,
7: 조응천 전 의원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세요.
7: 예. 그리고 앞서서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인사청문 주간입니다. 오늘은 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후보자 모두 부동산 논란으로 여야가 그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에서는 모두 두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다.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아, 모든 관심이 오늘 있었던 청문회보다 어제 진행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14시간 동안이나 이게 진행이 됐었는데 총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부터 총평을 들어볼지 나이 순으로 할까요?
8: 네.
7: 예.
10: 아, 그거 예. 저는 아까 했는데 또
8: 예. 또 하세요.
7: 총평부터 예, 짧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10: 아니, 총평은 뭐 예. 어차피 그 예정됐던 실패잖아요. 뭐 민주당에서는 여기서 무슨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형식적으로 청문회만 거치면 된다. 하루만 때우면 된다. 고성, 막말, 삿대질, 정회. 뭐 익숙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만 때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렇게 증인과 참고인이 빵명인 말도 안 되는 청문회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7: 예.
10: 그 양수진 씨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강세찬이라든가 그리고 적어도 김강립 원장 뭐 그 관계자들 최소한 그 몇 명은 불렀어야 돼요.
7: 근데 예.
10: 그것도 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고된 실패다. 그러니까 의도된 실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 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총평이었고 이어서
11: 저요.
7: 예,
11: 아수라장, 맹탕, 뭐 우성이, 뭐 그런 단어들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7: 예, 많은 아쉬움이 좀 느껴지는.
11: 아, 뭐 솔직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준비를 안 했던 것 같고,
7: 예,
11: 새로 나온 게 없어. 그리고 또 뭐 팀 플레이도 안 했고요. 각자 뭐 자기 팔 흔들고 치웠고,
7: 예.
11: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뭘 하는 자리인지를 좀 망각하신 거 아닌가. 즉 아무리 여당이라도 입법부의 본령은 행정부 견제에 있습니다.
7: 예.
11: 근데 그 같이 울고 눈물 닦고 뭐 실드 치고 뭐 저주와 욕설을 뱉어내면서 어떻게든 커버치려고 하는 그 모습 짠하긴 한데 그게 국회의원 그런 거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거든.
7: 예.
11: 예.
7: 예.
11: 그리고 후보자는 좀 글쎄 제가 만약에 그 자리 갔다면은
7: 예.
11: 어쨌든 그날까지 밝혀진 게 이게 만만.

0: 좋지 않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최대한 진솔하게 해서 국민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린 걸 건데
1: 네.
0: 미리 나눠준 QA에 맞춰서 아주
1: 진행이 됐다.
0: 잘 끝낸 한판이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1: 조응천 전 의원님의 총평이었고 이어서는
2: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나이스 노란다고
1: 예.
2: 근데 이제 사실 그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 15일이었는데 그나마 빨라서 다행이었다. 이게 사실 한동훈 의원이 그 이야기했던 만들어냈던 거품 그러니까 이 후보자의 이미지를 아주 먹칠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좀 지속됐다면 예전에 이제 서동효처럼 소문이 사실이 되는 과정들이 있을 뻔했어요.
1: 예.
2: 근데 청문회가 있다 보니까 오빠 독양 로비 주가 조작 4개였어요. 근데 사실 주어를 김승원 후보자로 딱 넣으면 거기에 부합되는 건 오빠 논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말이 맞아요. 본질은 오빠입니다. 근데 독약은 김승원 후보자 그 시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1: 예.
2: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로비? 로비는 그 양모 브로커랑 그다음에 그 제넨센의 강 사장이 했던 거죠. 로비를 김승훈 후보자가 한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나는 네 번째 주가 조작. 주가 조작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주가 예. 조작에 대해서 김승훈 후보자를 주어로 넣었을 때 뭐 가담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한동훈 의원이 얼마나 국민들을 지난 며칠 동안 수백 개의 페이스북을 올리면서 현혹시켰는지 드러나는 청문회였고 거기에 주진우 의원께서 도움을 주셨다. 예, 네, 저 그래 평가합니다.
1: 알겠습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의 총평이었고, 예.
3: 일단 청문회 통상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막말과 고성과 뭐 이런 것들,
4: 삿대질과
3: 예, 삿대질과 자료 요구 요청, 뭐 인신 공격, 뭐 종합편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시는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보지는 못하셨을 거다.
1: 그렇죠.
3: 이런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의원이 그 검찰의 수사 내용 가지고 여기 막 계속 며칠 동안 흩뿌려 놓은 것,
1: 예.
3: 그거 이상의 뭔가를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청문위원들끼리 서로 작전을 짜서 협력하면서 이어달리기 하면서 차분하게 어떤 하나의 쟁점을 가지고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했다. 그래서 뭔가 끌어내지도 못했던 것 같고요. 김민전 의원이 소 뒷걸음질 치다 쥐잡듯이
1: 예, 예.
3: 문과라는 단어를 끌어내긴 했지만 이조차도 나중에는 이제 또 후보자가 사과도 했고요.
1: 예.
3: 그런 측면에서는 곽규택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이나 뭔가 새로운 걸 꺼내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헛발질이었던 것 같고 두 검사 출신의 의원과 장외에서 한동훈 의원, 검사 출신의 한동훈 의원 세 사람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준비도 없었고 의욕도 없었고 그냥 통과시켜주려고 작정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오늘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김승원 후보자는 적임자라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 이제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또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뭐 어쨌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게 채택이 돼서 넘어간다 했을 때 대통령이 강행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이 여론 분위기 상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예 김치원
4: 아니 이제 김민석 대표는 그게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그랬잖아요. 두고두고 그것도 어른에게 남을 것 같아요.
1: 예.
4: 그 유시민 씨가 이것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라고 얘기했던 그 괴상망측한 그 발언에 이어서 김승원 후보자를 보면 볼수록 잘된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거 두고두고 남을 건데
1: 예.
4: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서영교 씨가 그 하는 얘기가 뭐 이거 잘된 인사니까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터무니없죠.
1: 예.
4: 정말 국민들은 무서운지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국민들이 무슨 그렇게 바보로 보이나요? 아 그걸 보면서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대통령 여론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지도가. 예. 그 민주당 지지도 떨어지고 그거 왜 떨어집니까? 잘 됐는데 이게 떨어집니까?
1: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떻게 강행을 할 수
4: 있을 거예요. 제가 보면 무조건 것이다. 통과시키겠죠.
1: 예.
4: 무조건 인정하겠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쇼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총력 대응을 하면서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38쪽이나 되는 질의응답을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가이드라인까지 뿌려가면서 이거 정말 이런 총

0: 때문에 보셨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뭐 저 종천 의원 얘기하셨지만 예.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시켰습니까?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1: 서전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1: 강행하실까요?
2: 뭐 자당의 의원들에게 후보자가 본인의 어떤 그 리스크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낸 게 뭘 그걸 부끄러울 일이에요.
0: 왜

0: 했어요. 우리 야당 때도 똑같이 그 저쪽 우리 야당 때 청문회 할 때요. 저도 청문을 한 수십 번을 했는데
1: 예.
0: 그쪽에만 줘요, 자료를. 그래서 우리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1: 서운하셨구나.
0: 그럼요. 서운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유, 그러려니 그래 알았다. 당신들만 봐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런 건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사실 김수근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아주 잘된 인사라고 했던 김민석 대표의 발언 자체는 조금은 국민들한테 더 역효과는 냈다. 아주 잘된 인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국민 눈높이에는 최소한 이게 공익 민원은 아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적 친문에 있어서의 청탁에 가까운 모양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이건 송구함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이 결과 자체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한동훈 의원이 쳐놓은 그 덫에 우리 언론이든 그다음에 우리 모든 이 어떤 여론 자체가 허우적거리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아니 주가 조작이라든지 독약이 김승훈 후보하고 무슨 상관인지 얘기를 해보시고 저 우리 당의 그뭐 전직 의원 얘기했던데 오빠가 뭐 어쩌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빠라고 하면은 그 오빠란 소리 들으면 장관 후보 자격이 없어요?
1: 알겠습니다.
2: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1: 그럼요. 예. 종천 의원.
2: 지금 서 대변인 말씀하신 거는
1: 예.
2: 이게 형사재판에서 유죄 입증이 덜 돼가지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로 실패했고 이 사람은 적격자다라고 한다면은 어저께 청문회 경과를 보고 그렇게 얘기는 할수 있어요. 근데 인사청문회가 형사재판이 아니거든.
1: 예.
2: 법관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후보자의, 공직 후보자의 그 적격성, 즉 전문성과 도덕성 같은 거를 따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이미 청문회 가기 전에 오빠가 왜 문제냐? 우리가 보기에는 저분은 사적인 인연으로 사적인 관계 때문에 뭐 그냥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일단 됐어요.
1: 예.
2: 거기다가 나는 문과라 가지고 그거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나중에 해명했다 그러고.
1: 예.
2: 그 문과면은 자기가 잘 모르는 걸 가지고 식약청장한테, 처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왜저 외국 거만 이렇게 되냐. 우리나라 거 빨리 해야 된다. 절차를 좀, 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주라. 잘 모르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1: 예.
2: 식약처 승인 나는 순간 수천억 이득 보잖아. 근데 이거 치열한 로비가 있을 거고 설명을 들어봐야 되니까
1: 예.
2: 자료를 좀 보내줘, 메일로. 해가지고 며칠 있다 통화를 하는데, 뭐 95%가 회복, 뭐 이렇게 나오네? 이런 얘기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었던 거야. 다만, 이걸 검증하지 않았을 뿐이지. 허위 자료인지. 그렇다면은 책임 있는 공직에 가려면은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1: 예.
2: 체크를 했어야죠. 체크 안 하고 그냥 떨러덩 들었고 그러면 다른 코로나 치료제 업체에서 이렇게 부탁하면 또 들어줄 건가요? 그때마다 들어주면 또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도덕성이나 전문성이나 처신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데 있지 이게
1: 예.
2: 유죄다 무죄다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예. 김유정 전 의원은요.
3: 일단 그 문과에서 정확하게 몰랐다. 식약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1: 예.
3: 노컷뉴스를 포함한 이제 여러 매체에서 보도한 바가 있잖아요. 아마 허위 자료에 속은 것 같다. 그렇게 추정이 된다 이러면서 이제 기소유예 처리가 된 거잖아요.
1: 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생각은 그 문과라는 그 답변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송구하다고 말씀은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조작된 뭔가를 식약처에 냈고 그걸 나중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지금 전후 과정에서 알게 된 거잖아요.
1: 예.
3: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지만 죄송하다는 얘기는 선제적으로 했어야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법사위원들이 이제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1: 조건은
3: 촉구하는 걸 했는데 국민의힘이 해줄리 만무하죠.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리고

0: 여전히 그 민심은 좀 싸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청문보고서는 채택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할지 이게 예. 이제 관건인 것 같고
1: 예.
0: 재송부 요청을 한다 치면 그때는 이제 그냥 임명 강행하겠다.
1: 예.
0: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요구를 그 설명을 하시겠죠. 그게 아마 9월 18일 금요일 날 기자회견에서 그런 그렇죠? 이야기가 예, 좀 예.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1: 예. 네. 그 주진우 의원의 질의는 어떻게 봤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족조합 그 의혹 특혜 논란 때문에 결국 김승환 후보자가 눈물을 보였고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함께 눈물을 흘렸거든요. 서영주 전 그 네.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2: 일단 질문에. 주진우 의원 질의를 제가 보면서
1: 예.
2: 원래 이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부담을 많이 느끼긴 한데 질의할 게 없으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쥐어 짜내서 이제 하는 건데 모지각한 질의였다. 모지각해요. 저는 이제 발달장애인 봉사를 오랫동안 예전에 젊었을 때 해봐서 아는데 엄청 힘든 이 일이에요. 일련의 과정이. 발달장애인 애들 발달장애가 아니라 어른 발달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다 큰 어른이 지능이 2살, 3살이에요. 그러면 밥을 먹이고 배변까지 입 씻기고 닦아주고 이동하고 이 모든 거를 붙어서 해줘야 돼요.
1: 예.
2: 안 그러면 애들은 넘어지면 그냥 뭐 조금 다칠 수 있지만 애 어른 발달장애인이 넘어지잖아요.
1: 예.
2: 심각합니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요. 이 장애를 유지하려면 돈을 더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맡길 기관이 없습니다.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들을 모른 채 단순하게 옛날 윤석열 검사식의 방식으로 판단한 거예요. 법적으로 자료를 봤더니 월급을 많이 받은 것 같네. 이게 발달장애 기관인데 학교라는 말은 인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어떤 시설 자체가 이거 정상적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현장을 전혀 모르는 그냥 법률가적인 어떤 질의를 한 건데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1: 예, 예.
2: 그리고 국회의원 백으로 특혜를 얻었다. 수원시청 공무원하고 그 후보자 배우자 얘기 들어보면
1: 예.
2: 그냥 어느 정도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걸 좀 용인해 준 거예요. 공무원들 그런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주진우 의원 검사 시절에 공무원들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걸로 특혜 시비로 그냥 기소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앞으로는 그런 몰지각한 좀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했어요.
1: 그 김 후보자가 청문회 초반부터 눈물을 보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전략이 아니었냐 이런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저는 너무 뜬금이 없더라고요. 갑작스럽게 갑자기 뭐 눈시울을 막 붉히는 것 같으면서 뭐 감성팔이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서영교 위원장은 또 그게 왜 그게 울 대목입니까? 아니 거기서 그렇게 공방이 있으면 자기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1: 예.
3: 근데 마치 무슨 아 이건 뭐 사실 국회의원 부인 중에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갖고 뭐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1: 예.
3: 그런데 갑작스럽게 무슨 뭐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이 그 발달장애 그 아동들을 위해서 뭐 전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거고 자기 아들도 그런 다른 것들 자기 부인이 만약에 죽거나 무슨 뭐 늙어 나이가 들 때를 대비해서 그걸 아들한테 물려줘서 아들이 그것을 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그걸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1: 예.
3: 근데 그게 좀 이해가 되나요? 아니 저는 그 두 분이 뭐 열심히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그렇게까지 무슨 뭐 마치 마더 테레사 성녀 테레사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뭐 이건 좀 죄송한 얘기지만
1: 예, 예.
3: 그렇게 부인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 그 지금 양수진 씨하고 에서 저 주고받은 뭐 눈물 나게 보고 싶어 뭐 이런 것들 주고받은 얘기며 이런 걸 보면 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
1: 예.
3: 오히려 좀 굉장히 불쾌하다는 느낌 같은 게 듣고 그 진정성에 있어서 이 믿기가 어렵다
1: 예.
3: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거기다 하는 얘기 중에서 최근에 내가 알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3: 아니 지금 그거 발달장애 협회 만들어진 지 그 조합이 만들어진 지가 언제인데 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눈물은 진짜 눈물은 아닌 것 같다.
1: 예.
4: 두 가지를 섞어서 지금 그 여당 쪽 혹은 후보자 쪽에서 얘기를 해서 이게 막 꼬이는데
1: 예.
4: 돌봄 서비스.

0: 발달 장애아를 돌봄하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숭고한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1: 그렇죠. 반드시 필요하죠.
0: 이건 필요합니다. 이거 인정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뭐 비하하거나 폄훼하거나 하면 그건 비난받아 마땅하죠. 다만 이 조합이 왜 하필이면 그 집 아빠가 지역구로 사문 쪽으로 옮겼냐. 그리고 옮기고 난 후에 수원시로부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이 됐냐. 근데 이게 자부담으로 그냥 하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따질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정부 바우처 사업입니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1: 예.
0: 정부 바우처가 다 합쳐서 한 8억 7천 좀 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3억 정도가 그 김성훈 후보자 가족들 임금으로 갔다는 거고 어쨌거나 공적인 자금이 쓰였잖아요. 그러면 과연 수원으로 왜 옮겼으며 거기서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바우처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무슨 특혜는 없었느냐는 거를 주진우 의원이 물었다면
1: 네.
0: 거기서 눈물 짜면서 우리 아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아들이 해야 되고 당신 아들도 와가지고 여기 좀 봉사해라 라고 하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는 정부 바우처 사업이다.
1: 예.
0: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일들이 있었다. 근데 그거를 이 숭고한 일을 당신 왜 그렇게 못됐게 그래 이 악마야.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제 말.
1: 예.
2: 근데 그렇다면 예, 주진우 의원이 특혜다라는 거를 입증을 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를테면 배우자의 그 녹취 전화 통화 이거를 주진우 의원이 청문회 장소에서 틀었잖아요.
1: 예.
2: 그럼 거기에서 그래도 많이 편의를 봐줬어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인 즉슨 소방시설 점검을 하는데 방염 처리가 안 돼 있다는 걸 우리가 몰랐는데 그 공무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말미를 좀 더 줬다 이게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이 이어지는 내용은 뭐였냐? 바로 그렇게 특혜를 줬기 때문에 편의를 봐줬기 때문에 누군가는 탈락하고 뭐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예.
2: 그래서 이렇게 탈락이 된 기관이 있었다라는 거를 주진우 의원이 들고 왔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건 지시하지 못하고 그냥 추정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타격감도 없고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담담하고 건조하게 답변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눈물이 많았나 보죠.
1: 네.
2: 그러면서 부인하고 아들 얘기하면서 어머니. 편찮으셨을 때 류마티스로 했을 때 대소음 받아내고 본인이 어머니 간병했던 이야기까지를 하면서 눈물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울컥한 마음에. 근데 그것까지를 뭐라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1: 예.
2: 그걸 악어의 눈물이니 뭐 연기니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조금 과도하지 않나 싶어요. 그냥 눈물이
1: 알겠습니다.
2: 많은 후보자인 걸로.
0: 간단히 한 말씀만 네. 드리면요. 지금 예. 김여정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 그걸 왜 주진우 의원이 이걸 제대로 못 밝히고 그렇게 청문회장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 그거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신청했던 증인이 나왔다면 혹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다면 밝혀졌을 일이에요.
1: 예.
0: 언제부턴가 증인 참고인 깡그리 한 명도 없이 하는 게 뉴노말이 됐고 자료도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한 약식명령 그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개인정보래.
1: 예.
0: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안 주는 쪽으로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이상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게 바뀌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3: 발달장애 부분을 좀 살짝 좀 보충을 하면
1: 예, 30초 남았습니다.
3: 예, 결국에 이게 돌봄 서비스가 된다 하더라도 바우처를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이거를 기관에 맡겨야만 바우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들 입장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1: 예.
3: 학부모들이 언제 이 김승훈 후보자 배우자가 이 어떤 월급을 빼먹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억지로 쥐어짜는 특혜예요.
1: 예, 알겠습니다. 자,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야기까지 일단 들었고요. 뜨거운 저희가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2부로 이어가서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따가운 볕이 내리쬐면서

0: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진 곳이 많았는데요.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고 한낮에는 늦더위가 버티면서 하루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들이 많이 들어오겠고 제주도는 당분간 비 소식이 잦은 가운데 모레까지 최대 6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돌풍이 불어닥치겠고요. 동해안과 영남해안, 제주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올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전주 대구 17도, 대전 15도, 춘천 12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 청주 28도, 춘천 대구 27, 광주 30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해서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7: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8: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9: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8: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1: 마누카 꿀!
1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1: 뉴질랜드!
1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1: 당연히 콤비타죠!
1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3: 콤비타 마누카 꿀.
1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으로 뜨겁게 토론한 노컷 대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그 주진우 의원 그리고 눈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하나만 더 짧게 짚고 넘어간다면은 그 김승원 후보자 의원실 보좌진이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자료를 좀 촬영해서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씩 좀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누구부터 좀
1: 네, 짧게 말씀드리면 예. 적절치 않았죠. 이게 아무리 이게 상대 당이라 하더라도 그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뭐 좀 촬영을 한다는 것은 무단이잖아요.
0: 예.
1: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들은 그거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예요. 하면 안 돼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0: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후보자가 시켰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봐서는
1: 예.
0: 또 보좌진 오래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이제 보좌 이제 선배 보좌진이
1: 예.
0: 한번 좀 뭐 하는지 좀 살펴봐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1: 예.
0: 그런 거 하면 못 써요. 그거 예. 효과도 없고 주진우 의원이 뭐 대단히 대단한 공격수도 아닌데 원래 찍어요. 가만히 두면 어제 김수원 후보자 청문회 도움이었는데.
1: 네. 네. 중춘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2: 제가 의원 활동할 때도
1: 예.
2: 가끔씩 비슷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원래 의원 뒤쪽에 그 자당 보좌진들이
1: 그렇죠.
2: 자리하거든요. 넘어가지고 반대쪽에서 그 염탐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청문회에서 이런 적은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1: 예.
2: 그리고 당장 그 김승원 후보자 쪽에서 나온 얘기가 20대 젊은 보좌진인데 뭐 지시도 안 했는데 알아가지고 자기가 의욕이 넘쳐서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20대라면은 인턴 예. 아니면 굉장히 낮은
1: 그럴 가능성이
2: 직급이에요.
1: 높죠. 예.
2: 뭐 대개 뭐 8급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인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럼 무슨 동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 뭐 방금 서영주 부대변인은 뭐 윗 뭐 보좌진에서 그러니까 뭐 보좌관이나 뭐 선임 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 오더라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 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1: 예.
2: 어쨌든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는 그건 좀 뭐 믿기 힘들다라고
1: 예.
2: 말씀드립니다.
1: 이게 앞서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국무총리실 소속 직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을 했었는데 여권에서는 이게 불편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권에서. 예.
3: 그 두 가지 사건 다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왜 자꾸 국회에서 이게 없던 일이 생기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국무총리실의 그 총괄기획과장인가요? 그분도 뭐 매우 부적절했고요. 직무 배제됐다고는 하는데 그런 일이 여태껏 한 번도 없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뭐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 예.
3: 두 번째는 이 인턴인지 이 그 보좌진의 경우에도 아니 무슨 주진우 의원이 별 내용도 없던데 굳이 왜 주진우 의원을 딱 타겟팅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찍고 했는지도 좀 이유도 좀 잘 모르겠고요.
1: 예.
3: 그래서 뭐 젊은 20대 보좌진 이런 얘기도 저는 잘못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는 한동훈 의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시간은 끝났습니다만은 한동훈 의원이요. 장애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통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임명이 한다면 대통령 임기 못 마친다라고 강하게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4: 뭐 정치 공세를 펴는 거죠. 뭐.
1: 예.
4: 그거야 뭐. 뭐가 잘못됐을 때 임기 그대로 하면 대통령 그대로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된 지 한 달 뒤에 탄핵하겠다고 길거리 쏟아져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점 많이 비판한 사람이지만
1: 예.
4: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거 대통령이 대놓고 국민들의 뜻에 반해서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시킨다면
1: 예.
4: 그렇다면 국민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1: 예, 종천 의원님 만약에 강행한다면 네 어떻게 보십니까?
2: 지금 갤럽 기준 38 나왔죠?
1: 네.
2: 아마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지금 특히 20대는 용혜인 후보 저 의원 때문에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사실 지금 이 여론이 이렇게 악화된 거는 말이죠. 누가 그런 얘기 안 되네. 아차 싶더라고요.
1: 예.
2: 대통령이 연임이나 공소취소 등 사적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필사적이고 아주 절박하고 예를 들어 보안수사권 폐기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나 이러면 큰 문제 생긴다. 이거 이런 건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대개 나오는 얘기가 한번 시행해보고 문제되면 그때가 아주 보완할게 이런 정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즉
1: 예.
2: 자, 사적 이익에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이 국민의 재산 생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과연

0: 맞는 거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1: 예.
0: 김승원 후보자도 공소취소의 의도가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치모 대표였고
1: 예.
0: 또 그동안의 말씀도 그렇게 하셨고 또 굉장히 그 검찰 개혁에 관한 한 제랍단에 쓰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론조사가 저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는 건 그러면 역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샤울리스트 해지에 대해서는
1: 예.
0: 아주 절박하구나라고 생각해서 더 떨어질 예. 것 같습니다.
2: 조금만 붙어있네요. 예, 예, 예. 그 어제 그 청문회에서 전혀 언급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지금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요. 그런데 7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판사를 하시다가 그만두고 몇 달 뒤에 그 70만 원 판결을 받았어요.
1: 예.
2: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음주운전을 했는지가 불확실하거든요.
1: 김승원
2: 밝히질
1: 후보자.
2: 않고 있어요.
1: 예.
2: 김승원 후보자가 판사를 하면서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판사를 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옷을 벗고 그다음에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더 웃긴 건 그때 도대체 누구하고 술을 먹었을까?
1: 네.
2: 그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요. 혹시 양수진 씨가 하는 바에 가서 술 먹은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거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음주 수치는 얼마나 됐을까?
1: 예.
2: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해요. 근데 이런 예. 것들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거 지금 국방장관 후보자는 그만뒀지만 국방장관은 뭐 영창을 갔었네, 탈영병이네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국방장관을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 판사가 이게 저 김승원 씨가 판사를 하면서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것이 만약에 그런 의구심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임명을 하시면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추적 보도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양수진 씨가 기보로부터 그 보증을 받아서 5억 8,5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거 못 갚고 파산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300만 원만 지금 그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1: 예.
2: 기보에다. 그러고 나서 출석하면서는 100만 원짜리 신발 신고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보에는 도대체 누가 전화를 해줬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5억 8,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지 이런
1: 예.
2: 것들도 제가 보기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시고 나면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한 추적 보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이 한동훈 의원의 이런 강경한 발언,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 못할 거라는 발언까지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어떻게 해서 임기를 마치지 못할 거라고 장담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인도 이를테면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을 하면 장경희 대표랑 손잡고 북을 치겠다는 건지
1: 예.
3: 저는 뭐 그 의중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부산 북구갑에서 삼자구도에서 살아왔을 때 아, 참 대단하다.
1: 예.
3: 정치인으로서 정말 변신 내 성공하려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정치검찰 검사 시즌2의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3: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뭐 지금 잠시 주목을 받는 듯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의 거친 언사와 과격한 용어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낯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1: 예.
3: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어요. 그런데다가 거의 뭐 이 저주의 언어까지를 이제 뭐 누구 따라하는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예.
3: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저는 금요일 날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예.
3: 아니 퇴임할 때 더 높은 지지율로 하겠다, 퇴임하겠다라고 했던 대통령이 뭐 이 모든 상황을 다 유심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보고 나서 좀 판단해도 늦지 않다.
1: 예. 네. 서전 그 부대변인도 요번에
4: 네.
1: 그 한동훈 의원의 그 말에 대해서 한
4: 네.
1: 말씀해 주시죠.
4: 청문회가 15일에 끝났잖아요.
1: 예.
4: 그때까지만 좋았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새드 엔딩을 이제 맞이할 것이다.
1: 예.
4: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으로 어떤 인식이 생길 거냐면 윤석열의 퀴즈 한동훈으로 이제 이 프레임이 잡힐 겁니다. 윤석열 퀴즈가 세 명이 등장해요.
1: 예.
4: 한동훈 의원, 주진우 의원. 그다음에 이 퀴즈라고 할지 모르는 김태규 의원이겠죠. 여기가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화양연화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지금 말하는 언사들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어.

0: 했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드는 게
1: 예.
0: 좋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뭐 개 무슨 수작이라든든 듣보잡에 이빨을 뭐 뽑아드리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 살 깎아먹는 것이지 본인의 주장을 강화시키지는 않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은 이제 뭐 거리로 나가서 투쟁을 이제 뭐 장동현 대표는 북을 치니까 나가서 뭐 장구를 치시든 그건 알아서 하시되 국민들이 뭐 이 김승훈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해서 이 정권을 뭐 이렇게 몰락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마타도어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 법적인 이제 다툼이나 잘 준비하셔라.
1: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조응천 전 의원께 드려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수사자료 입수 경위에 대해서 감찰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감찰 지시하겠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과거 이게 청탁이냐 공익민원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됐고 수사가 됐고 뭐 또 지금 고발돼가지고 수사 중인 사건인데 여기에 예. 관해서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검사들의 인사권자인 장관이 내 일에 대해 가지고 감찰해봐. 언놈이 이랬어. 라고 하는 거는 이건 자칫 이해 충돌의 소지가 무척 높고
1: 예.
2: 이건 공정해 보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낫고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한테 뭐 이거 가지고 검찰 자료 빼가지고 흔들었으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예.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사람은 처벌을 합니다.
1: 네.
2: 근데 그 사람한테 받은 사람은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야, 그 좀 갖고 와봐 해가지고 내가 그걸 받아서 흔들었다라고 해도 이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왜? 이걸 대향범이라고 하는데
1: 네.
2: 주고받고 하는 주는 사람 있고 받는 사람 있잖아요.
1: 예.
2: 준 사람 얼마, 받는 사람 얼마 이게 다 따로따로 처벌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이 교사로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1: 예.
2: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어쨌든 이거 가지고 수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의원은
1: 예.
2: 검사했으면 참 잘했겠다. 그때도 저랬으니까 잘했지. 상대방을 전멸의 대상으로 보고 그거 잘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면 이번에 대단히 성공을 했는데 정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파트너로 보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해법을 이끌어내는 상대인데 저런 식으로 불구대천으로 한다는 거는
1: 예.
2: 정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단한 마이너스일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3: 저도 반박을
1: 예, 짧게만. 예, 예, 예.
3: 아니, 일단
1: 다른 주제가 많아서.
3: 그 한동훈 그 의원 본인이 이건 검찰로부터 받지 않았다. 그리고 검찰로부터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사실관계 이제 밝혀지면 되는 걸 거예요.
1: 예.
3: 그 다음에 저는 말이죠 정치적인 게 뭔가 좀 생각이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잖은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오빠 소리 들어가면서 로비하는 게 그게 정치적인 건가? 아니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검사 스타일이든 판사 스타일이든 기자 스타일이든 상관없이 거기에 대해서 맹렬하게 공격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지금 계신 분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 예.
3: 근데 저는 아마 국민들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스타일이 검사 스타일이 됐든 기자 스타일이 됐든 아니면 변호사 스타일이 됐든 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파악해내고 공격하고 그래서 그 본질을 끄집어내고 그러는 것들을 더 원하지 않을까라고
1: 예.
3: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검사 스타일을 국민들이 왜 혐오하냐면
1: 예.
0: 윤석열 때문에 그래요.
3: 국민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민주당이 혐오하는 거죠.
0: 아니 국민들이 그렇게 혐오할 거예요.
2: 나도 검사 출신. 너무 일반화하지 마세요. 아니,
0: 대통령이 된다는
2: 일반화하지
0: 이게 지도자가 된다는 부분에
1: 알겠습니다.
0: 있어서 윤석열 예. 때문에 혐오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1: 예, 딱 한 말씀만
0: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23년이죠. 본인 인사청문자료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어떻게 했는지 기억날 겁니다. MBC 기자부터 시작해서 관련자들 그 3자를 통해서 고발해가지고 압수수색까지 갔어요. 그게
1: 예.
0: 아마 법무부 장관 아마 시절일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소중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기 거는 소중하면서 남의 녹취나 이런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이거 공의랍니다. 인사청문자료가 공익이에요. 저는 이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3: 완전히 잘못된 얘기를 하고 계세요.
0: 아니, 잠시만요.

0: 그렇거든요.
1: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요.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는 예.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의 어떤 패턴으로 보일 것이더라고 주장. 예.
2: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3: 알겠습니다.
2: 한동훈 예. 가족에 대한 것들을 다 개인 정보를 빼내갖고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한동훈 본인에 대한 청문 자료를 문제에 삼는 건 그건 예, 문제가 아니죠.
4: 다음 주제 가시죠.
0: 예, 후보자 본인까지다 예, 있었던
4: 예,
0: 거예요.
4: 예, 다음 주제 가시죠.
3: 아, 눈물이 날 정도인데. 예. 자, 그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그 토론 중에 잠시 저희가 지지율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또 고지하고 가야 됩니다.
4: 아, 죄송합니다.
3: 아닙니다. 예. 갤럽 조사 대통령 지지율이 38%를 기록했었던 그 한국 갤럽이 지난 8일에서 10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가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3: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0: 이걸 없애야 돼요.
3: 예. 김유정 전 의원께 아, 질문을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뭐 정치권이 여러 가지로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이재명 그 대통령이 금요일 오전 10시 90분 동안 대국민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지지율 반전 카드로 90분 충분할까요?
5: 근데 항상 90분 잡았다가 한 3시간도 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다만 제가 바라건대 이번에는 질문도 답변도 좀 콤팩트하게 예. 짧게 짧고 명료하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한번 물어본 기자가 그 답변에 대해서 꼬리 질문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3: 아, 그 네. 중요하죠.
5: 그 중요하잖아요.
3: 기자들이 정말 답답해하거든요, 네. 사실.
5: 그러니까 보는 저희도 답답해요. 뭐 대통령의 설명은 이제 하실 말씀이 많으니까 설명이 긴데 예. 꼬리 질문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연임 개헌에 대해서도 그건 헌법적으로 제한돼 있다. 라는 설명 누구나 아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런 수동태적인 표현 말고 능동적인 표현 나는 안 합니다.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그 예. 뭐 도둑질 이런 비유도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정이지만 그냥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바라는 여론조사의 결과로서 국민들이 이걸 바랍니다라는 거 예.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공소취소 관련해서도 예. 당의 중진들도 연임개헌과 공소취소 부분은 클리어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3: 예.
5: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 여망을 좀 받들어서 짧고 간단하게 기자들과 티키타카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기자회견이 진행이 된다면 1시간 반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3: 예.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 전 그 최고위원에게도 질문을 드릴 게 물론 조응천 전 의원에게도 질문 드릴 거지만 반드시 이번 기자회견에서 다뤄져야 할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6: 공소취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돼요.
3: 공소취소. 네.
6: 그러니까 예. 더 이상 내 혐의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무슨 특검을 임명하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팔을 비틀어 갖고 그것을 뭐 검사한테 공소 취소하게 하든지 이런 짓 안 하겠다. 그리고 나 대통령 열심히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면 나에게 제기됐던 재판 제대로 받고 그다음에 나는 죄가 없으니까 무혐의는 나올 것이다 라고 뭐 그건 그다음에 알아서 하시는 거고
3: 예.
6: 적어도 권력을 갖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자기 재판의 심판관이 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셔야 돼요.
3: 예, 조응천 전 의원께서. 네.
4: 뭐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호르무즈 파병이
3: 파병. 예.
4: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라크 파병하고는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3: 예, 예.
4: 또 국민들께서도 지금 상당히 뭐 왈가왈부하고 계시고 한데 한다 안 한다 뭐 이거보다 내가 생각하는 파병의 기준은 이거다 라고 좀 기준을 좀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 그럼 과연 그 기준이 맞는 거냐에 대한 또 국민적인 저 토론이 있겠지만 그 기준을 비추어 볼 때 이거는 파병하는 게 맞다 안 맞다 해가지고 빨리 어느 한쪽으로 국민들의 국론이 좀 결집이 돼야지
3: 예.
4: 이게 쫙 갈라져서 가야 된다 가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나라가 절단 날 것 같습니다.
3: 예.
4: 그러니까 기준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3: 알겠습니다. 공소취소 그리고 파병 문제 서영주 전 부대변인께서는요.
0: 저는 청년층에 대한 메시지를 좀 분명히 내줬으면
3: 청년층.
0: 좋겠어요.
3: 청년층. 예.
0: 예를 들면 지금 2030의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 대해서도 젊은이들이 등을 돌리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3: 예.
0: 그래서 저는 2030 여성들이 불안해하는 보안소금 폐지 이후에 대한 보안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 또 전체 2030이 최근에 엄청 불만이 있는 불공정 이슈가요.
3: 예.
0: 가상자산 금융투자세.

0: 에 대한 과세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하고 이게 불공정해요. 주식시장 쪽은 특혜를 주는데 가상자산 쪽은 이거를 과세를 하겠다고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1: 예.
0: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꼭 집어서 이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공정하게 형평을 맞추겠다 이런 것들을 주장해줘야만 청년들은 이런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감동하는 거지. 뭐 여성 아니 청년 장관 임명해주고 청년 국회의원 임명해준다고 해서 감동받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꼭 찍어서 맞춤형 어떤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1: 예. 김유정 전 의원께서는
2: 뭐 저는 아까 앞에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포함해서
1: 꼭 하나만 반드시 나와야 된다면?
2: 부동산
1: 예,
2: 정책
1: 부동산.
2: 관련해서 지금 뭐 세제 개편안도 당에서 또 요구한 대로 또 수정안도 내고 했는데
1: 예.
2: 종합 완결판이라고 할까요? 그것과 관련한 내용들을 조금 대통령의 언어로 좀 쉽게 풀어서 국민들에게 이해 구할 건 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1: 예.
2: 또그 부동산 정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눈에 어떤 가시적인 그 민생 문제 이 부분에 대해 추석 앞두고 물가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손에 잡히는 그야말로 민생 경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조금 곁들였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 다음 질문으로 가서 개혁신당이요.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 이후 그 이기인 사무총장을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당 수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그 원내대표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번 인선 과정과 자격을 두고 당내에서 비판과 반발이 좀 나오고 있어요. 개혁신당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당사자 중에 하나인데 뭐 어떻게 보는 거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잖아요. 객관적인
1: 네.
3: 상황이 아닌데 어쨌거나 그 거대 양당과는 달리
1: 예.
3: 굉장히 작은 당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개혁신당을 뭐 반절 이상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안해 하고 나갔잖아요.
1: 예.
3: 예, 대표직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랫돌 빼가지고 저뭐 윗돌 괴고 할 그런 도리 없는 당이에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불화가 있다 어쩌다 그럴 여유 없고 체력도 없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봐주지도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빵꾸 난거 떼어가지고 저 침몰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아, 저희가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게 한판 승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사 프로그램에서 저희 CBS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양당뿐만 아니라 예, 그 외의 정당들도 어떻게 발전하고 계속해서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3: 아우, 대단해.
1: 민주당이나 예, 국민의힘 위주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위주로 가다 보면은 이 작은 소수당들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3: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그래서 한마디씩 좀 들어야 될것 같은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부터 예.
4: 저는 뭐 대한민국이 양당제로 하는 게꼭 옳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과거에 보면은 제가 기자로서 경험했던 것은 일로 삼김 시절에 그때도 보니까 굉장히 뭐저 많은 일들이 그때 오히려 더잘 돌아갔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1: 예.
4: 저는 소수 정당들도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1: 예.
4: 그런데 위성 정당이 아닌 자기 이름을 걸고 잘 되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짧게 우리 서영주 전 부대는.
0: 개혁신당이 처음에 태동했을 때의 그 가치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1: 예.
0: 이게 정당으로서의 그 방향성보다는 그 안에의 작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힘겨루게 하는 그런 당으로 비춰져서 지금 배터리가 다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오늘 노컷 대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조응천 전 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0: 안전화.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요즘 하루에 두 계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이지만 낮에는 다시 여름처럼 더운데요. 큰 일교차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 박재웅 앵커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박재웅의 한판 승부, 지금까지 김덕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례 없는 폭우, 폭설, 태풍, 폭염까지 자연이 보내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탄소 중립 실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당신의 재능을 찾아 떠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수록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의 말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12번째 페이지. 전방 500m 앞 시속 80km 단속 사인을 보면 미터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에 흡족해하는 분이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1: 실생활에 미터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곳이라면 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도로 위에서 긴 시간 보내야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도로의 과학을 곽지식 작가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하나 만드는데도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도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나 원리를 꼽아본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2: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쭉 말씀드릴 흐름에서는 도로공사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뭘 꼽고 싶냐면 네. 도로를 하여튼 간에 평평하게 만드는 기술.
1: 평탄화.
2: 평평하게. 평평하게 만드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예, 싶습니다. 예. 도로가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면 기울어져 있으면 그러면 도로 위를 달릴 때 아무래도 속력을 내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차가 아니라 사람이 걸어간다, 말이 뛰어간다라고 해도 잘못하면 걸리거나 속력을 내기에 힘든 점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어떻게든지 간에 평평하게 내는 거. 이게 단순히 무조건 일자로 쫙 평평하게 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평평함을 잘 유지하면서 도로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도로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술을 쌓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 예, 평평함이 핵심이다.
2: 그렇습니다.
1: 예. 우리가 만약에 도로를 약간 이제 조각 케이크처럼 이렇게 잘라본다면 네. 단면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요?
2: 이게 또 진짜 절묘합니다. 이게 진짜 평평함이 예술입니다.
1: 아 그래요? 평평함과 네. 관련 있구나.
2: 일단 또 제가 평평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 말씀드려서 좀 이상한데요. 네. 우리나라의 현대의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를 잘라보면 진짜로 이렇게 딱 단면을 잘라본다라고 하면 네. 이게 윗면이 딱 평평하게 안 생겼고 중간이 조금 볼록하고 살짝 좌우로는 이렇게 경사지게 내려오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평평한 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이 약간 볼록하고 좌우로는 살짝 내려오는 진짜? 아주 작은 언덕이죠. 아주 작은 언덕 모양으로 대신에 그대로 쭉 앞뒤로는 평평하게 도로를 까는 거. 그거를 우리는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간이 볼록한 모양으로 만들까요?
1: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네. 거죠.
2: 왜 그렇게 만들까요? 현대 도로에서. 참고로 네. 지금으로부터 뭐 좋기 뭐 한 1700년, 1800년, 1600년 그 정도 과거의 유적으로 보이는 백제시대 초기의 도로가 어허. 백제시대의 유적인 서울 송파구에 있는 몽촌토성에서 발견이 된 게 있거든요. 네. 꽤 여러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막 이렇게 뭐죠? 회전교차로 로타리 형태도 발견된 적이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우리나라 학자들이 한국의 한반도 최초의 이게 아마 로타리일 것이다.
1: 그때도 회전통행 무선이었을까요?
2: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예, 그런 예. 것도 발견이 돼가지고 좀 신기해하고 있는 그런 유적이 백제 관련된 유적으로 몽촌토성, 풍납토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몽촌토성에 발견된 도로 같은 거 보면 그 시대에도 도로를 너무 옛날이라가지고 중간이 좀 볼록한 거는 명확하게 좀 안 보이는데 좌우가 약간 낮은 거는 좀 보여요.
1: 아 그때도 그랬다는 거네. 네.
2: 왜 그렇게 했을까요?
1: 그럼 이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 보다.
2: 아, 아니면? 자연 현상하고 상관이 있는데 될 수밖에 없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
1: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야?
2: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1: 고금을 막론하고?
2: 네.
1: 왜지? 아. 너무 빨라질까 봐.
2: 왜냐하면 예. 비가 왔을 때 네. 물이 중앙에 고이지 말고 좌우로 빠져가지고 배수로로 와. 옆으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항상 볼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 원칙이고 똑똑하다. 백제시대에도 도로 양옆으로는 물 빠지는 길을 항상 이렇게 파놨어요.
1: 네,
2: 그래서 이거는 뭐 옛날부터 사용하던 방법이죠.
1: 네네.
2: 보통 우리나라의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대략 그런 도로에서는 그러니까 자동차 고속도로 이런 데서는 한 2% 정도의 경사 기울기로 살짝만 중간이 볼록하고 좌우로 내려오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렇게 하면 이제 물이 뭐 안 고여서 뭐 차 다닐 때 물이 안 튄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물이 안 고이고 바로바로 잘 빠지도록 해야지 도로에 어디가 물에 계속 깎여 나가면서 물이 고여 있으면 그것 때문에 거기가 뭐 예를 들면 흙이 녹는다든가 그 물 때문에 뭐가 쓸려나간다든가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파헤쳐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물 때문에 생길 수가 있잖아요.
1: 비가 웬만큼 와도 고속도로에 물이 안 고여 있는 게 그렇죠. 그래서
2: 물이 잘 빠지게 해야지 결국은 그 도로의 평평함도 오래오래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결국 평평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1: 그러네요.
2: 자, 그런데 네. 옛날에는 옛날이라는 게 막 무슨 뭐 로마 시대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저 백제 시대 도로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는 우리나라의 궁궐 궁전 같은 데 가 보면 네. 이렇게 넓은 광장 같은 데는 좀 이렇게 다니기 좋으라고 바닥에 돌들을 이렇게 쫙 깔아 박석이라고 하죠. 바닥에 돌들을 이렇게 쫙 깔아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1: 울퉁불퉁한 거예요.
2: 평평한 돌들을 뭐 네. 요즘 타일처럼 그렇게 평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납작한 돌들을 쫙 깔아 놓은 이런 곳들이 뭐 경복궁 앞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항상 한 구역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좀 멋있게 생긴 구역입니다. 네. 박석을 깔아 놓았다라고 하는데 로마 시대 도로 유적이나 이런 걸 봐도 이런 식으로 좀 납작하고 큰 돌 같은 걸 이렇게 쭉 깔아 놓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백제시대에도 그 비슷한 구조가 조금 흔적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평평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평평한 돌들을 최대한

0: 하얀 평평해 보이는 돌들을 구해가지고 그걸 깔아놓으면 멋진 도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고대인들, 중세인들이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건 뭐 크게 그럴듯한 생각이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네. 일단은 그런 돌들을 구해가지고 시공을 하는 게 귀찮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 돌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합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시공해놓은 거 열심히 뭐 납작한 돌만 전 국민들한테 다 말해요. 납작한 돌 구하면 무조건 경복궁으로 들고 와라. 라고 해가지고 쫙 길 닦는 공사 어떻게든지 했다고 쳐도 혹시나 그 도로를 오래 쓰는 가운데 어떤 납작한 돌 하나가 훼손이 된다라고 하면 네. 그래서 그 돌이 예를 들어서 깨져가지고 부서졌다라고 하면 예. 그 자리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그 납작한 돌하고 최대한 비슷한 모양의 납작한 돌을 구해와야 되겠죠. 아, 그거를 그렇죠. 찾는다는 게 얼마나 짜증스럽고 골치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수리하기도 이게 좀 안 좋은 단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도로를 만든다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흙바닥으로 적당히 도로를 만든 다음에 그냥 좀 뭐 파이면 그때그때 공사하고 물 좀 고이는 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오다가 네네. 스코틀랜드 출신의 네? 존 맥애덤이라는 사람이 좀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냈어요. 그렇게 엄청난 아이디어는 아닌데 네. 새로운 방식을 고안을 해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방법이 유행을 해가지고 기준이 되어서 퍼져가지고 지금도 기본 원칙은 전 세계에서 스코틀랜드의 출신의 존 맥애덤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이 존 맥애덤이라는 사람이 도로 공사하는 일을 하기 전에 젊은 시절에 원래 하던 일 뭐였을까요? 이거 상상 못하면 이게 상상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 이상한 걸로 하나 찍어주세요.
1: 도배.
0: 예?
1: 도배.
0: 아니에요. 관련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1: 아, 관련 없는 거예요?
0: 예, 이상한 거 하나 찍어주세요.
1: 근데 호두과자 파는 사람.
0: 호두과자 파는 사람? 예. 이분이 현상금 사냥꾼이었습니다. 예. 이분이 스코틀랜드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18세기 스코틀랜드에 사시다가 예. 한창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개발된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 땅으로 건너가가지고 네. 거기서 현상금 사냥꾼을 하면서 사셨습니다.
1: 예.
0: 근데 아마도 그때는 본격적인 영화에 나오는 서부시대가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 막 총잡이로 활동하셨던 것 같지는 않고요.
1: 아니, 그 말씀 듣고 얼굴 보니까 눈매가 매섭네요. 예.
0: 아마도 좀 배를 타고 다니면서 뭔가 해적들하고 싸우면서 현상금을 사냥하는 진짜? 사람이 아니었을까?
1: 더 대단하잖아.
0: 약간 해적 영화 주인공 같은 그런 대단하잖아. 사람이었었는데 예,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고향이 스코틀랜드 쪽 영국 이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그냥 제가 좀 추측한 얘기인데 아마도 현상금 한몫 잡아가지고 돌아오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돈을 투자해서 뭘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1: 네네.
0: 뭐에 투자하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동산을 생각한
1: 부동산.
0: 네. 물론 뭐 그 이유 때문에 뭐 무조건 부동산에 관심 가진 건 아니겠지만 돌아와가지고는 이런 도시 개발 같은 데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제 추측으로는 부동산에 본인이 투자하고 싶어서가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0: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딱 보인 거예요. 도로가 잘 뚫려 있는 게 길이 잘 나 있는 게 이게 부동산 가치에서 제일 중요한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도로 개발 공법을 여러 가지로 많이 개발을 하면서 고심을 많이 해봤는데 이분이 결론적으로 내린 게 뭐냐. 그렇게 큰 도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뭐 옛날식으로 뭐 경복궁 앞처럼 깔고 이런 거는 멋진 방법인 것 같지만 한계가 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
1: 그렇죠. 예.
0: 그 방법을 쓰지 말고
1: 네.
0: 작은 도를 사용하자.
1: 작은 돌
0: 일단 튼튼하게 바닥을 받치고 물 빠짐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작은 돌멩이 같은 거를 쫙 깔아가지고 기초를 만들고
1: 네.
0: 그다음에 그거를 무거운 걸로 한번 단단하게 다지고 그 위에 작은 자갈을 올려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무겁게 꽉 눌러가지고 단단하게 다지면 오히려 판판한 돌을 모양에 맞게 구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렇게 자갈 같은 거를 잘 구해온 다음에 꾹 눌러가지고 하면 오히려 다니기에 웬만히 더 평평한 모양이 잘 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밑에는 좀 약간 굵은 돌, 위에는 작은 자갈 요 구조로 만들면
1: 네.
0: 견고하게 오래 유지도 잘 되고 물 빠짐도 좋다. 이거를 알아내가지고 유행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일단 이거는 공사를 하기가 일단 편리하죠. 자갈, 돌멩이 이런 거 모양 맞출 필요 없이 막 가져오면 되니까.
1: 네.
0: 그리고 막 돌 모양 맞춘다고 하는 기술자 이런 사람도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인력을 구하기도 편리하고
1: 네.
0: 다니다가 어디가 패인다거나 부서진다거나 했을 때도 뭐 그냥 자갈이나 돌이나 대충 크기만 맞는 거 구해와서 하면 되니까
1: 그렇지요.
0: 수리 유지 보수하기도 편한 거예요.
1: 그러네.
0: 그래서 이 존 맥애덤의 스코틀랜드에서 개발된 방법이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현대 도로도 이 방법이 기본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좀 어느 정도 굵은 돌 같은 걸 깔고 그 위에 좀 가느다란 자갈 같은 걸 깐다.
1: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굵은 거, 조금 덜 굵은 거, 제일 가느다란 자갈 이런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스팔트 도로에 아스팔트 깔았다라는 식으로도 이야기하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아스팔트 깔은 거 제일 윗면을 보면 그냥 시커먼 아스팔트만 그냥 이렇게 검게 깔려 있는 게 아니라
1: 네.
0: 조그마한 이런 자갈과 하고 이렇게 아스팔트가 반죽이 된 게 쫙 까맣게 깔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 구조 자체도 따지고 보면 전

맥해덤의 유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 이것도 좀 덧글로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현장에 가서 일할 때 현장 분들이 쓰시던 말로 이렇게 길 포장한 다음에 위에를 이렇게 눌러주는 커다란 중장비 중에 롤라가 돌아가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를 현장 분들이 마카담

0: 아스팔트라는 건 정확히 어떤 재료입니까?
1: 아스팔트 일단 네. 하나 요거는 뭐 현장에 한 번이라도 일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아스팔트라는 거는 그 끈적이는 까만색 그 부분만을 아스팔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깐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아스팔트를 깐다라고 할 때는 그 끈적이는 까만 물질만 까는 게 아니라 그 끈적이는 까만 물질에 자갈을 반죽을 해가지고 그 자갈하고 아스팔트가 섞인 그 덩어리를 그 반죽을 깔고 그거를 굳히는 거를 흔히 아스팔트를 깐다, 아스팔트를 포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0: 그럼 자갈이랑 섞인 것도 아스팔트라 그래요?
1: 그거는 굳이 구분을 하면 그걸 아스팔트 콘크리트라고 부릅니다.
0: 네.
1: 하나만.
0: 하나만. 좋은 타이밍이에요. 예.
1: 하나만.
0: 하나만.
1: 그러면 이 아스팔트라는 물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아스팔트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0: 아스팔트요. 그 석유, 까만, 석유. 까만,
1: 아니, 맞아요. 석유를 정제하고 나서 우리가 연료로 쓰기에는 너무 뭐한 그 가장 찌꺼기가 되는 부분, 불도 잘 안 붙는 부분, 그거를 이제 아스팔트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아스팔트는 뭐 그거하고 성분은 대동소이한데
0: 네.
1: 석유 정제하면서 나온 물질을 아스팔트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 쓰던 말이거든요.
0: 아,
1: 고대 그리스에서 아스팔토스 이런 식으로 쓰던 말인데
0: 네.
1: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정유소를 운영했을 리는 없잖아요.
0: 네.
1: 중동 지역에는 네. 석유가 많이 나서 그런지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길가에 갑자기 그런 석유 같은 끈적한 그런 타르 형태의 그런 찐득한 덩어리가 그냥 있는 수가 있대요. 와, 진짜 얼마나 석유가 넘쳐나서 그럴까요? 석유하고 상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중동 지역에 그런 게 예로부터 있었다라고
0: 그것도
1: 하거든요.
0: 다른 나라에서는 귀한 건데.
1: 그럼 그게 끈끈한 기름이니까 옛날에 그걸 가지고 뭔가 방수를 할 때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걸 발랐대요. 방수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성벽을 지은 다음에 성벽이 비 많이 맞고 이러면 뭐 진흙벽돌로 지은 성벽이 좀 무너질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럴 때 그걸로 칠을 했대요. 이게 그래서 성경책에도 나오는데
0: 예.
1: 성경책의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라고 한 거를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라고 한 거를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아스팔토스 아스팔트 아마도 아스팔토세이스라고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0: 그래요?
1: 아스팔토스라고 불렀고
0: 네.
1: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흔히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0: 네.
1: 역청이라고 번역을
0: 합니다. 그게 역청입니까?
1: 네, 그래서 배를 만들 때 배에다가 우리나라 성경에서
0: 네.
1: 역청을 칠해가지고 네. 방수 잘 되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을 히브리어로 코페르 그리스어로 아스팔토스라고 한 게 지금은 그 비슷한 재질을 석유에서 만들어내니까
0: 네.
1: 그것도 그냥 아스팔토스 아스팔트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통을 살린다면 우리나라에 이런 성경책이 들어온 것도 벌써 한 몇백 년 됐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전통을 살린다면 아스팔트 포장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역청 도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쪽으로는 좀 많이 안 쓰이고 있다.
0: 어감이 약간 불길하네요.
1: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0: 예, 예.
1: 자 그런데.
0: 그런데
1: 우리가 항공유 편할 때였던 것
0: 항공유,
1: 같은데
0: 예.
1: 항공유 편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네. 좀 쓸데없이 갑자기 괴물 이야기에 꽂혀가지고 그렘린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했었는데
0: 굉장히 길게 하셨죠.
1: 예. 네,
0: 생생합니다.
1: 그때
0: 네.
1: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지만 항공유 같은 거 잘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팔아서 돈 잘 번다라고 네. 말씀드렸겠죠.
0: 네.
1: 아스팔트는 우리나라가 잘 장사를 할까요 못할까요 어떨까요?
0: 엄청 잘할 것 같은데
1: 잘할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면 국내에서 정유 사업을 해가지고
0: 네.
1: 나온 아스팔트에
0: 네.
1: 몇 퍼센트 정도는 우리나라의 이 도로 닦는 데 쓰이고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는 해외로 수출할까요?
0: 국내에서 나온 것 중에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는 10%도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다 수출해 버립니다. 우린 석유 한 방울 안 나지만 아스팔트 수출 강국인 거예요.
1: 어떻게 아셨죠?
0: 맞아요?
1: 네, 근데 조금 과도하게
0: 완전히 보셨고. 찍었습니다.
1: 네, 예, 과도. 예. 근데 흐름을 타셨네. 아셨네.
0: 예.
1: 예, 맞아요. 근데 10%까지는 아니라
0: 네.
1: 좀 많을 때는 한 30%만 우리나라에 쓰고 70% 해외로 수출하고요.
0: 수출 많이 한다.
1: 적을 때도 한 40% 우리나라에 쓰고 60% 해외로 수출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깔리는 아스팔트 중에 적지 않은 양이 한국산 우리나라에서 아스팔트 수입해 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 있는지 아십니까?
0: 어떤 나라?
1: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아스팔트 꽤나 많이 수입해 가고요.
0: 중국이?
1: 예, 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이런 데서 우리나라 아스팔트 막 수입해 가거든요.
0: 중국이 우리께 필요할 정도로
1: 우리나라 아스팔트가 네. 싸고 질이 좋거든요. 싸다는 건 그만큼 뛰어난 기술로 만들었으니까 단가를 싸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자기 나라에 석유가 펑펑 나는데. 그런데 그 멀리 떨어진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그 멀리 떨어진 한반도에서 아스팔트를 사가지고 쓸 정도로 아니 중국에도 중국에서는 석유가 막 나는데 중국 아스팔트보다 한국 아스팔트를 싫어해가지고 중국의 도로를 닦는 일이 많을 정도로
0: 전에 항공유 얘기하실 때 그 돈가스 잘 튀기는 집이 돼지 키우는 집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아스팔트 어떻게 비유?

0: 할 수 있죠.
1: 이것은 네. 이게 비유가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 조금 약해진 게 네. 저는 뭐라고 비유를 옛날에 했었냐면 네. 팥 농사 잘하는 사람도
0: 팥
1: 대전에 가서 단팥빵 잘하는 가게가 있으면 거기서 그 빵 사 먹는다. 대전에 그 팥빵 잘 파는 가게에서 팥 농사 짓겠습니까?
0: 아니죠.
1: 예, 그거하고 네.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석유가 나지도 않지만 네. 우리나라에 와서 아스팔트를 사가는 그 기술력 때문에 사가는 네. 데들이 많다.
0: 맛있는 팥빵을 만든다.
1: 제가 예전에는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좀, 이거 넘어가기 전 하나만 더 해야 돼.
0: 방금이 하나만 아니었나요?
1: 이거 하나만 안 하면 안 돼요.
0: 알겠습니다.
1: 이거 꼭 해야 돼요.
0: 그렇다면 하셔야죠. 네. 예.
1: 자, 네. 아스팔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죠?
0: 네.
1: 근데 아까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아스팔트만으로 포장을 안 하는 거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0: 네, 자갈도.
1: 자갈, 돌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건물 지을 때 콘크리트로 건물 지으면 그때도 모래, 자갈 이런 게 다 필요하다. 그게 콘크리트가 시멘트하고 섞여가지고 되는 거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그럼 그 자갈이나 모래는 어디에서 구할까요? 이게 사실은 의외로 우리가 부동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중시하지만 의외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자갈이나 모래 같은 건 널려있는 게 자갈인데 널려있는 게 모래인데
0: 그러게.
1: 그런데 네. 이런 자갈이나 모래를 건설 현장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골라보려면
0: 예.
1: 그게 균일한 정도의 강도로 어딘가에 많이 있는 게 있어야지 그걸 퍼와가지고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0: 네.
1: 우리 집 앞 뭐 화단에 자갈 좀 있더라라고 해가지고 도로가는 업자들이 이 집 저 집 화단마다 다니면서 자갈 한 뭐 삽시 퍼와가지고 그걸로 공사할 수는 없잖아요.
0: 없죠.
1: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는 네. 어디서 모래하고 자갈을 많이 펴왔냐면 뭐 상식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인데 강변에서 자갈하고 모래를 많이 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불어났고 도시가 얼마나 커져가지고 건설할 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0: 네.
1: 그 우리나라의 수많은 건물, 다리, 도로들을 짓다 보니까 그 많던 강변의 모래, 자갈 이런 게 바닥이 난
0: 동나겠다,
1: 거예요.
0: 동나겠다 진짜. 네. 났어요, 그래서 동났어요.
1: 그래서 네. 김진만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에 보면
0: 네.
1: 2010년대 이후로는 우리가 강에서 모래나 자갈을 채취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사실상 거의 없어졌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0: 그럼 어떡해요 지금은?
1: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콘크리트라든가 도로 공사를 할 때 집어넣는 자갈이나 모래를 뼈대가 되는 재료다라고 해서 골재라고 하거든요.
0: 아, 예.
1: 그래서 골재를 구한다는 게 골치 아픈 일이에요. 골재를 그래서 많이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돈 되는 사업이 된 시대입니다. 요즘은.
0: 그렇겠네요.
1: 자, 그런데 네. 말씀하셨던 대로 요즘도 도로도 생기고 집도 올라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골재 구하기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면 도대체 골재를 어디에서 구해야 될까요?
0: 산을 깎아버리나?
1: 그런 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기도 해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그런데 네. 환경부에서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이라는 자료를 보면
0: 네.
1: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우리가 건설이나 토목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헤치거나 뭐 이런 걸 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철거공사 같은 것도 많이 하죠.
0: 네.
1: 그러면 거기에 건물 부서진 잔해라든가 아니면 돌 파낸 거 뭐 이런 게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0: 네.
1: 그런 거를 건설 폐기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건설 폐기물을 다 뭐 이제 옛날 콘크리트 덩어리 이런 거니까
0: 네.
1: 그거를 다 부수고 갈면
0: 네.
1: 자갈이나 모래처럼 활용할 수가 있겠죠.
0: 아.
1: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0: 아.
1: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2022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0: 네.
1: 우리나라의 건설 폐기물 재활용률을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0: 그러니까 폐기물 나온 것 중에 재활용하는 비율인 거죠? 30%요.
1: 30%?
0: 네.
1: 99.7%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0: 알차게 쓰네요.
1: 와, 이거 진짜 경이로운 수치 아닙니까?
0: 와.
1: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더 파보자. 네. 너무 높다. 약간 이게 수치를 하다가 이렇게까지 높아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걸 좀 댓글로 설명해 주셔도 좋은데요.
0: 네.
1: 감안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건
0: 그러네요,
1: 맞습니다.
0: 그러네요.
1: 저는 어떤 얘기도 한번 한 적 있냐면 네. 환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뭔가 울적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코미디 프로그램 이런 거 보실 필요 없다. 2022년에 발표한 환경부에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건설 폐기물 재활용률 요 자료만 보면 이 99.7%를 보는 순간 절로 입에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경이로운 전 세계에서도 높은 수치를 자랑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놀랍고도 특이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희한한 현상입니다.
0: 그러네.
1: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건설 폐기물 재활용을 정말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0: 잘하네요.
1: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이거는 막 들어온 폐기물, 막 들어온 그런 재료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집을 막 부숴가지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막 생기면
0: 네.
1: 그거를 이렇게 잘 분해를 해가지고
0: 네.
1: 그거를 뭐 크러셔 같은 데 넣어가지고 조 크러셔 막 이런 데 넣어가지고 그걸 막 부숴요. 콘크리트 덩어리를.
0: 오씨.
1: 그래가지고 돌멩이처럼 이렇게 만들거든요.
0: 예.
1: 그럼 그거는 아무래도 강변에서 이렇게 균일한 재질로 자갈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런 느낌으로 돼 있는 거를 퍼온 것보다는 조금 공사하기에 질이

0: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재료일수록 아주 견고하게 지어야 되는, 멋지게 지어야 되는 이런 데 쓰기는 조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1: 도로.
0: 그렇게 견고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적당히 밑에 깔려 있기만 하면 되는 도로 공사 이런 거 할 때 이런 건설 폐기물, 건설 폐기물 재활용 재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감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법에서 순환골재라고 불러라라고 아예 법이 나와 있어요.
1: 들어본 것 같아요.
0: 서큘레이션, 순환된다, 재활용된다라는 뜻이죠.
1: 네. 그래서
0: 순환골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곳이 도로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근래에 새로 닦인 길을 여러분이 지나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1: 네.
0: 내 발밑에 깔려있는 이 도로가 네. 누군가의 집이었을 것이다.
1: 네.
0: 내 발밑에 깔려있는 이 도로가 어느 마을이 철거돼가지고 지금은 도로로 변해가지고 밑에 깔려있는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보셔도
1: 다른 어딘가의 도로였을 수도 있어요.
0: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진짜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보셔도 될 정도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죠.
1: 우울할 땐 순환골재 생각을 해보세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 도로랑 아스팔트 도로는 아예 재료부터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0: 그렇죠.
1: 봐야 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예. 예.
1: 뭐가 더 단단합니까?
0: 예, 네, 콘크리트가 당연히 이제 이거 조금 정치적인 말인가?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죠.
1: 왜요?
0: 우리가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질 때도 이 선은 안 깨진다라고 할 때 콘크리트 지지율 이런 말 사용하지 않습니까?
1: 아, 더 단단하기 때문에.
0: 예. 네, 아스팔트 지지율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1: 맞아.
0: 콘크리트 훨씬 단단합니다.
1: 오, 네. 평생 안 까먹는다. 네,
0: 콘크리트 훨씬
1: 예.
0: 단단합니다.
1: 예, 예, 예. 네,
0: 그래서 콘크리트가 더 단단할 때 쓰는 도로 재료고
1: 예.
0: 아스팔트가 정확하게 말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아스콘이 그거보다 더 약해도 되는데 쓰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예, 도로에 아스팔트를 더 많이 깔지 않나요?
0: 콘크리트가 더 비싸거든요.
1: 아, 더 비싸기 때문에.
0: 네, 콘크리트 더 비싸고 그리고 약하면 아이 강한 게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네.
0: 도로가 그러면 이제 오래 가고 무거운 것도 더 잘 견디고 네. 유지 보수할 필요도 별로 없고 그럴 테니까
1: 네.
0: 콘크리트 도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엄청난 억만장자가
1: 네.
0: 오늘 뭐 석유 이야기했으니까 만수르 선생님 오셔가지고
1: 어허.
0: 콘크리트 내가 무한으로 대줄 테니까 뭐 도로 재료에 이제부터는 가격 연연하지 말라고라고 하면 그러면 전국의 모든 도로를 다 콘크리트로 바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렇지 않군요.
0: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아스팔트 도로가 약하다 그랬잖아요.
1: 네.
0: 약한 게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1: 아...
0: 이게 기묘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1: 네.
0: 특히 도시 지역에 있는 도로일수록
1: 예.
0: 그 도로의 지하에 뭐가 묻혀 있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1: 아...
0: 예를 들면 전선이라든가
1: 네.
0: 하수도관이라든가
1: 그렇지.
0: 상수도관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뭐 통신 케이블이라든가
1: 예.
0: 여러 가지 뭐 하다못해 지하철이라든가
1: 오.
0: 여러 가지가 지하에 묻혀 있는 수가 있어요.
1: 예.
0: 그런데 도로를 콘크리트로 깔아 놓으면 깨고 들어가요. 너무 어려워요.
1: 아...
0: 야 이거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파가지고 공사해야 되겠는데 그런 일 간혹 생기잖아요.
1: 예.
0: 그렇죠? 근데 콘크리트는 그거 깨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스팔트가
1: 네.
0: 딱 적당하게 차가 지나가기에는 어느 정도 견고하면서
1: 네.
0: 버틸만 하면서
1: 네.
0: 깨는 공사를 할 때는 또 깨면 깨질 만한 정도의 강도란 말이에요.
1: 그러네.
0: 그래서 아스팔트 쓰기 좋고
1: 네.
0: 아스팔트를 그렇게 깨가지고 그렇게 이제 뜯어내잖아요. 그러면 아스팔트는 그거를 굳힌 게 결국은 석유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1: 네,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그거를 뜯어내면 아스팔트가 돌덩이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1: 네.
0: 그거를 아스팔트 그 아스팔트 콘크리트 만드는 기계에 넣으면 그 뜨겁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이게 쓱 이렇게 녹으면서
1: 네.
0: 다시 죽처럼 변해요. 그래서 아스팔트는 뜯어낸 거를 거의 100%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뜯어내고 밑에 지하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따질 때는
1: 그러네.
0: 아스팔트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1: 콘크리트 도로가 더 많이 쓰여야 될 곳은 어디예요?
0: 예를 들면 굉장히 무거운 거를 지탱하는 게 중요할 때. 아, 이 지역은 화물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닌다. 그래서 아스팔트로 깔아놓으면 이거 뭐 1년에 몇 번씩 공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사 많이 하면 사람들이 차 막힌다고 난리 난다. 이런 데 있죠.
1: 네.
0: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여기는 그냥 여기는 우리가 밭하고 산 사이에 그냥 도로 깔아놓은 거라가지고 밑에 아무것도 안 묻혀있다고
1: 예. 예.
0: 그래서 이거는 뭐 밑에 파볼 이유도 없다고
1: 예.
0: 이런 데는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어놓으면 오래가기 때문에,
1: 오래 가기 때문에
0: 콘크리트로 짓죠.
1: 여기까지 도로의 역사와 과학에 대해서 곽식 작가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5: 중앙고속도로 신림 나들목 부근 흔히들 멜로디 도로라고 부르는 도로에서는 가수 장윤정의 어머나가 흘러나옵니다.

0: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온 게 아니고요. 도로 자체가 악기가 되는 원리인데요. 도로 표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홈을 파놓고 자동차 타이어가 홈을 밟을 때 생기는 진동의 주파수를 조절해서 음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도로에서 정확한 음으로 노래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정속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졸음운전 방지와 더불어 과속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도로 위의 과학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1: CBS

0: 곁에 CBS 라디오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썽.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4: 고향 특례시.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 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대한 기여를 놓고 고민해온 정부가 논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신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선 한미관계와 한반도 준비태세 등 재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반대 여론과 여당 일각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함정을 포함한 수백 명 규모의 파병은 곤란하다는 점에서 해상 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 무인 장비 등 비전투 혹은 방어적 성격의 전력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첫 사업에 관련한 국회 보고가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부는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미 투자 막판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국은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참여와 우산형 투자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한 수익 배분 등의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지면서 이르면 18일로 예상됐던

0: MOU 서명과 프로젝트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라이브 클럽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정부가 대중음악계와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오늘 대중음악계와 가진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달 부산의 한 라이브 클럽이 관객들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 현행법은 일반 응식점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은 몇 년 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도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만 해주고 정작 법령을 바꾸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며 법령 한 줄만 바꾸면 되는 일이라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과 협력해 메모리 칩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텔이 오하이오주에 오랜 기간 계획해온 반도체 생산시설의 일부를 임차해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방안을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구하며 제조사를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는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승소한 것입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종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4.7도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작은 발걸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넘어지지 않는 자전거, 도시락 봉사자 이금주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150가구에 매일 도시락 배달을 한 지 15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젠 봉사를 넘어 삶의 사명이 된 도시락 배달에 대한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 느낀 쓸쓸한 세상을 잘 살아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광고 듣고 이금주 씨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0: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르노.
5: 저는 울산 동구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자 이금주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움, 쓸쓸함, 기다림, 조급함, 고독, 질병, 흰 머리. 제가 말씀드린 단어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매일 마주하는 단어이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보며 느끼는 단어들입니다. 저는 12년째 150세대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데, 도시락 배달을 가며 배가 고프신 분들보다 마음이 고프신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고프다는 건 외롭다는 뜻이고, 외롭다는 뜻은 사람이 고프다는 뜻입니다. 봉사를 가면 어르신들은 골목 앞에 나와 도시락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시락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린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밥 왔나? 네가 갖고 왔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무뚝뚝하고 말씀도 없었던 분들께서 좋아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느 순간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실 때가 계십니다. 말을 끊어야 할 정도로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비슷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께 힘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함께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굽이굽이 사연도 많고 지난 세월에 대한 자책과 후회에 눈물을 흘리실 때는 같이 통곡을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박장대소를 하며 웃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외로움과 마주한 어르신들의 삶을 보며 저 삶이 저의 삶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기도 한 날도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도시락 배달을 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어야 하는데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얼굴 마주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께서 왜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책과 비난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봉사를 하는 이유는 도시락 배달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사를 확인하는 일,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어르신들은 더욱 고립이 되었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위험한 행동을 하시기도 하고 무료함을 달래려 자택에서 불장난을 하다 화재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외로움으로 인해 노화는 빨리 진행되고 치매 또한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고립으로 인해 만성적인 외로움을 안고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저의 도시락 배달 봉사는 책임감을 넘어 사명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어르신들의 몸부림처럼 저에게는 관심 밖에 있었던 친구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에게는 늘 마음이 쓰이는 친구입니다. 숙모였던 친구의 신랑은 22년 전 대구 지하철 하재 당시 시민분을 구하다 아이가 100일이 채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고 이후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바쁘다 보니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고 친구와 저는 연락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을 마주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희는 더 가까워졌고 친구의 내면의 깊은 상처에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관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관심을 넘어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 저희는 무시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외로움과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교통사고와 같은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교통사고는 치료를 하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재활을 하면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료하지 않고 무리하게 걷다 보면 영원한 불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분들께 버팀목과 디딤돌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힘들게 살아간 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강을 건너감에 있어 디딤돌이 되어드려야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어르신들은 어쩌면 아프고 외롭게 사시다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봉사를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저 또한 외롭지 않기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갈 때마다 어르신들은 질문과 관심을 가져주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며 이거를 왜 하는데? 저거는 왜 하는데? 질문을 하실 때 저 또한 큰 힘을 얻고 집으로 옵니다. 저의 얼굴이 안색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와 무슨 일이 있나? 네 또 신랑하고 싸웠나? 웃고 하루라도 가지 않으면 왜 안 왔는데?

내한테 관심 없나? 라고 하실 때, 아, 제가 어르신들께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봉사에 보람을 가집니다. 밥만 먹고 어떻게 사노?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은 단순히 먹을 것만 갖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채워드리는 일이기도 하지요. 허기짐을 채운다는 것은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줄 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귀담아 들어줄 때,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사람의 온정이 따뜻함이 고픈 줄도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온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외롭고 쓸쓸한 삶의 허기를 채워주는 일은 언제부턴가 저의 역할이자 사명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드리기 위해 부지런히 나아가 굶주린 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채우는 희망을 도시락에 담아 골목골목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언이 되신 시어머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셔서 잘 뵙지를 못하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어머니께 좀 더 잘해드리지 못했는지, 이야기를 왜 들어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어르신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 행복해 하였는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두 발로 걷는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두 발로 걷는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마지막으로 제 이름 이금주 삼행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십시오. 이금주와 함께 봉사합시다. 금빛 은빛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있어 제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넘어지지 않는 자전거. 도시락 봉사자 이금주 씨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핑클이 부른 당신은 모르실 거야, 조용필의 여와 남, 변진섭이 부른 희망사항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의 제목, 옷은 날개가 아닙니다. 책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의 저자 이소연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이소연 씨는 매일 출근 전에 입을 옷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퇴근길에 옷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옷을 사지 않기로 했는데요. 옷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본인만의 멋을 개발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옷을 살 때의 기쁨은 실제로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고 옷 살 때의 기분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씨는 여러분에게 옷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다는데요. 쇼핑 중독자에 가까웠던 이소연 씨가 어떻게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했을까요? 이소연 씨의 이야기 함께 하시죠.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자님도 오늘 반차 휴가 내고 오셨다고 했는데 저도 오늘 오후 반차를 내고 이 자리에선 매우 떨리고 긴장되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책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를 쓴 저자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바시 오시면서 나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는데 오늘 옷 뭐 입지?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도무지 작년에 내가 무슨 옷을 입었던 거지? 하고 고민했던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 역시 정말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기쁘면 기뻐서 옷을 샀고 슬프면 슬퍼서 옷을 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옷장 문을 열면 입을 옷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반갑습니다. 옷을 사지 않으니까 오히려 입을 옷이 더 많더라고요.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쇼핑 중독자에 가까웠는데 그런 제가 어떻게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을 했던 걸까요? 5년 전 미국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더운 여름이었는데요. 퇴근을 하고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제가 다니는 지하철역은 꼭 쇼핑센터를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지하철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듯이 저도 매일같이 그 쇼핑센터에 가서 옷을 둘러보곤 했습니다. 근데 옷이 저렴해도 너무 저렴한 거예요. 커피 한잔 값보다 싼 옷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두 벌,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저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역시즌 세일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세일을 하면 우리나라보다 그 할인의 폭도 크고 옷의 양도 되게 많은데요. 무덤처럼 쌓여있는 옷 가운데 색깔도 예쁘고 화려한 퍼가 달린 패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격이 중요하니까 가격을 먼저 봤는데 1.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출근을 하러 갈때 지하철 편도 가격이 3.5달러였습니다. 근데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진 이 패딩이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데 어떻게 1.5달러라는 가격에 가능한 거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와, 옷 건졌다 하고 집에 돌아갔을 텐데 그날은 옷을 내려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왜 패스트 패션의 옷들은 이렇게 저렴한 건지 옷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순 없겠지만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제 마음속에 남았던 장면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저렴한 옷의 가격의 비밀은 대량 생산으로 가능해진 값싼 원단입니다. 전에는 저희가 옷을 만들려고 하면 동물의 털이나 가죽을 이용하거나 식물을 재배해서 옷을 만들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을 만드듯이 석유에서 섬유를 뽑아 합성 섬유를 만들고 식물에도 농약이나 살충제를 살포하면서 생산의 주기가 빨라지면서 저희는 이렇게 다채롭고 많은 옷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값싼 노동력입니다. 제가 한번 입고 버릴, 어쩌면 한 번도 입지 않고 버릴 옷을 만들기 위해 14살의 여성 노동자는 재봉틀 앞에 앉아 학교를 가지 못해야 했습니다. 2013년 방글라데시를 기준으로 시급 260원을 받으면서 주당 60에서 70, 80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는데요. 누군가에게 돌아갔어야 할 비용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회용품과도 같은 저렴한 옷의 가격이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염의 책임 전가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한 개발도상국의 옷 염색 공장 근처의 사진인데요. 옷을 대량으로 만드는 시기가 오면 이 강가의 물 색깔만 보고도 한 해의 트렌드 컬러가 무엇인지 알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옷을 만들 때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이 오염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나 바다, 생태계에 그냥 버림으로써 부당하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환경 오염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부담해야 하는 사실 가장 큰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옷을 찾았다 하고 봤을 때의 가격표에는 전혀 적혀 있지 않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 장면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서, 아, 옷을 사지 말아야겠다라고, 호기롭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스스로 옷을 살 자신이 없어서 큰 소리로 쩌렁쩌렁 얘기하기도 했어요. 제가 주변에 얘기하면 스스로 지킬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주변 반응은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냥 왜 저래? 뭐 이러다 말겠지. 아니면 야 그냥 사. 뭐한 벌인데 어때?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 가족들은 저를 좀 짠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제일 예쁠 나이인데 한참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남이 입다 버린 헌옷만 입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날개를 벗어두고 멋 없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죠.
내가 생각하는 진짜 모습 뭘까? 내가 그동안 좋아하고 싫어하던 옷의 기준은 뭐였지? 이런 고민들을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옷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맞지 않으면 그냥 버리고

다시 사면 그만이었습니다. 너무 저렴했고 어딜 가도 살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하고 나서는 저는 쇼핑몰이 아닌 옷장 앞에 서야 했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제가 좋아하는 옷은 무엇이고 무슨 옷을 입었을 때 나는 가장 나다울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옷을 사지 않고서도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입기 위해 했던 몇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평소에 자주 입는 옷과 평소에 자주 사는 옷을 구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주 5일 출근하는 직장인인데요. 제가 쇼핑을 가면 이거는 다음 여행 갈때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다음에 파티에 갈때 입어볼까 하면서 옷을 사더라고요. 근데 파티는 무슨 파티? 저는 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런 옷들만 화려한 옷들만 가득 찬 옷장을 보고 아 오늘도 입을 옷이 없어 퇴근할 때옷 사와야겠다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던 거죠. 이런 고민에 이어서 저는 직접 실천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중고거래로 옷을 사거나 옷을 수선해서 입으면서 헌옷이지만 새 옷처럼 입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친구들의 옷을 제가 대신 입거나 엄마의 옷을 받아 입는 거였는데요. 사실 제옷안 사기 프로젝트에 크게 관심이 없던 제 친구들이 너 혹시 아직도 옷안 사? 나 며칠 전에 옷장 정리했는데 너몇개 갖다 줄까? 좀 멀쩡한데 버리긴 아까워서 이러면서 저한테 선물 같은 옷들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헌옷만 입는다며 안타까워하시던 저희 엄마도 제가 본가에 내려가면 이것도 입어볼래? 이건 어때? 하면서 자신이 젊었을 적에 입었던 아껴뒀던 옷들을 하나씩 꺼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사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 저에게는 멋이 더 중요하게 다가왔고 제 옷장 안에 있는 옷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쇼핑 쿠폰을 받아서 저렴하게만 옷을 사는데 그쳤다면 지금은 친구나 엄마와 함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옷을 언제 샀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오래 입을 수 있을까? 우리가 입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동안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던 쇼핑과 소비의 문화를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도 옷을 사고자 하는 충동이 가끔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퇴근하고 옷 하나씩 사는 게내 작고 소중한 취미였는데 이것마저 내가 포기하라는 거야? 먼저 충동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요. 사실 저도 5년째 옷을 사지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유혹에 흔들립니다. 사실 옷을 사러 가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만 타러 가도 혹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만 보더라도 온갖 트렌드와 유행 그리고 할인 쿠폰이 저에게 쏟아집니다. 세상이 무언가 계속 저에게 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워 보이는 충동을 딱한 번만 참으면 그 충동이 별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혹시 작년 이맘때쯤에 어떤 옷을 샀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사려다 사지 못했는데 그게 어떤 옷이었는지 색감이라도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급변하는 이 트렌드 속에서 내가 무슨 옷을 사려고 했는지, 무슨 옷을 좋아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참아보시면 그 쇼핑에 대한 충동이 얼마나 큰 것이 아니었는지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옷을 사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되게 제가 기쁘게 쇼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생각은 사실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 옷을 사서 각진 쇼핑백에 들고 집에 가는 그 순간, 아니면 피곤하고 힘든데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보고 그 상자를 뜯는 그 순간, 사실 그 순간만 가장 행복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옷을 가지고 이미 옷으로 꽉 들어찬 옷장에 옷을 밀어넣고 해가 지나고 계절이 지나도 그 옷을 꺼내 입었을 때, 과연 우리는 저희가 처음에 옷을 샀을 때만큼 행복했나요? 아니면 옷장 앞에 서서 분명 제가 사다 모아놓은 옷들인데도, 아, 진짜 입을 게 없어 하면서 그 앞에서 작아지고 초라해지셨나요? 저는 쇼핑이라는 가짜 취미, 그리고 가짜 행복감이 지나간 자리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채워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다이빙이었는데요. 제가 옷을 사지 않기로 시작하면서 해양환경단체인 시세퍼드 코리아 활동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빙을 하러 바다에 갔다 온 날이면 저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이건 왜 이렇지? 저건 왜 이랬을까? 다음에는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제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다채로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키기로 결심한 지 5년이 되어 가지만 저는 여전히 실패도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멋은 조금씩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15분을 초로 바꿔보면 900초더라고요. 화면에 보이는 이 트럭은 1초 동안 버려지는 섬유 쓰레기의 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900대에 해당하는 옷이 버려진 건데요. 아마 한때는 누군가의 기쁨이자 행복이자 또 멋이라고 불렸던 옷들이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강연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바다에 가면 경이롭게 펼쳐진 바다가 영원히 그 자리에서 푸르른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생명도 뱃속에 플라스틱 쓰레기 혹은 섬유 찌꺼기가 차서 목숨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조금 더 다정한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별하게 된 것이 쇼핑이었는데요. 아마 옷을 많이 사지 않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는 꼭 옷에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바꾸던 전자기기가 있다면, 혹은 기분이 안 좋다고 먹던 음식이나 소비 대상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어떻게 우리 앞에 왔으며, 그 가격표 안에 숨겨진 비밀은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각자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아마 여러분은 어딜 가셔도 또 누굴 만나도 옷을 입고 계실 텐데요. 새 옷이라는 가짜 날개가 아닌, 자기 멋이 담긴 진짜 날개를 입고 근사한 곳으로 날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넘어지지 않는 자전거, 도시락 봉사자 이금주 씨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 책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의 저자 이소연 씨의 이야기, 옷은 날개가 아닙니다 였고요. 이어서 로이 오빈슨이 부른 Oh Pretty Woman, 멜리사 맨체스터의 Through the Eyes of Love, 영화 노팅힐에서 엘비스 코스텔로가 부른 She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3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 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북한이 최근 한미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 대응 방안 논의에 반발해 국가 핵무력 정책 법령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 도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한미가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을 운운하면서 조선을 겨냥한 군사적 대결 기도를 더욱 노골화했다며 이런 위협을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22년 채택한 국가 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에는 핵무기 사용 원칙과 사용 조건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국방성 대변인은 해당 조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법령에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살상무기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핵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 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승소한 것입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종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은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심 타치 전 코소보 대통령이 전쟁 범죄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덜란드

0: 헬싱싱크에 있는 코소보 특별재판소는 오늘 코소보 전쟁 당시 자행된 살인, 고문, 자의적 구금 등 전쟁 범죄 4건에 대해 타치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5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선 타치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선고 내용을 낭독하는 동안 침묵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소보에서는 지난 1998년 세르비아에서 분리 독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인종청소로 불리는 학살극이 벌어져 13,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라이브 클럽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한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과 관련해 정부가 대중음악계와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오늘 대중음악계와 가진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달 부산의 한 라이브 클럽이 관객들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 현행법은 일반 음식점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대철 바른음원 협동조합 이사장은 몇년 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도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만 해주고 정작 법령을 바꾸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며, 법령 한 줄만 바꾸면 되는 일이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인텔과 협력해 메모리 칩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3.5도, 습도는 37%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친구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마약에 빠진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다. 이선민 이사장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마약이 지금 중독된 아이들이 10대, 20대가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해요.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고요. 아,
2: 그런지 카운트가 된 거만 얘기고.
1: 그리고 다 숨으니까 안 되는데 안 되죠. 실은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2: 네네.
1: 이 아이들이 뭐 교도소를 갔다, 병원을 갔다. 근데 갈 곳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병원은 아예 전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약 중독자들이 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병원이 운영되는 곳이 세 곳인가 밖에 없어요.
2: 아,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없군요.
1: 네, 세 곳이에요, 세 곳. 그것도 뭐 30명씩? 그러면 도대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냥 뭐 상담하고 약 먹는 거, 뭐 외래 치료? 이거는 방치죠.
2: 방치죠.
1: 상담해서 집에 가서 나는 오늘 하지 말아야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뇌 구조가 안 돼요.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주형 재활센터가 좀 많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병원도 받아주는 병원이 필요한데 부산은 아예 없더라고요. 제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중보기도 때 오셨던 분들이 있는데 1년, 2년 단약했는데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가 싸더라. 뭐 이 한마디로 여기가 뭐 3만 원 정도 싸더라. 뭐 이런 한마디로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냥 신경정신과 선생님들이 중독의 전문 선생님도 뭐 없지만 이분들 힘든 분들이잖아요. 힘든 분들 굳이 안 받고 싶은 것도 있고 나라에서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인력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마약과의 전쟁을 해서 잡기는 잡는데 뭐 예방도 안 되어 있고 치료도 안 되어 있고 재활도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막상 제가 이 안에 들어다 보면 그냥 전무인 거예요.
2: 그렇죠.
1: 네. 그런데다가 또 교대가 실은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3: 네.
1: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씩 뭐 예수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게 있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1930년도에는 뭐 술이나 마약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선교사들, 그러니까 이 선교지로 해서 우리가 교계에서 앞장서서 나라를 구하자라는 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시기가 골든타임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1: 교계에서도 좀 앞장서서 이렇게 기독교 마약 재활센터라든가 예방센터 같은 거를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리라 믿습니다.
2: 그러네요.
1: 저는.
2: 예. 남경필 집사님도 여기 나오셔서 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1: 네.
2: 내 아들 문제가 아니었다면 아마 나도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1: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2: 그 집사님도 사실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 장남이 아니었다면 마약에 관련된 뉴스에 눈이 갔을까요?
1: 전혀 안 갔죠. 저는 아마 열심히 불공 드리고 반야신경 쓰고
3: 제사 준비하고
1: 그랬을 것 같아요.
2: 제사를 안 지내죠?
1: 제사를 안 지내는 이유가 되게 신기하게도 너무 신기하게도 코로나 때 모이면 신고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도 우리는 꿋꿋하게 신고를 당해도 몇 번 하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절에 모시자라고 된 거예요.
2: 그러니까
1: 그 많은 제사를 절로 한 번에. 절은 가기는 해요. 근데 일단 그 제사라는 그런 거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안 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친정 부모님까지 이렇게 제가 개신하는 전도하는. 그래서 이번에 6월에 소천하셨는데 우리 집 처음으로 기독교장을 했어요.
2: 아, 그렇군요. 하나님 영접하고 가셨으면 더.
1: 맞아요. 세례도 받고 가셨어요.
2: 아, 잘 됐네요.
1: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아들을 통해서, 물론
2: 그러네요.
1: 정말 마약이라는 너무나도 힘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이 아마도 가족 구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마약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전도하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으니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작지만 교계나 모든 곳에서 작은 외침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앞서가지 않고 그렇게 가기를 그렇군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예. 저는 이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네. 이런 보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도박이나 마약이 네. 죽어야 끝난다고들 하잖아요.
1: 맞습니다.
2: 결론은 끝이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데 이제 도박과 마약이 왜 연결이 되어 있냐면 네. 도박을 하는 청소년이나 도박을 하는 중독자들이 네. 도박에 쓸 돈을 구하기 위해서 네. 마약을 팔거나 운반하게 되거든요.
1: 맞습니다.
2: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쉽게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약의 운반이기 때문에
1: 맞습니다.
2: 이제 이건 떼내셀 수가 없는
1: 맞습니다.
2: 사회 문제죠.
1: 제가 그거를 그 현장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마약하는 애들들은 도박도 같이 해요.
2: 그렇죠.
1: 핸드폰에서 마약을 하면 이 도박이 이게 들어와서 도박을 하는데 이번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에서 그 10대 아이들 10명에 4명은 도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2: 네네.
1: 근데 걔네들이 평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들이 평균 1,000만 원 정도 그 빚이 있대요. 근데 네네. 그 빚을 갚으려면 제일 좋은 게 드러파예요.
2: 그럼요. 마약.
1: 네, 배달. 예, 네, 배달이죠. 한 달에 500에서 1,000을 버는데. 네,
2: 던지기 한다고 그러죠. 네. 뭐 어디다 던지고 오는
1: 거. 그거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2: 그럼요.
1: 네. 그러다 보면 예. 또 거기에서 마약을 또 손에 대게 되겠죠.

0: 그래서 마약, 성, 그다음에 알코올, 도박은 같은 거예요. 그렇게
1: 맞아요.
0: 말한다면 천만 명 이상인 거예요,
1: 아,
0: 중독이.
1: 그럼요.
0: 그래서 마약은 뗄수 없거든요. 이 도박하고 성하고 그다음에 알코올하고 이네 개가 같은 거예요.
1: 네,
0: 네.
1: 맞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관심을 가져야 뭐 정부도 움직일 것이고 정치도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래서 이런 방송도 하고
0: 맞습니다.
1: 일단 이 현실에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0: 맞습니다.
1: 근데 내 아이가 안 하는 줄 알고 그냥 관심을 끊게 되면
0: 제가 굉장히 놀란 거는 제가 이제 중보기도 하고 나서 일주일에 두번 그냥 중독자 모임과 중독자 가족 모임을 하고 있어요. 화합목을
1: 네네네.
0: 하는데 예를 들자면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럼 그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거나 그 교회에서 이렇게 커밍아웃을
1: 네.
0: 하면 안 되냐 하면
1: 안 하죠.
0: 자기는 권사고
1: 그렇죠.
0: 자기는
1: 뭐,
0: 저
1: 사회적인 위치
0: 장로고
1: 때문에,
0: 하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얘기를 못 하고
1: 네.
0: 오히려 쉬쉬하는 게 모태 신앙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1: 아니, 제가 볼때 한국 문화 자체가, 저는 이제 보도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다큐멘터리. 우린 다 불러 처리하는 거 아시죠? 목소리 변조하고. 소방대원, 경찰들도 불러 처리하고 목소리 변조를 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범죄자도 아니고 범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일단 본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민족이라, 하물며 뭐 좋은 일을 해도 다 가려요. 얼굴을, 목소리를 변조하고. 사건 장소에 갔던 경찰인데 왜 목소리를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드러내기를 창피하니까 이 사회가 곪아가고 있는 것들이 쉬쉬하면서 절대 남이 알게 하면 안돼 하면서 계속 안으로 더 크게 곪아가고 있는데
0: 맞습니다.
1: 오히려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드러내고 이제 하고
0: 맞아요.
1: 있는데 우리는 뭐다 계속 가리기만 하니까 안으로 곪아 터지는 걸못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 이거를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정부에서 해야 할 일, 그다음에 교계에서 해야 할 일, 각계각층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저는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지
1: 네.
0: 않습니까?
1: 어떻게 좀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고 어떤 대책들이
0: 저는
1: 필요할까요?
0: 이제 일단 나라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는
1: 네.
0: 이제 이렇게 뭐 교육청 같은 데에서는 예방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만
1: 제가 볼때 대학교에서 하는 건 너무 늦어요. 제가 볼때 중고등
0: 중학, 아니,
1: 초등학교부터
0: 초등학교서부터 하고 있어요.
1: 예,
0: 그거는
1: 초등학교부터 해야죠.
0: 하는데 오히려 대학교에 가서
1: 네.
0: 그 예방하는 게 틈이에요. 대학교 애들들이 예방교육을 못 받고 있는
1: 아,
0: 거예요.
1: 어릴 때 하는데?
0: 네, 차라리
1: 아.
0: 지금 22년도서부터
1: 예.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시에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어요.
1: 예.
0: 근데 일단 대학교가 틈인 거예요. 대학생들은
1: 아.
0: 오히려 안 하는 거예요. 막 게시판에 도파민 파티 이런 거 붙어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데 오히려 중요한 거는 그 이미 노출된 대학생들. 그리고 그다음에 노출된 대학생이라도 방법을 몰라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숨어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숨지 않고 병원에 간다라든가 상담을 받는다라든가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대학교에 마약 예방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식 개선이 필요해요. 단순 투약 약물 중독자들은 처벌이 아니라 치료가
1: 치료를 해야죠.
0: 필요합니다. 그러면 치료할 곳을 나라에서
1: 만들어야죠.
0: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병원이 있다면 지금 병원을 만들려 하면 예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 그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침상을 좀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정말 한 병원에 다섯 침상만이라도 좋으니까 전국으로 다 그게 뻗어나간다면 그래도 그 아이들이 가서 입원해서 조금 치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개선하는 방법을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해야죠. 지금 전무니까.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숨기만 하면 안 되니까 곪아 터지니까 병원이라도 정부에서 오픈하고 예방교육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약물법원, 약물판사, 약물검사 이런 분들이 생겨서 거주형 그런 재활센터가 만들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계에 말하는 거는 실은 기독교 마약재활센터 미국만 해도 수만 개예요. 그리고 아시아에도 되게 많아요.
1: 네, 아까 태국에도 뭐 이런
0: 태국에도
1: 식이
0: 있고
1: 있더라고요. 네.
0: 한국에만 없어요.
1: 네.
0: 몽골에도 있고 미얀마에도 있고 뭐 필리핀에도 있고 다 있는데 기독교 마약 재활센터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1: 또 새로운 또
0: 없어요. 그러니까
1: 좀
0: 한국은 선교 활동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근데 300만 명, 1000만 명이잖아요. 그 선교 활동을

0: 왜 국내로 눈을 좀 돌려주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네. 바램을 하나님이 크게 계획하고 있지 않으실까 기대하고
1: 왜냐하면
0: 있습니다.
1: 왜냐하면 그들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그 어떤 약물도 아닌
0: 맞습니다.
1: 하나님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이거는 정부가 할 일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0: 제가 그거를 확률적으로 네. 이번에 확실하게 느꼈지 않습니까? 그 중보기도 하면서 한 20명의 그 회복자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 전부 다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신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인데 한 20명 정도의 회복자가 있는데 다 크리스찬이에요.
1: 예.
0: 그러면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1: 네네.
0: 하나님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그분들을 마약 중독을 정말 예수님 중독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정말 그분 한 분뿐이다라는 네.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1: 네. 네. 그리고 일단 병원을 짓는다고 해도
0: 네.
1: 돈이 없으면 병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하겠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1: 네.
0: 비록 작지만
1: 네.
0: 지금은 뭐 우리도 아주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교도소나 그다음에 국립 법무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약물 환우들이
1: 네.
0: 뭐 자격증을 따야지 나와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자격증을 딸 때 발생하는 그런 책들이나 그다음에 그런 자격증을 땄을 때의 그런 비용 같은 거를
1: 네.
0: 이제 후원을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재발됐을 때 병원에 가고 싶은데
1: 네.
0: 이제 대부분 이 마약 중독자 분들은 가족이 다 피폐해진 상태다 보니까 생활 기초 수급 대상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한 달에 얼마 받는 걸로 병원비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나 뭐 남경필 씨 아들이나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부모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냐.
1: 네, 네.
0: 그렇지만 대부분이 100만 명의 10대, 20대가 있다면
1: 네, 네.
0: 걔네들은 한 거기에서 뭐 정말 대부분은 도와주지 못하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도와주는 건 국가나 교계밖에 없단 말이에요.
1: 그래요.
0: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금 정말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밖에 복용할 수 있는 약이 네. 신앙밖에 없기 때문에
0: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약 예방 교육은 예수 예방 접종이라고 생각하고
1: 맞습니다.
0: 그 다음에 중독은 예수님 중독으로 밖에는 고칠
1: 맞습니다.
0: 수 없다.
2: 그렇죠. 네. 네.
1: 왜냐하면 뭘로 해도 그걸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0: 맞아요.
1: 뭐 도박이든 마약이든 그 비어있는 내 마음속의 심적인 그 공간을 채웠던 것을
0: 네.
1: 다른 것으로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복음과 신앙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여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목마름이 네. 진짜 이게 정말 하나님의
1: 네네네.
0: 그 물이 아니면 이 목마름이 계속 있고 그 공허함이 계속 있기 때문에
1: 네네.
0: 아무리 채워줘도 안 되는데
1: 그러네요.
0: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기도를 할 때 그 아이가 치유되는 역사를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 저는 오늘 이 영상을
0: 네.
1: 우리 아드님도 볼 거 아니에요.
0: 네.
1: 저 제주도에서
0: 네.
1: 보고 뭐 우리 엄마 나왔다 아싸 뭐 이러고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제주도에 있는 보고 싶은 네. 우리 아들에게
0: 네. 네.
1: 마지막으로 편지를 한번 써볼까요?
0: 아.
1: 네. 이쪽 카메라 한번 보시고
0: 네.
1: 이쪽을 보시고 네. 한번 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0: 아들, 잘하고 있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거 알아.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싶은 것도 알고 집에 못 돌아오게 하는 부모의 마음 너가 언젠가 부모가 되면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너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어렵겠지만 너무 그 한 걸음이 힘들겠지만 잘 버텨주고 그리고 한 발짝씩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할게. 파이팅!
1: 그냥 뭐 잔소리 생각하면 눈물만 하실 텐데 그냥 참 아유 그래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들이 네.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또 큰 기도 제목을 주신 것 같습니다.

0: 일자미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저는 그 아드님, 형제님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이사야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아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2: 아멘. 아멘.
1: 이 말씀처럼 누구보다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시간들을 겪고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있다고 네. 그걸 잊지 않고 결국에는 이 시간들 지나서 꼭 하나님의 일을 행할 큰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을 거라고 아멘. 그런 용기를 주고 싶고 네. 오늘부터 저도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네. 하나님께서 다 끊어내 주시라고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한번 우리 같이 제주도 한번 갈래요?
2: 감사합니다.
0: 여자친구는 있어요?
2: 아유, 아니요.
0: 없어요? 네. 왜 아유, 그래요? 자, 우리 수지자매.
3: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 잘 몰랐고 관심이 없었던 거에 대한 굉장히 부끄러움이 생기는데 제가 이 프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났는데요. 보통은 네. 좀 뭐 업소에서 일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뭐 유학을 갔다든가 이런 네.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봤는데 이거는 그냥 멀쩡하게 대학을 간 새내기로 그 상황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만난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는 누구네 집에도 그냥 한 방에 들어가서 그냥 그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거 우리가 이렇게 뭐 불구경하듯이 남의 집 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를 정말 온 사람들한테 이거 보는 분들마다 다 이 어디 드라마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많이 전파하고 이걸 정말 교계에서 나서서 조금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절박함이 드네요.
0: 그럼요, 그럼요. 지금 뭐 CC에서 그렇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사실. 근데 포르투갈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마약 네. 중독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네. 전부 다 치료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예, 마약 중독자를 아예 네. 잡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네. 한 나라도 있고 네. 호주 같은 경우는 너무 센 펜타닌을 네. 중독이 돼서 죽어가니까 네. 네. 어느 지자체에서는 약한 펜타닌을 나눠줄 테니 이걸 네. 먹고 네. 저 센 걸 먹지 말아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브업을 한 네. 상태까지 오고 네. 온 세상이 돼버렸어요.
2: 미국에서는 메사톤 버스라고 있어요.
0: 네네.
2: 그게 뭐냐면 마약을 마약으로 치료한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센 것보다는
0: 약한
2: 거를 먹고 네. 그냥 평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마약은 쾌락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리는 게 또 있거든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고 오히려 그 약을 먹으면 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0: 네.
2: 일을 해야지 또 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버스가 한 대씩 와서 그럼
0: 나눠주고.
2: 쭉 이게 줄이 어디까지 서 있대요.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0: 나눠주고.
2: 예, 나눠서 먹는 것까지 보는 걸로. 이렇게 네. 담아두면 안 되니까
3: 팔거나
0: 근데 뭐 이제 곧 우리나라도 지금 곳이 아니라 이미 네. 그렇게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2: 골든타임인 것 같아요.
0: 골든타임이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마약 관련돼서 남편 네. 집사님도 제가 며칠 후에 만나서
2: 네.
0: 차인표 형제님과 네. 션과 함께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를 좀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2: 네.
0: 병원도 건립하고 뭐 해야 할 일이 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0: 특히 믿는 교인들이 움직여서
2: 네.
0: 우리가 이제 뭐 정부가 언제 네. 탄감을 떨어뜨려 줄까 기다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2: 네.
0: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2: 네.
0: 저는 오늘 어머님이 아드님을 향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글썽이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물질 만능주의에 중독되어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을까. 내가 아닌 세상 것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얼마나 속이 상하고 눈물로 이 아들과 딸들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하는 시선을 또 오늘 느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고 같이 죽으면 죽었지 절대 허락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아들 내 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매일 눈물로 이렇게 지켜보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도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뛰어들어야 될 타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 이런 일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뛰어들어야 될 시기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땅에 더 이상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사탄과 같은 약물에 쓰러져 나가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보지 않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가슴 아픈 아들 이야기 나누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 감사드립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CBS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오늘은 성경에서 버림받은 경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버림받은 경우는 성도가 성도 구실을 하지 못할 때 버림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성도 구실을 못할 때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소금을 사람들이 뭘 귀하게 여겼습니까? 소금이 소금의 맛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소금 때문에 그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소금이 뭐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우리가 성도가 성도 구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뭐 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될 인생이 무시당합니다. 성경에서 버림받은 경우 첫 번째는 성도가 성도 구실하지 못할 때 버림받습니다. 두 번째는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 버림받아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는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라고 말합니다. 입만 무성해요. 그중 열매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소금 사과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서 이렇게 따면 씨앗이 훅 하고 날아갑니다. 허무해지죠.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어떤 것이에요?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기쁘게 하고 활력을 있게 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나를 만나면 감사합니까? 그 사람은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 만나면 허전하고 허무하고요. 열매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도가 성도 구실하지 못할 때 버림받았어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을 말랐어요. 교만한 사람은 세 번째로 쓸데 없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끝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붙어야죠.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이 붙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교만해. 그러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홀로 외로워요.

옆에 사람들이 자꾸만 오는 것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 초신자 하나 이렇게 의지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을 한번 살피십시오. 교만하지 않지.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쓸모 없어집니다. 성도가 송도구실하지 못할 때,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가 되었을 때,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성경에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 신앙이 어떠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지체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0: CBS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신명기 16장 13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5: 모든 사람들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참 큽니다. 예전에는 없어서 못 먹던 그런 시대에는 있기만 하면 그랬는데 지금은 먹는 것도 늘 선택합니다. 더욱이 요즘은 맞춤형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 체질을 다 검사해서 체질에 맞는 음식을 늘 찾아다니며 먹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은 반드시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먹는 것이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만 먹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세 곳으로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몸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게 하죠. 그런데 마음으로 먹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 마음으로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져요. 그게 마음으로 먹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종종 우리 나이가 되면 거의 다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그 우리 남자들을 보면 벌써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나와서도 늘 당당하게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사랑을 먹지 않는 남편들의 모습은요, 언제나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잘 못 깨달아.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 다시 말하면 자존감이 전혀 없습니다. 목회자도 그렇더라고요. 사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먹고 사는 목사님들은 보면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메시지를 전해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나도 사랑을 먹어서 그래. 그래서 당당하게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사모님이 항상 보면 여기 틀렸어. 저기도 틀렸어. 음성은 왜 그래? 자꾸 지적만 하는 목사님은 메시지를 전해도요, 늘 주눅이 들어있어요. 이게 안 되는 기라.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요. 갑장적이 돼서 아내에게 계속해서 지적거리만 하고 살아가는 아내들은 평생 보면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못 깨달아요. 근데 많이 사랑받는 아내들 보세요.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지 너무 귀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음으로는 반드시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사랑을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먹는 것은 사랑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만이 주어지는 또 하나의 영적으로 먹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세 가지가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 먹는 거나 마음으로 먹는 거나 영혼으로 먹는 거나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그런데요, 몸은 먹지 못하면 조금 우리가 불행하게 일찍 죽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영혼을 먹지 못하면 마음과 몸 모두가 다 메마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된다. 이 말의 뜻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먹을 때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살아나면, 영혼이 살면 우리는 다른 것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내가 먹고 살리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이거보다 더 가장 값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요, 내 영혼을 어떻게 먹여야 되며 이것을 먹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래서 반드시 이 내 영혼이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짧은 이 본문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요, 부딪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평생 부딪혀요. 평생 부딪혀요. 제가 그 얘기 가끔 하잖아요. 난 내 집사람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3년도 안 돼서 어떻게 이렇게 맞는 게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평생 살아갈 게 캄캄하더라고. 더더군다나 저는 사실 조금 까다롭거든요.

그게 보통 일은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맞는 것이 없을 때 말씀 앞에 서니까 너무 잘 맞는 거야. 내가 바뀌어지거나 그쪽에서 바뀌어져서 잘 맞는 게 아니라 안 맞는 자체가

누가 그렇게 바쁘다고 탁상 밖으로만 나들고 그러면서도 부모님 35년이나 모시고 자녀들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미안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미안한 마음이 어디서 생기냐면 내 앞에 차려놓은 상, 그 상 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진설병인 말씀 앞에 서면 그때는 미안해져요. 미안하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내가 남은 여생은 좀 더 내가 좀 기도해주고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이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에 언제나 상을 차려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놓고 계시다 그 말이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레위기서 24장 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뭘로? 두 줄로 한 줄에 몇 개씩 6개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앞에 상을 차려놓은 그 진설병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앞에 진설병을 차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식일에는 반드시 이 진설병을 차려놓은 것을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진설병을 성소에 들어가서 먹는 자는 누구요? 대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최소한도 믿음의 백성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먹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식어요. 그리고 기도가 식어요. 믿음이 식고 기도가 식기 시작하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 풍랑과 이 해월의 바람 앞에서 생존할 사람이 없어. 불평과 짜증밖에 더 낼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건 기본인 거예요. 그러나 매일 항상 상을 차려놓으니 항상 먹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이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도 내가 차려놓은 상을 먹지 못하면 그는 신앙생활을 이 광야 속에서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일주일 지나요? 2주 지나요? 믿음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 아픔 속에서 모두가 다 이제는 흔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대다수 신앙 떠나는 게 그렇습니다. 어디 나가보면은요 지난번에도 제가 집회하는데 제일 많이 기도 제목 올린 게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자녀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자녀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떠나는 줄 아세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차려놓은 이 상,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먹어야 그게 생명이거든. 생명을 못 먹으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요. 대학에 들어가면 결국은 대학에 들어서 다 교회 떠나 한 번 교회 떠난 사람이 돌아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냥 교회의 형식만 남아있지 결국은 그가 생명 있는 사람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이것도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이것도 말씀인 것이고 사랑과 언약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과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과 언약이란 말은 어디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해요. 그럼 뭘 먹어요? 떡과 포도주를 마셔. 그런데 이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이 떡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너를 위하여 다 찢으신 사랑이에요. 그 피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아. 너가 잘못하고 네가 실수하고 얼마든지 곁길로 나갈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사랑과 언약인데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와 언약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내 앞에 항상 두신대. 여러분들 앞에 항상 두신대.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 버거운 거라.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지조차 없는 기라. 이때도 내 앞에 상을 차려놓으신다니까. 상을 차려놓으신다니. 그 상이 뭐예요? 말씀이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도 내 앞에 차려놓은 이 상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아요. 말씀이 곧 생명이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지치고 곤고할 때요. 대다수 많은 사람이 지치고 곤고할 때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세상으로 가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요. 우리 신대원생들 900명 앞에서요. 체풀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게 했다. 이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앞에 상이 차려져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게 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 줄 아나? 말씀이 풀려지지 아니하면 한결같이 상 앞으로 가야 되는데 차려진 내 앞에 있는 상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가대 물어볼게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시다. AI 앞으로 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 있어요. 말씀만 생명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앞에 차려놓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람들 보세요. 어려울 때만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을 차려놓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 지금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우리 지금 집사님 한 분은요. 그 조그만하게 시작했는데 그 회사가 무지하게 커요. 엄청 커요. 그런데 제가 만나뵐 때마다 참 겸손하다 생각이 들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잘 될 때 내 앞에 뭘 차려놨어요? 상을 차려놨거든. 상 차려놨거든. 그 상 앞에서 하나님이 이러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한 거 아니야. 겸손해라.

0: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상이 차려져 있는 거라. 그래서 상이 항상 내 앞에 상이 차려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한국중앙교회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주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중앙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당회원들이나 목회자들이 언제나 항상 교회 앞에 내 앞에 차려놓은 상을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말밖에 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항상 내 앞에 상이 차려있다. 항상 내 앞에 상이 차려있습니다. 근데 이 차려져 있는 상 말씀은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몸의 양식은 입으로 먹어. 마음의 양식은 우리가 사랑으로 먹고 사랑을 줄 수 있어. 근데요, 영혼의 양식은 입으로 먹는 것도 아니요, 마음으로 먹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먹는다.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먹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게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순종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왠 줄 아세요? 이게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생각밖에 들지 않는 기라.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왜 순종하냐면 내 앞에 차려놓은 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 앞에 차려놓은 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있고 내 앞에 차려놓은 상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앞에 같이 합시다. 항상 상을 차려놓으셨다. 이 상우의 친설병을 저희들이 먹읍시다. 먹는 건 믿으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게 먹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인들 꼭 잊지 맙시다. 뭐가 잘 될 때도 우리 앞에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조금 잘 될 때 상이 차려져 있는 걸 보지 못하여 교만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폭삭망하게 합니다. 잘 될 때도 내 앞에 상이 차려 있고 어려울 때도 내 앞에 상이 차려 있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먹고 순종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중앙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0: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캠프 김은영입니다. 마중물이라는 말이 있죠.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조금 물을 부어 넣어줘야 하는데요. 이 작은 물 한 바가지가 땅 속 깊은 물을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그렇죠. 먼저 건네는 인사 한마디, 작은 경력,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는 그 짧은 시간이 한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부어주셨듯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작은 마중물이 되어보는 것 어떨까요?

백향목이라는 뜻을 가진 에레즈 여성 듀엣 눈 감으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성경 탕자의 비유에 이 곡을 대입해서 들으면 아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시는구나 우리에게 사랑을 마중물로 부어주시는구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끝없이 한계없이 나오기를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기를 백향목 에레즈 눈 감으면 저 이 찬양 너무 좋아해서 소개해 드릴 때마다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설명이기도 한데요. 오늘 그런 마중물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곡을 들으니까 또 다른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림자님도 마중물은 펌프질해서 지하수 뽑아낼 때 반드시 필요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이라고 쓰셨는데 저는 이 경험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수련회 갔을 때 정말 조금 작은 교회 마당에 펌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그 물 한 바가지 깨끗한 물 한 바가지 꼭 그걸 먼저 넣어야 된다고 그 설명까지도 아마 그 많은 그 학생들이 모르니까 그 교회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누군가가 써서 해주셨겠죠. 그 기억이 살짝 납니다. 맞아요. 펌프라고도 안 하고 펌프라고 하는데 자 오늘 추억의 찬양도 좋고요. 새로 나온 찬양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찬양곡 신청곡으로 보내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오 강릉 육종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마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브리지 브라이드의 찬양을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 거기 있었다 였습니다. 왕서방님께서 샬롬 굿 크리스찬 CCM 캠프라고 하셨어요. 크리스찬의 참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습관을 가지시는 것, 그런 습관은 한 3일 정도 쭉 하면은 잘 만들어질 수 있다니까요. 매일매일 빼놓지 말고 CCN 캠프에 출석 체크하시는 것으로 하루 마무리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고, 뭐 내일 새벽 예배 가셔야 돼서 조금 일찍 뭐 잠드실 때 머리맡에 살짝 틀어놓고 주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용조용조용 진행하다가 가끔 아주 힘찬 찬양을 또 신청하시면 이 찬양 들으시면서 혹시 잠청하셨던 분들 깨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살짝 하면서 가끔은 한 2부쯤 갔는데 너무 안 계시면 다들 가셨나? 주무시나? 이러면서 힘찬 찬양들을 막 선곡을 하면서 잠을 깨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10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을 진행하는 네 김은영입니다. 2598님께서 한 해를 시작한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가을입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내 힘으로 된 게 없다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인 걸 알면서도 말이죠. 오늘은 슬쩍 부탁드릴게요.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찬양 듣고 싶네요 하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억님께서 주님, 제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작은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제 작은 것을 통해 주님의 큰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이렇게 오늘 마중물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또 멋진 기도문을 보내주시는데 갑자기 딱 이 찬양 시작할 때 이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이 기도문처럼 샥 오버랩되면서 오늘은 이 찬양을 들어야겠는데 싶었습니다.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에 이어서 소리엘의 오병이어 준비했어요.

브리아나의 모든 것보다 들으셨어요. 그 전에 소리엘의 오병이어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였습니다. 브리아나 모든 것보다는 2017년에 발표된 CCM인데 기독예술인 창작공동체 바람같은 자유가 기획한 CCM 공부방이었으면 우리 두 분 선생님들께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을 텐데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모든 것보다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그 침대와 한 몸이 되어 있다가 공원에 걷기 하러 나오며 세라별님, 별님이 오셨는데 지금 하늘을 예쁜 밤 하늘을 고개 들어 쳐다보세요 하시면 러브레터님께서 또 별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은 뭔가 그 별과 관련된 노래를 전해드려도 좋겠다 싶어서 되게 예쁜 곡을 두 곡 준비를 했어요. 하늘이 부르는 별, 나무, 새, 시내 제목입니다. 별, 나무, 새, 시내 그리고 조유진이 부르는 별에게 들려준 이야기라는 곡 이렇게 두 곡 밤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런 환경이시라면 살짝 눈을 시선을 밤하늘에 두고 곡의 가사에 깊이 빠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별 이야기를 하셔서 별과 관련된 두 곡, 하늘이 부른 별나무 새 시내, 조유진의 별에게 들려준 이야기, 뭔가 이렇게 자장자장하는 분위기, 옛날 어렸을 때 맞아요. 저도 옥상에 평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모랑 언니랑 이모가 놀러오면 누워서 수다 떨면서 별 구경하면서 잠들기도 하고, 그때 그 모기에 물어 뜯기기 요즘 모기가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는데 어머 세상에, 맞아요. 모기가 많아요. 밤에 조심하셔야 돼요. 바람내음님께서는 시골 마을의 밤은 유난히 깊고 맑지요. 밤하늘의 별들이 소복히 낮게 내려앉습니다. 시골집 2층 데크에 앉아 하염없이 별마중을 했던 추억이 새롭네요. 북두칠성은 머리 위에 있는데 내 별자리 처녀자리는 끝내 못 찾았지요. 아, 그 별자리 잘 보시는 분들, 저는 그 북두칠성 잘 찾고요. 가끔 사망성, 또 북극성, 요런 거, 예, 그런, 그, 있잖아요. 별자리 찾는 거 참 재밌어요. 힐송 뮤직입니다. All for Love.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CBS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0: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CBS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사랑제일교회 정강원 씨에게 이단성이 있다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예장통합은 오늘 제111회 총회에서 찬반토론 뒤 표결을 진행해 찬성 642표, 반대 364표로 보고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전 씨가 자신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로 표현하고 성령의 본체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점 등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또 성경 해석의 독점적 권위를 주장하는 듯한 발언과 극단적 언행, 정치 선동이 교회와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장통합 이대위는 정강원 씨의 극단적 언행과 정치 선동 행보는 교회를 혐오의 대상이자 사회 갈등의 근원지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물질적 욕망을 위해 특정 정치 세력을 절대선으로 맹신하게 해 교회 내부의 영적 사상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설교가 고신의 신앙 정체성에서 벗어났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교단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제76회 총회 회무에서는 손 목사의 설교에 대한 고신 교수회의 보고서를 놓고 찬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총회는 해당 보고서를 교단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지 않고 참고만 하자는 안을 표결에 붙였으며 전체 350표 가운데 찬성 281표, 반대 69표로 가결됐습니다. 한편 이번 임원선거에서 총회장 단독 후보였던 이규현 목사는 과반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현장에서 후보 등록을 받아 재투표를 진행한 결과 창원 한빛교회 신진수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111회 정기총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조건부 항존직 정년 연장안이 부결됐습니다. 이번 안은 교단 헌법상 항존직 정년인 만 70세를 유지하되 개별교회가 정관을 마련하고 노회 허락을 받으면 목회자가 만 75세까지 교회 대표자로 시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장에선 후임 목회자를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년 연장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투표 결과 찬성 425표, 반대 477표로 부결됐습니다. 반대 의견을 펼친 총대들은 농어촌 미자립교회의 어려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년을 연장하기보다 목회자 수급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작은 교회의 목회 공백을 줄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중앙교회가 어제 경기도 용인 대한성공회 반포센터에서 피지어 성경 900신부를 기증했습니다. 청주중앙교회는 지난해 르완다에 성경을 보냈고 올해 교회 설립 80주년을 기념해 남태평양 피지에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청주중앙교회 임학용 목사는 비록 작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 피지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는 세계에서 가장 재난 위험이 있는 상위 10개국 중 하나로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국가입니다. CBS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6: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2: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브리지 임팩트의 에브리데이, 어노인팅의 매일매일 전해드렸어요. 아, 제가 오늘 1부에서도 2부쯤 되면 다들 좀 주무시러 가시고 게시판도 조금 조용해지고 그러다 보니 경쾌하고 신나고 잠을 깨울 수 있는 곡을 약간 심술궂은 마음으로도 선곡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정말 심술궂은 마음은 아니었고요. 괜찮습니다. 신나는 찬양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신 분도 계시고 해서 오늘 일부 좀 차분하게 하늘의 별도 바라보고 또 마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찬양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일부가 분위기 있게 차분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2부 시작은 좀 경쾌하게 해봤어요. 신혜숙님께서 저희 여의도 수목음교회 고 조용기 목사님 청년 조용기 영화가 11일 전국극장 대개봉했습니다. 많이 관람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송파교회는 26일에 함께 가서 영화 관람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영화 한 편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안솔민 님께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짤막하지만 강력한 기도의 마음 써주셨는데 이 곡으로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주여 인도하소서 최인혁 찬양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여행지기 님께서 이번 주일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데 안수 집사 임직받고 첫 번째 대표 기도입니다. 지금 기도문 작성하시면서 일부 시간 보내신다고 2부에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을 들려주시면 조심스럽게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신현진 김수

이어지 지영, 김승희가 함께 부르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해도농장님께서는 미니사과 루비에스 선별 작업 도와주고 왔어요. 내일도 또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날씨가 좋아서 봉사하는 일이 즐겁고 감사해요. 주님 은혜로 건강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루 종일 봉사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저녁에 또 성경 필사까지 잘하셨습니다. 그 성실하심을 주님께서 정말 귀하고 장하다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도 신청곡 써주셨는데 오늘 함께 할게요.

오불 방혼 오늘도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노래를 부른다. 0491님께서요. 오늘 이쁜 우리 손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길 기도하면서 써주신 찬양이었어요. 앞서 만나워십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길 전해드렸고요.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신 예랑맘님의 기도 제목도 들어왔는데요. 오늘 아이가 코피를 흘렸다고. 근데 전철 타고 오는 길에 수건으로 지혈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왔는데 아이 앞에서는 놀란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잘 때도 기도를 해줬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하시며 요괴벳의 노래를 써주셨어요. 그 자라는 아이들에게서 가끔 이렇게 코피가 저는 남동생이 코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할머니께서는 애들은 다 괜찮아 그러면서 그 활동량이 많은 애들이 그렇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인데 엄청 막내라고 이뻐했었던, 아,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조찬미의 요괴뱃의 노래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도 준비했어요. 사랑나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응원하면서 달빛루님도 요괴뱃의 노래 저도 듣고 싶습니다. 고3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힘내세요 하셨고 스티븐님께서 어린아이로만 느껴졌던 아들이 먼 나라로 혼자 여행을 떠나서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 드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도 드립니다 하시며 신청하신 곡은 소진영의 음성이에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사랑나무의 야베스의 기도, 연평한 조찬미, 요게벳의 노래, 성경 인물로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 두 곡, 우리 자녀를

오늘도 행복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은 지금 이 순간 님께서 원곡으로 듣고 싶어 하셨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마이클 카드의 엘샤다이를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이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땀 한땀 바늘과 실을 꿰어서 뜨개질하는 분들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매끄럽고 고르게 완성했을까 이리저리 만져보기도 되는데요. 뜨개질을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수없이 풀고 다시 뜨기를 반복했다는 걸요. 정성스레 뜬 부분을 다시 풀어야 할 때 얼마나 아쉬운 마음이었을까. 뜨개질의 왕자님으로 불리는 영국의 다이빙 금메달리스트 톰 데일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못 뜬 부분을 풀고 다시 시작할 때 그건 처음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포함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반복되는 것 같고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이 시간이 우리의 빛나는 경험이자 예쁜 무늬가 되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코가 빠지거나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왔을 때 정성 들여 뜬 걸 다시 풀어야 하거든요. 풀어야 다시 잘 예쁘게 만들어지니까. 근데 그 시간과 노력과 애씀이 생각나서 쉽게 풀지 못하는 예, 뜨개질. 근데 풀어야 할 땐 또 풀어야 제대로 완성이 되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 풀어야 할 건 풀고 끊어야 할 건 끊고 또 이어야 할 건 있는 그런 지혜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첫 곡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강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함께합니다. 기도의 종이학 접는 집사님께서 이거 생각을 하셨군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자, 목소리 상점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하루의 은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삼바다님이 신청하셔서 에베네셀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감셋 3cm님께서 요즘은 재방송 듣느라 날 새는 줄 모르고 있어요. 어떡하죠? 이거 좋으면서도 살짝 걱정도 되고 그냥 틀어놓으시고 다른 일 하시느라 그 시간에 계시면 괜찮은데 방송을 들으시려고 깨어있으면 이 밤 12시부터 2시까지가 쉬어야 되는 시간이라 어쨌든 감사합니다. 정아짱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명가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천 번을 불러도죠. 예, 주리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조수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줄이 1000번을 불러도 두 곡이었고요. 주수마미님께서 아까워서 돌리기 아쉬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뜨개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예, 풀 때 풀어야죠. 힘과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더 예쁘게 완성이 될 겁니다. 마야님도 계시고요. 블루딱따구리님. 햇빛이 내렸쬐는 베란다 다육이 꽃 보면서 당향로 찬양 따라 부르는 거. 네, 이 시간 최고입니다. 꽃 보며 눈은 꽃으로 입은 찬양으로 너무 좋은데요. 아미가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차이님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신청하셨어요. 찬송가 384장 어르신 따라 부르시게. 그쵸, 여러분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네요. 김도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찬양도 각자의 목소리 느낌에 따라서 또 감동도 다르고요. 찬양의 배경음악이 없으면 어찌 하루를 보낼까. 귀 호강 주는 모든 찬양 사역자들 감사합니다. 플루트님, 네 맞아요. 사역자들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자신들의 고백으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더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듣다 보면은 아 이건 그냥 목으로 불렀구나, 아니다 가슴으로 불렀구나, 이 사역자의 고백이구나, 이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도 깊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조세피님이 신청하신 곡 보너스 쿠폰 하나 더 얹어드립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손진영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허유미님께서 교회에서 오늘 31분 성지순례 가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다녀오길 기도 함께해 주세요 하시면서 나로부터 시작들에 신청하셨어요. 소리의 일이 부릅니다.

주약돌 사랑님, 그럼요. 이렇게 강 같은 평화를 주신 주님, 내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미 나한테 그 평화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감동의 물결이 막 아이들에게 찬송가를 불러주며 찬양을 불러주면서 재우면 아이들에게 주는 그 영향도 다를 것 같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근데 이 템포는 좀 빠르죠. 아이가 깰 수도 있는. 뉴데이 밴드 앨범에서 들었고요. 1부 끝곡은 위러브 앨범에 있는 곡 찬양하랍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100일 지난 손녀 축복이를 안고 재우면서 알고 있는 동일한 동요 뭐 나비야 나비야 산토끼 토끼야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불러주다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불러주는데 진짜 다릅니다. 온몸에 전율이 그리고 눈시울이 달아오르더라고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가을 문턱에 서서 믿음 안에 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곱씹어 본다는 피터님. 네. 김도현의 목소리를 일부에 들어서요. 오늘은 이 가을의 느낌이 나는 다른 곡들을 전해드렸는데요. 김경혜, 하준이 함께한 가을 동화, 그리고 김형미와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로 가을밤 두 곡이었습니다. 아우, 좋네요. 멋진 여자님은 지금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러 서울 숲으로 가고 계시고요. 이병희님은 속초에 계시는데 아드님과 함께 데이트 중. 그 바다 사진을 보니까 진짜 바다가 보고 싶은 거 있죠. 부럽습니다, 두 분. 조영은님께서 좋은 하루 응원합니다 하고 오셨고요. 서미아님, 흘러나오는 찬양들이 묵상이 되고 기도로 읊어지는 고백이 됩니다. 아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하신 찬송 오벳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석별의 정과 음이 비슷한 찬송가가 있던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섬김님께서 네, 이 곡이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로 시작되는 석별의 정. 음이 같은 찬송가는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였고요. 이현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MJ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캐나다 토론토에 계세요. 토론토 이민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9월 들어 새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어딜 가든 주의 빛을 바라고 믿음의 거목으로 든든하게 성장해 나가길 기도해 주세요. 토론토 이민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특히 토론토 영락교회 교육부 파이팅! 토론토 영락교회 교육부 목회자 팀과 선생님들 파이팅입니다. 아멘! 응원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사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청년의 기도 준비했어요. MJ님과 그리고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 교육부 선생님들 목회자 팀과 함께 듣고 싶어서요. 손경민 앨범에서 들려드리는 청년의 기도입니다.

청년의 기도 MJ님과 함께 들었고요. 손경민 앨범에서 함께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9월 16일. 와, 축하 사연이 진짜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아미가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아기 하성이가 오늘로 100일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특별하고 소중한 하성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이 더 특별한 이유는 하성이 100일과 엄마인 정원의 생일이 같은 날입니다. 하성이에게는 100일의 축복을, 정원이에게는 생일의 축복을 주시는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날이죠.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좋은가요? 하성이가 앞으로도 건강하고 밝고 사랑 많은 아이로 자라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행복하길 기도하고요. 엄마 정원도 하성이와 함께하는 모든 날들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성이 100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정원아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해. 하성이와 정원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축복합니다 신청하셨어요. 네. 하성이

건강하고 지혜가 자라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리라 믿고요. 정원님의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준비해 놓겠고요. 장드보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오늘 귀하고 사랑스런 사랑하오님의 생일이라고요. 겸손한 듯 순수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한 것 같지만 수줍음이 많은 우리 어여쁜 사랑하오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수줍음이 있지만 담대하고 당당하고 사랑 많고 그런 사랑하오님의 오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더 행복한 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두 분 정원님 또 사랑하오님의 생일 축하하면서 생일 축하곡 띄워드려요. 러브입니다. 축복합니다.

0: 축복합니다.
1: 축복합니다. 그리고 캔디 아줌마께서 오늘은 우리 사돈 권사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둘이 오붓하게 코스모스가 핀 공원으로 소풍을 나왔는데요. 정자 위에 돗자리 펴고 지금 방송 들으면서 커피 한잔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영육이 강건하시길 서로 기도하는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이자 인생의 베프인 우리 상숙 권사님 생일 축하해 주세요. 권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니 다른 사람이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그런 관계네요. 네, 우리 상숙 권사님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이라고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 찬송을 유선식과 최인혁이 부릅니다.

유선식 최인혁이 부른 감사 찬송이었고요. 기도의 종이학 접는 집사님께서 오늘 이웃교회를 섬기는 온형산 장로님의 70번째 생신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네, 장로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축복 속에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생일이니까. 글사랑님, 그동안 바쁘셨네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또 어제는 제과 제빵 기능사 필기시험도 합격하고 분주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을 맞아서 예년과 다른 생일 풍경이지만 더 좋은 길로 예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싶고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중2 딸이 아침에 생선은 현금이지 하면서 봉투를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예, 생일 선물 생선은 현금이 또 최고죠. 글사랑님 또 새로운 도전에 응원을 보내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이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그런 걸음이 되길 또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요한나님께서 오늘이 따님 결혼기념일이라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가정에서 귀한 지호를 열매로 주셨지요.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아래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가 있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이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니까요. 축하곡 두 곡 더 이어집니다. 축복의 사람의 축복의 사람, 그리고 김명식 믿음의 가정.

김명신 믿음의 가정, 축복의 사람의 축복의 사람, 그리고 감사 찬송 축복합니다까지 오늘 이 좋은 날 여러분의 축하 사연과 함께했습니다. 선선한 찬양이 나를 위한 곡입니다. 나를 위한 곡들 가을 느낌 어우러져 편안합니다 하신 예랑마음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일정이 급하게 변경돼서 속상했었는데 지금 들려오는 찬양이 위로가 됩니다. 아멘. 수아진 7608번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좋은 친구 209님은 오늘 돌아오시는군요. 웰컴입니다. 웰컴 투 코리아고요. 해변가에서 지금 예사모 10명과 함께 코코넛 마시고 있다고 하셨어요. 마무리 일정이신가 봐요. 친구야 신청하신 곡 소울싱어즈 앨범에서 듣습니다.

소울싱어즈 친구야였습니다. 기쁨 가득님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첼로 연주 얘기하셨는데요. 강연화의 바이올린 안희정의 첼로 연주로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기도 제목 나눕니다. 애니 김미라님께서 애청자인 밴쿠버 차인이님께서 9월 9일에 경추 수술로 많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발바닥에 땀나기님께서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에서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이를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되고 단순히 그냥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아이를 자라게 하는 일이니까. 근데 홍보의 벽에 지금 힘들어 하신대요. 이 진심을 부모님들께 알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셨어요. 정말 필요한 가정과 좋은 인연, 그런 인연으로 만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요. 해외에서 혼자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지칩니다. 그래서 기도로 지금 이 시간을 이겨내시는 것 같아요. 진심은 통하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심을 알아줄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요. 이 일이 더 빛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길, 아이들의 그냥 공부뿐만 아니라 마음을 자라게 하는 귀한 장소가 되길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당신을 향한 노래 부르러 올게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입니다. 이 찬송은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가 찬송시를 썼고 작곡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작사자 카우퍼는 영국의 버크햄스테드에서 영국 국교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카우퍼의 창작 시기는 그가 존 뉴턴과 함께 영국 올니에서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뉴턴과 함께 역사적으로 유명한 올니 찬송가를 공동으로 편찬했는데 카우퍼의 시도 67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가져다주는 죄사함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그 복받치는 감격을 표출하고 있는 아름다운 찬송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형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1: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시면서
0: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2: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0: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1: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17일 목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죄된 본성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잣대에 맞춰 내가 주인 되어 내 주관에 오른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천재지변과 나라 간의 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맛보게 하소서. 현대 문명의 풍성함과 편리함 속에서도 인생의 허무함과 마음의 고통으로 씨름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참된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게 하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우시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소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게 하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믿음이 전수되는 역사가 나타내게 하소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보다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게 하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전파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강남구 다음교회 양승헌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사호성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9월 17일 목요일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304장 보내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이 부릅니다. 찬송가 378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김정승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찬송가 547장, 나 같은 죄인까지도 트리니티 싱어즈입니다.

0: 1편과 96편입니다. 성우 손정아 관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95편.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들은 그때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시편 96편.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들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성경 낭독 시편 95편과 96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크룩스가 노래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어서 소리엘이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0: 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새 아침을 시작하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서 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무감각한 신앙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퀴퀴하고 곰팡이 냄새 같은 그 나쁜 냄새가 확 풍겨서 코를 찌르는데 그 방에서 좀 지내다 보면 어느새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코가 그 나쁜 냄새에 적응해 버려서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주 추운 날 바깥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손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손이 얼어붙으면 감각이 없어지는데 그때 돌에 긁혀서 피가 나도 아픈 줄을 모르죠. 그러면 언제 아픔을 느낄까요?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와서 손이 녹기 시작할 때 찌릿찌릿함이 느껴지면서 아픔을 느끼게 됐죠. 사실 아픈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게 더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 죄를 지을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잠이 안 오는데 죄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죄를 지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무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무감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조용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하스인데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으로 완전히 엎드러진 상태를 이야기하죠. 왜요? 바로 무서운 심판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려움 앞에 엎드려서 잠잠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이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나라를 이끌던 지도자들과 부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8절 말씀에 보여주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자, 왜 이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는 걸까요? 당시의 옷은요,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당시 방백들과 왕자들이 이방 나라의 화려한 문화와 세상의 유행을 너무 부러워한 나머지 이방인의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몸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생각과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는 명품 옷,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성공의 스타일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게 멋있고 세련되고 시대를 앞서가는 깨어있는 사람처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자랑하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똑같이 이방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책망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세상의 화려한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지명들이 나옵니다.
어문은 북쪽에 있는 문.

북쪽 지역에서 잡힌 물고기들이 들어와서 거래되던 무역의 중심 통로죠. 오늘날로 치면 대형 도매시장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제2구역은 신도시죠.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모여 살던 보안과 치안이 좋은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대스는 금융과 은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던 증권가, 은행이 밀집한 상업지구를 이야기하죠. 유다 백성들은 이곳들을 바라보면서 늘 안심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에는 이 어문이 있어서 경제가 튼튼하고 제2구역처럼 안전한 방어벽이 잘 되어 있으니까 막대스에 쌓아둔 은과 재물이 있으니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의지하는 안일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막대스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신뢰하던 든든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순식간에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이 평안하고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내 미래가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에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의지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무감각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안심과 염려를 덜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자 절정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두루 찾아 다니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바로 찌꺼기 같은 존재들을요. 자, 여기에서 찌꺼기는 포도주를 만들 때 나오는 그 찌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번 포도즙을 옮겨 담으면서 그 밑에 남은 불순물들과 찌꺼기들을 계속해서 걸러줘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거르는 귀찮은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한 그릇에 오래 두면 바닥에 찌꺼기가 두껍게 가라앉아서 나중에는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포도주 전체가 부패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즉 여기에 나오는 찌꺼기 같은 존재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영적인 변화도 없고 그저 삶의 편안함과 타성에 젖어서 그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무감각한 신앙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속으로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본문 6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나오지만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겁니다.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리시겠어? 내가 대충 산다고 복을 안 주시겠어? 신앙은 신앙이고 인생은 인생이지 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아무런 힘도 없고 역사도 하지 않는 무능한 분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지적합니다. 내 심령에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등불을 켜서라도 구석구석 찾아내어서 그 찌꺼기 같은 인생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력한 심판의 경고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0: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도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 말씀들, 경고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평안히 사는 것에만 관심 있고 그것을 즐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찌꺼기 같은 삶에 주님이 등불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어둠, 무감각함에 등불을 비추실 때꼭 반응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아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등불을 드시고 찾아 다니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안타까움에 반응하여서 참된 예배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였습니다. 오현준이 부르는 찬송가 413장 듣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이어서 서울 바하합창단입니다.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9월 17일 목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유혜정의 찬양, 찬송가 423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윤희진이 부르는 이제야 나는 알았네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사랑제일교회 정강원 씨에게 이단성이 있다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예장통합은 어제 제111회 총회에서 찬반토론 뒤 표결을 진행해 찬성 642표, 반대 364표로 보고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전 씨가 자신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로 표현하고 성령의 본체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점 등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또 성경 해석의 독점적 권위를 주장하는 듯한 발언과 극단적 언행, 정치 선동이 교회와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장통합 이대위는 정강원 씨의 극단적 언행과 정치 선동 행보는 교회를 혐오의 대상이자 사회 갈등의 근원지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물질적 욕망을 위해 특정 정치 세력을 절대선으로 맹신하게 해 교회 내부의 영적 사상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설교가 고신의 신앙 정체성에서 벗어났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교단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제76회 총회 회무에서는 손 목사의 설교에 대한 고신 교수회의 보고서를 놓고 찬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총회는 해당 보고서를 교단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지 않고 참고만 하자는 안을 표결에 붙였으며 전체 350표 가운데 찬성 281표, 반대 69표로 가결됐습니다. 한편 이번 임원선거에서 총회장 단독 후보였던 이규현 목사는 과반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현장에서 후보 등록을 받아 재투표를 진행한 결과 창원 한빛교회 신진수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111회 정기총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조건부 항존직 정년 연장안이 부결됐습니다. 이번 안은 교단 헌법상 항존직 정년인 만 70세를 유지하되 개별교회가 정관을 마련하고 노회 허락을 받으면 목회자가 만 75세까지 교회 대표자로 시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장에선 후임 목회자를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년 연장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투표 결과 찬성 425표, 반대 477표로 부결됐습니다. 반대 의견을 펼친 총대들은 정년을 연장하기보다 목회자 수급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2: CBS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입니다.
1: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의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국민윤리 교과서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옳고 그른 것,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도덕책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도덕과 옳고 그름으로까지 가는 그 걸음은 세상 국민윤리 교과서나 도덕책과는 전혀 다른 행로에서 진행이 되고 또 과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선하신 일들을 완성시켜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위대한 사람의 삶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도 그의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 밝은 면뿐만 아니라 내면의 어두운 구석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위인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대단히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들어 보여줍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2장 앞부분에 21장에 가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굴을 나와서 제사장들만 사는 노베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 추격전 자체가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에요. 당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대 하나님을 가장 증오하게 된 사람에 의해서 쫓겨다닌다. 신앙의 길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의 모든 것을 덧입을 수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 의해 쫓겨다닌다. 정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데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납니다.

그렇게 다윗은 노브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신을 보자 두려워하는 제사장 아이멜렉을 거짓말로 안심시킵니다. 그리고는 배가 너무너무나 고프니 빵을 좀 주시오 부탁을 하니 아이멜렉이 빵은 없고 성소에 올려놓았던 거룩한 떡은 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신은 지금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성별된 자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그 떡으로 허기를 채웁니다. 예수님이 후에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다고, 그래서 율법의 문자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본래 기능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었던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에게 100% 흠이 없는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죠. 이런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니 위대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 이렇게 흠결이 있는 사람이, 내면의 어두운 구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니 그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는 모든 선하고 위대한 것들이 점점 다윗 자신의 것으로 이양된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이 도덕적 도식이 실제로 문제를 보는 데는, 문제 속에 있는 핵심을 보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흐름을 볼 때 그 눈앞에 있는 잠시 어그러지는 것들에 의해서 실족되지 않고 계속 자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한편 이 성소에서 이렇게 다윗과 아히멜렉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저 구석에 첩자처럼 숨어 들어와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다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의 부하 도액이죠. 도액. 에돔 사람이라고 말하는 도액. 이 도액이 다윗과 아히멜렉이 대화하는 장면들을 다 지켜보고 나서는, 그리고서 그 성소에 나가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2장 9절 10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2장 9절 10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도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팩트라고 본인은 얘기했습니다만 언어 속에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는 인식할 수 있죠.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 사울 왕을 제껴놓고 음모라도 꾸미고 있는 것처럼 사울에게 왜곡하고 확대해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 그래도 무엇인가를 찾고 있던 이 사울의 적개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사울은 이 도액을 시켜서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집단적으로 학살을 하게 됩니다. 19절 20절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사울이 아비멜렉을 칠 때는 좋은 양과 소는 전부 남겨놓았었는데 정작 거룩한 성소에 가서는 그토록 소중한 생명들을 짐승부터 순진한 아이까지 학살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곱씹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의인 다윗이 거쳐간 자리에서

그것도 성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생명들에게 이런 비참하고도 무참한 일들이 일어났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을 하면 다윗이 이 성소 노베 오지 않았다면 이들에게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일어난 이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지요. 자신이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자기로 인해서 이들이 죽게 된 간접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다윗이 22절에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그 학살의 와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고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자기가 원인을 빈미를 제공한 것처럼 그렇게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건 자기 자신의 일이건 또 다른 성도의 일이건 간에 다분히 모든 일들을 권선징악의 스토리로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을 권하고 악은 징계를 받고 의인은 보상을 받으며 악인은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스토리와 전제를 따라서 자기 자신의 삶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왜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일까?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신앙의 회의를 품기도 하고 또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식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기로 한다면 의인이 거쳐간 자리에 그에게 온정을 베푼 것 때문에 사울에게 학살을 당하는 이 광경, 그것도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이런 처참한 지경을 당하는 일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정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건가요? 지금 이 노베 성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의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악인은 그 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도액이죠. 하나님의 영에 전혀 터치를 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국 회개는커녕 거기서 일어난 일을 왜곡하고 확대해서 자기의 상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가 완전히 피로 물듭니다. 이 성소를 오늘날의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질문이 일어나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요? 이분이 말하는 이 교회가 건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교회가 건물이건 성도의 공동체건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부재하시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납니다. 확대해서 보면 억울한 죽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헤롯 대왕이 그 예수님이 오신 때를 생각하고 계산을 하여서 예수님 태어난 시점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놔두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거에 당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듯 그냥 그 일이 진행되도록 놔두세요. 이것이 신앙의 리얼리티입니다. 신앙이 도덕책이나 윤리책이나 권선징악의 스토리로 읽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고난, 이런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교 때 말씀드리는 게 좀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해 못합니다. 논리가 맞아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미스테리의 영역으로 겸손히 놔둘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앞뒤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 삶 속에서의 형평과 처지, 그것을 미스테리로 놔두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확실해서 불확실로, 명료한 곳에서 명료하지 않은 영역으로, 분명히 보이는 상황으로부터 미지의 세계로 예수님 한 분 붙들고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수학 공식 계산하듯이 똑 떨어져야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자기를 던졌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가보지도 않은 믿음의 걸음을 기꺼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길을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세계이고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지요. 여기 이 다윗을 보십시오. 아비아달에게, 자기에게 진정 힘들었을 때 온정을 베풀었던 아히멜렉과 그리고 그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다 학살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을 때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아마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의 죽음을 절대히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광야에서 반드시 살아남으리라. 그리고 이 사울과의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한 사람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그 나라를 이스라엘 속에 이뤄내기를 바라고 자신을 향한 구속사의 섭리가 무엇인지가 점점 뚜렷해지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데 있어서 이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어린아이들과 말 못하는 짐승들의 죽음이 헛된 것으로 그냥 쓰러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마중물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선은 보상을 받고 악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의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생애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결산을 하면서 이 한 매듭이 이제는 맺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권선징악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행한 선한 것에 대해서 상급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보다 큰 매듭 속에서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 매듭은 좀 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매듭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애 중간에 일어난 일들을 마치 결론처럼 생각하여서 일희일비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되고 해석되고 납득되지 않는 일이 내 인생 속에 다윗의 경우처럼 잠시 밀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놀라시지 마십시다. 다윗처럼 계속 여태까지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믿음의 숲을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점점 이해되지 않는 일,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을 점점 많이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내 삶이 꼬였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하, 이제 나는 이전보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었고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나를 더 깊은 신앙의 밀림 안으로 당분간 밀어넣으시고 있구나 라고 자기 삶의 현 단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큰 그림을 보시면서 내 한 스텝 한 스텝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큰 그림을 보시고 계신지 우리는 아직 그 분명한 그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지금 이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결국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의 스텝을 걷는 그 사람들을 통해 결국은 승리를 거두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하나님의 복은 여러 가지 통로로 나에게 임하는데 무엇보다도 사람을 통해서 임합니다.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표어를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세요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목회 40여 년 동안을 정리해서 볼 때 하나님의 복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사람들을 잘 대우해야 되겠군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무당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어느 날 귀인이 나타나 나를 돕는다는 그런 말들. 그 말을 듣고 이제나 저제나 그 귀인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귀인인 줄 알고는 덜커덕 걸려들어서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보내셔서 성도들을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살리시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귀인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걸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대장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날 수 있고 또 알아볼 수 있을까? 네.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건넜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무거운 돌멩이를 유목민들, 매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에게 가장 거추장스러운 것이 무거운 돌멩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멩이를 강 가운데서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또 난공불락 여리고 성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 상처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텐트 밖에서 나와서 한 일은 군사훈련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적군을 코앞에 두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물이 가라앉으면 도강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번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방법은 모릅니다. 어떻게 그 강을 배도 없이 건넜나 모릅니다. 그래서 곧 첫 올라오겠구나 예상하고 반짝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을 치고는 남자들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일들을 행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여리고성까지는 불과 3, 4km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걸음걸이로 각자 텐트 속으로 들어가서는 한동안 일주일 열흘 나오지 않고 바깥에서는 여자

아들과 어린이들만 눈에 띄었습니다. 찬스인가? 그래서 공격해 볼까 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섣불리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자 남자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한데 모여서 알 수 없는 일을 밤새도록 행합니다. 유월절 잔치는 밤에 하거든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군사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처음 보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지금 교회가 비웃음의 대상이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소욕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기독교를 무당 종교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비웃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지금 현재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으로 좌절해야 하고 초조해야 되고 우왕좌왕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는데 아 이상하게 여유롭게 웃고 있습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 사람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지만 성도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성도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그냥 묵묵히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 여리고 군사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안전한 길.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초대 교인들의 별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진짜 이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의 어려움을 오히려 웃으면서 이기는 우리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우리 자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살피기 위해서 전망이 좋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이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누구인가? 혹시 적군인가? 적군이라면 어떻게 겁도 없이 홀로 이쪽으로 저렇게 오는 것일까? 여호수아는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러자 그 사나이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 말에 여호수아는 황급히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어떤 말씀이라도 지금까지처럼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지역에 큰 홍수가 나서 온 마을이 물에 찼습니다. 그 물은 점점 더 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철저히 믿는 한 사람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한 보트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구조원이 소리칩니다. 빨리 이 배를 타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저으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트는 가버렸습니다. 물은 점점 더 차올랐고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기도드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큰 나룻배가 다가왔습니다. 빨리 이 배를 타십시오. 이 배는 마지막 배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그 사람은 손을 저으면서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배는 가버렸습니다. 물은 이제 완전히 지붕을 덮어버렸고 하나님은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헬리콥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줄사다리가 내려왔지만 그 사람은 그 사다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나운 물결에 휩쓸려가 버립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씩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 번이나 너를 구하러 사람을 보냈느니라.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대장을 만난 것 같은 방식으로 도와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러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 저와 함께하는 사람, 가족들일 수 있으며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일 수 있으며 학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우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보내셨습니다. 돕는 배필 이렇게 하니까 무슨 보조나 헬퍼, 어시스턴트로 생각하는데 이 성경은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 에제르라고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에제리를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명칭입니다.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도우시는 자 하나님 할 때 에제르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에제르는 하나님께서만 쓰시는 지극히 거룩한 칭호를 하와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자들이 번역했죠. 그러니까 올바른 번역은 뭐냐 그러면 하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 남편을 듣고 알았지? 나는 하나님이야. 이러실 건데 택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먼저 하와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엣제르한테 배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배워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힘이 없는 연약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훌륭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거역하고 그 마신 선악과를 따먹고는 아담으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현재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지금까지 그는 상식밖에 불합리한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순종하고 백성들을 설득하여서 그 불합리한 명령들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도와주신다. 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정확히 다시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도와주러 온 것이냐 아니면 방해하러 온 것이냐. 두 번째 꼭 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옳게 대답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지 않고 점쟁이들이 만나는 사이비 귀인들한테 그 뜯기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사탄의 편에 서 있는가. 단순히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답하셔야 됩니다. 예, 부동산 거래를 하고 주식을 투자하는데 기도합니다. 그건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생활도 분명 하나님의 이 일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자기 이득만 챙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무슨 베드로가 교회에서 무슨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최초의 인간의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그 명칭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한 나머지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아듣겠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므로 언제나 깨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군대 대장이 될 수 있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라. 이 명령은 모세에게 처음 내려진 명령과 동일한 것입니다. 신발은 온갖 것을 다 밟고 다니는 더러움과 죄를 상징합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는 한마디로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세냐로 싸웠습니다. 머리 싸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오직 종만이 하는 천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머리에 안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머리에 안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수 어린이들에게만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절대로 안수를 남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발은 친히 어루만지시며 씻어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죄와 더러움을 벗을 때 목소리를 낮춰 겸손

0: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뭐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뭐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현재 중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너무나 기뻐하며 도와주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목회일 전도 봉사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애써서 하는 것,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언제나 주님 아래 모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성도들이 주님 아래 하나가 될 때 우리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군대 대장, 능력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은 내가 사람의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죄까지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사악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내게 맡겨진 일을 통하여 그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그런 사람들로 넘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언제나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존귀한 군대 대장으로 거듭나리라 다짐하는 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운 계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743-4093번입니다.

CBS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은 아십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듯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 그 고통으로부터 구별해내신 바로 그 구별하심이십니다. 너는 그 고통 가운데 살 아무런 이유가 없게 만드신 구별이십니다. 그들을 그 더럽게

지저분한 곳에서 구별해내신 하늘 하나님의 건져내신 바로 그 거룩함이십니다. 이것만이 그들을 애굽에서 더 이상 있을 이유도 있을 필요도 없게 만드신 구별해내신 구별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아니면 더럽고 지저분한 애굽이 더 좋다고 할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만 헛되지 않았다면, 그런데 놀랍게도 몇 날이 못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도 당당히 그 땅에 이를 수 있는 이스라엘이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그런 그들에게 입혀주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헛된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인 장자재앙 앞에서 바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은 그들이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들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이 사실로 한량없는 은혜를 430년의 긴 고통의 세월이 고통인 줄 알지 못했던 이 사람들, 종살이가 종살이인 줄 아직 알지 못했던 그들을 거기서 구별하여 건져내신 살아계신 은혜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 말씀 하나 그대로 듣고 그 재앙을 넘어서 그들을 건져내신 바로 그 구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이시기도 합니다. 바로 이 은혜는 그 약속과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구별해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였습니다.

0: CBS
1: 친구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5: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4: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래시계의 모래는 한꺼번에 아래로 쏟아지지 않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듯 반드시 좁은 목을 지나야만 하죠. 하지만 그곳만 통과하면 곧 넓은 자리로 흘러내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쉽게 지나갈 수 없는 좁은 길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를 막아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가장 알맞은 때에 흐르도록 마련된 통로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은혜의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 Good Music Station CBS FM

따뜻한 난로 앞에 앉아 손을 쬐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따뜻하고 온화한 목소리죠. 펫분 I need every hour 주음성 외에는 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앞에 흐른 곡은 Must Jesus Bear the Cross Alone 내 주님 지신 십자가. 9월 17일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애청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셨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맑고 상쾌한 아침, 좋아하는 책과 은혜로운 찬송가의 조합이 참 좋네요. 떨리는 마음으로 첫 문자를 보냅니다. 1019님 오셨고요. 아침 찬양으로 잠을 깨고 듣고 있어요. 알레그로님, 최선자님께서 가을이 있어 참 좋아요. 여름에서 곧바로 겨울로 가면 적응하기가 힘들 텐데. 그러네요. 자연의 섭리가 참 고맙습니다. Fair is Lord Jesus, 만유의 주제.

항상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정조단님. 구름 사이로 드러나는 파란 하늘이 더 아름다운 아침. 향기님. Fair is Lord Jesus, 만유의 주제. 함께 들으신 곡은 Softly and Tenderly,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은총님은요, 귀여운 말티푸 자두 데리고 지난주 토요일에는 인사동으로 북촌 한옥마을 구경했는데 오늘은 서촌으로 해서

연남동으로 시원해진 공기와 높고 푸르른 하늘을 보면서 행복한 초가을을 만끽하려 합니다. 아, 너무 좋죠. 이 동네들. 현명한 지연 씨인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매일 길게는 못 들어도 항상 늘 들으신대요. 목소리가 좋아서 유튜브로 검색도 해보셨다고. 사람들의 사연이 내 얘기 같을 때도 있고 안타까워서 아멘이 절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체육대회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 시간에 나오는 찬송가도 물론 좋지만 다른 분들 주시는 사연이 다 내 얘기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공감이 되고요. 소풍 가시는 분들, 또 체육대회 하시는 분들, 이 모든 것을 하기에 참 좋은 계절. 우리들의 소풍곡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체육대회, 특히 교회 체육대회에서는 응원가로 Stand up,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나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2009년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발매한 이 경쾌한 멜로디의 노래가 어쩌다 내 잠재기억에 자리 잡았는지는 모르겠다. 이 노래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 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재생된다.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발랄할 수 있을까? 2026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 초대교회 증인들처럼 사자밥이 될 일은 없지만 아침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진 않는다. 저녁에 식구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가하면 다행이고 금요일을 맞아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정신을 차려보니 올해가 겨우 3분의 1 정도 남았음을 깨닫는다. 등 떠밀려 여기까지 온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 걸었는지도 퍽 의심스럽다.

하지만 의심의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친다. 나보다 먼저 고되지만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간 믿음의 선배가 분명 있다. 오늘은 그 선배 중 한 명의 책을 집어들었다. 저자는 천만 원을 약속했다가 실수로 1억 원을 기부하게 됐단다. 참 멋진 실수다. 그 실수에 동참하고자 나는 이 저자의 책이 나오면 꼭 산다. 내 수준에 맞게 금액은 조정해야겠지만 나도 따라쟁이가 되고 싶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정혜덕 작가의 따라쟁이.

찬송가뿐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CCM들도 하루 한두 곡씩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고른 곡은 I Know Who Holds Tomorrow,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김정은님 신청곡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0865님 축하드려요. 와, 손녀 보셨네요. 태어난 지 4주 지난 손녀를 오늘 드디어 보러 갑니다. 그동안 사진으로 영상으로만 아가 모습을 봤는데 그리움이 더해갔어요. 마음이 설레

떠서 눈물이 납니다. 아이고, 정말 태어나자마자 품에 안고 싶으셨을 텐데 이제 한 달 만에 아가랑 손녀랑 상봉하시네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커나가기를 기도합니다. 0865님 주신 곡은 Neare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이 버전은 제가 자주 들려드리는 버전은 아닌데 오늘 들어보세요.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0: 퀵퀵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퀵퀵퀵퀵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지난번 학교 동기 모임에서 아침 6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기를 강하고 단호하게 설득했습니다.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진행자께서는 2부 듣는 방법 알리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는 다른 일로 못 듣는 일은 이해돼도 몰라서 못 듣는 일은 자존심 상해하거든요. 이순꿀님. 알겠습니다. 예, 1부 끝자락에 제가 항상 여러분께 2부 찾아오시는 길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말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과 또 끝곡을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더 들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말을 줄이게 되거든요. 오늘은 여유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오시는 길이 이제 환승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제 라디오로는 못 들으세요. 2부를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십시오. 레인보우로만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상단에 음악 FM, 표준 FM 옆에 조이포유란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만나는 겁니다. 일종의 비밀의 방이죠. 7시에 레인보우의 조이포유 채널에서 다시 만나고요. 존 덴버 플라스도 도밍고의 Perhaps Love 들으면서 여러분 2부 건너올 준비할 시간 드리죠.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에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라미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3: 박성태의 뉴스 쇼.
14: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강신철 후보자를 향해서는 철거민 특별공급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는데요. 이 문제를 추궁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에게 강신철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뉴스쇼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목요일 코너죠. 김용남, 김근식, 박성민, 김성렬 4명의 패널과 함께하는 여의도 사자후에서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김승원 후보자 논란 열띤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6: 네,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CBS 정치부의 김태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6: 네, 김태현 기자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단독 기사를 여러 개 써서 주목받은 기자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사 썼었나요?
7: 네, 뭐 저희가 김승원 후보자한테 아픈 건 그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이력이 그 다뤘던 거 그리고요. 예. 그리고 또 김 후보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그 검찰이 김 후보자를 좀 표적 수사했다.
6: 예.
7: 그것도 뭐 그 업자들한테 속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제 검찰 내부 자료를 확보해서 저희가 보도했었습니다.
6: 아, 김승원 후보자가 속았을 수 있다. 어제 많이 뉴스가 났었는데 그 단독 기사였군요.
7: 예, 예.
6: 예. 알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그냥 다 쓰는
7: 네,
6: 단독 기자.
7: 모두각입니다.
6: 모두각이. 저희랑 맞아요. 네, 김태현 기자, 오늘 첫 번째 뉴스 볼까요?
7: 네, 김승원 청문회 연장전.
6: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끝났는데 여야 대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외투쟁까지 얘기한다고요?
7: 네, 그 청문회를 마친 여야가 정반대 입장을 내면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은 청문회로 김승원 후보자가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는 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예. 주장을 했는데 어제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잘못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또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분명하게 해명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6: 예.
7: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으니까 임명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역시 핵심은 그 제넨셀 신약 로비 의혹이었는데요.
6: 예.
7: 이게 위법이라고는 단정짓기가 어렵고 윤석열 정권 검찰이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도 기소를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6: 민주당 입장이고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7: 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의혹 해소가 전혀 안 됐다. 부적격 후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 만일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 김 후보자를 가장 활발하게 이 청문회장 밖에서 공격했던 그 무소속 예. 한동훈 의원도 거리로 나가겠다, 이렇게 뜻을 밝혀서요. 여론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 예. 뭐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인 국민의힘 생각인데 애초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거로 봤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요.
7: 아, 그렇죠. 이제 이 김승원 후보자 경우에는 용해인 그 후보자랑은 좀 다르잖아요. 낙마했을 예. 경우에 그 미치는 여파가. 그래서 애초부터 낙마가 목적은 아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고. 그래서 예.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곧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당은 야당이랑 반대 없이 그런 거 상관없이 청문 보고서를 이제 오늘 채택하는 말도 있거든요.
6: 예.
7: 그렇게 되면은 추석 연휴 전에는 이제 임명을 청와대에서 할 수도 있고요. 이 김승원 논란이나 의혹이 추석 밥상에 어쨌든 올라야 된다.
6: 예.
7: 이제 이런 국민의힘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에 뭔가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겠다.
6: 여당 공격용이다라는
7: 그렇죠.
6: 거군요.
7: 보관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22일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 이런 걸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6: 예.
7: 그래서 추석 직전까지 그 대정부 투쟁 강도를 이제 점차 높여가겠다. 또 장외 투쟁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6: 예. 어제 그제 열린 청문회 보면 김승원 후보자와 민주당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의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
7: 네네.
6: 이거 검찰에서 받은 거 아니야. 기밀인데 받은 건 아니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습니까?
7: 그 일단 이 의혹 초반부터 민주당은 그 내용보다는
6: 예.
7: 메신저 역할을 했던 한동훈 의원을 공격을 했습니다.

0: 한 의원이 공개하는 수사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혀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최근에 이제 경찰 고발까지 했죠.
1: 예.
0: 근데 아시다시피 이 한 후보자의 제보자 이분이 어떤 형태로든 정체가 밝혀질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지 않아 보입니다.
1: 예.
0: 왜냐하면 한 후보자 본인이 밝힐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겠고요. 또 경찰 수사가 이제 있겠는데 경찰이 만약에 이걸 압수수색하거나 뭐 강도 높게 수사를 하거나
1: 예.
0: 이럴 경우에 과연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키워주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현실적으로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뭐 가령 예전에 이진숙 의원 사례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막 체포도 하고 막 밀어붙였는데 결국에 영장이 다 기각되고 무리한 수사다.
1: 예.
0: 이런 비판도 받고.
1: 당시 경찰이 이진숙 당신 의원이 아니었죠.
0: 아, 예.
1: 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수갑을 채운 것을 오히려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네. 전 방통위원장이 활용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었어요.
0: 그래서 이제 결국 의원까지 됐잖아요.
1: 예.
0: 정치적으로 굉장히 도와줘 준 꼴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1: 예.
0: 이게 전반적으로 청문회가 약간 한방 없이 그냥 해명만 하다 사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뭔가 김성원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이 장관으로 뭘 하겠다 이런 게 별로 남는 게 없는 그런 느낌이 들고
1: 예.
0: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한동훈 의원의 제보자는 크게 보면 두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공익 제보자로 해서 처음에 이 사건을 신고한 제보자가 이분은 이제 양 씨랑 원래 같이 일을 했던 분인 것이고 그런데
0: 예.
1: 이제 문제가 되는 검찰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기소 계획서 이건 이제 이분과는 다른 제보자인 거죠.
0: 예, 그분이 갖고 있을 수는 없죠.
1: 예. 뭐 상식적으로는 그분이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제보자일 것이다. 약간 분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김민하 평론가랑 짚어보겠습니다. 임명이 강행될 것 같죠?
2: 어제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여기 있는 세 사람한테 했는데.
1: 아, 그럼 넘어갈게요.
2: 네. 아니, 근데 모두가 이제 임명 강행된다고 했다.
1: 예.
2: 그 점을 다시 상기를 시키면서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도 지금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당 소속이든 다 임명 강행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게 임명 방금 말씀하셨는데 임명 강행을 하면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 근데 임명 강행을 안 하더라도 이미 지지율은 떨어진 상태이다.
1: 예.
2: 그러니까 임명 강행을 하든 안 하든 지지율은 떨어질 것인데 그러면 임명이라도 하고 떨어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지지율에 대한 어떤 그 셈법보다도 지금 예를 들면은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
1: 예.
2: 어쨌든 뭐 보수 언론은 참여연대더러 이제 친여 단체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하는데
1: 오늘 또 그렇게 썼더라고요.
2: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개혁적인 어떤 그러한 지향이 있는 시민단체 아니겠습니까?
1: 예.
2: 참여연대의 경우에도 김성원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입장을 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언론 보도 보면은 김성원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명했던 내용 중에는 막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1: 예.
2: 그 예를 들면은. 그 같이 이제 사진도 찍었던 정모 판사 있지 않습니까? 정모 판사가 하는 요 관련 사건에 자기가 이제 들어간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있긴 있더라. 다만 정모 판사가 주심 판사가 아니어서
1: 예.
2: 그랬는지 잘 몰랐다. 이 얘기 뒤늦게 이제 해명을 한 건데 이런 점들을 종합을 해보면 청문회에서 이게 성의 있게 뭔가 이제 해명이 쭉 이루어졌다든지 이렇게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1: 예.
2: 그래서 임명 강행을 할 경우에 감당해야 될 어떤 여론의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클 것 같고 야당은 뭐 거리로 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외투쟁을 하는 거는 뭐 장외투쟁할 수 있겠지만 메시지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김성원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느냐 그것은 공소취소를 위해서가 아닐까 이렇게 갈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임명 강행이 더 정치적 부담을 크게 만드는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1: 사실 내일 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좀 최근 급락하고 있는 지지율 또 민심의 어떤 떠나는 것을 좀 잡겠다, 돌려세우겠다, 최소한 방향을 꺾겠다 이런 건데 일단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효과가 덜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공소 취소와 관련된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느냐 연인계약
1: 예.
2: 문제와 함께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조항을 빼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다든지
1: 예.
2: 이런 방식이 되더라도 김성원 후보자 문제를 갖고 있으면 이 김성원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할 것이다. 이게 있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법무부를 통해서 공소취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 특검과는 별개로 지금 법무부에 검찰미래위원회라는 게 설치돼 있어서
1: 예.
2: 거기서 이제 뭐 사건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할 거거든요. 다만 저는 이게 김성원 후보자가 공소취소를 연결시키는 수많은 얘기들을

0: 이뭐 뉴스에서도 하고 우리 박성태 뉴스도 또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에서도 이 얘기를 이제 여러 차례 했는데
1: 예.
0: 이렇게 누구나 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형태로 뭐 공소시술을 하고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다만 그러한 공세의 빌미를 주게 되어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감당해야 될 정치적인 부담도 같이 커지는 그런 방향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사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많이 해명이 됐다고 보나요? 저도 들어보면 해명될 줄 알았는데 여론이 잘 돌아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청문회 뒤에.
2: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도 결국에는 그 해명이 이 법적인 부분에 좀 집중이 된 느낌이에요.
1: 예, 유죄냐 무죄냐.
2: 예, 그리고 뭐 기소 유예를 이미 받았는데 왜 문제 삼느냐.
1: 예.
2: 윤석열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 그런데 사실 이게 형사처벌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국민들이 여론에서 신경을 쓰는 건 어떤 그런 관계성이라든가
1: 예.
2: 그 청탁 행위에 대해서 부적절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 위법이 되냐 안 되냐 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적절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좀 사과를 좀 청문회에서 시원하게 했으면
1: 예.
2: 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일 그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해서도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당에서도 어느 정도 청와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현안이 뭐, 너무 많으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임 개헌 문제도 있고 또 뭐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이게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왔던 분들의 당사자성의 부재가 있다고 보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걸 좀 털고 가야 된다.
1: 털고 가야 된다.
2: 네, 본인이 털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고
1: 앞서 이제 당사자성의 부재 말씀한 건 그런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예를 강우식 비서실장도 연인계는 못해요라고 얘기했지만 당사자가 그 의지를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그런 게 지금까지 없었다.
2: 그러니까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뭐 국회의장 예.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김민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사실 얘기를 해도 그 본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1: 예.
2: 그러니까 표현에서 좀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을 써왔고 그게
1: 예.
2: 이제 더 논란을 좀 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1: 예.
2: 그래서 개헌 관련해서도 주말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 개헌 추진단이 출범을 합니다. 그 주말에.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 한 내용을 이제 일요일에 어떻게 좀 다룰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개헌 추진단도 힘을 받으려면 개헌 관련 대통령의 언급이 설득력 있고 야당에서 또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야당의 입장도 봐야 될 것 같네요.
2: 예.
1: 김태형 기자 두 번째 뉴스 짚어볼까요?
2: 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 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주요 의혹을 정리해보죠.
2: 예,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은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그 강 후보자와 가족들이 철거민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과정 그리고 장남이 친인척에게 그 과정에서 7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서 분당에 이제 상가를 산 경위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요.
1: 예.
2: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철거민 특별 공급은 개발 과정에서 집을 잃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분들에게 새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 후보자뿐 아니라 부친 그리고 또 형 고모까지 총 4채를 가족이 이제 받았어요. 서울 서초구에 한 아파트를 받았는데 야당은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냐 도대체.
1: 예.
2: 이렇게 따진 거죠. 강 후보자가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를 하던 시기예요. 이때 이제 구로구에 있는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1: 예.
2: 이게 이제 실제 생활한 곳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뭔가 위장 전입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1: 예.
2: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 후보자 본인은 어떤 설명을 했냐면 철거민 분양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받은 거다. 이런 입장을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1: 예. 이게 이제 97년에 원래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구로에 있는 주택인데 2007년에 강신철 후보자가 화천에로 발령이 나서 갔고 그래서 그쪽으로 전입신고가 됐다가 그 이듬해 다시 구로로 전입신고를 한 거죠.
2: 예.
1: 근데 이제 그때 그 전입신고한 다음에 이게 이제 철거민 대상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게 철거 대상 주택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화천에 있는데 왜 구로로 다시 전입했냐 이 얘기인 거죠.
2: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상 거주하는 곳에 자기의 그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1: 예.
2: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많은 위장전입 문제라고들 하는데 이게 매

0: 매번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사실 도마에 그렇죠. 오르고 있어요. 뭐 법무부 장관, 뭐 대법관 할 거 없이, 뭐 내각 할 거 없이.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법이 실효성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1: 보통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한 유장전입이 많고 또는 투기적 목적의 유장전입인데 일단 강신철 후보자는 과연 투기적 목적이냐? 근데 강우주 후보자는 군인 그 지위상 여기저기 발령되니까 네네. 그냥 본인 원래 살던 집에 잠깐 전입 신고를 한 거다 이렇게 일단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뒤에 오늘 조금 뒤에 천하람 의원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한 부분이죠.
0: 네, 청문회 스타였죠 이번에.
1: 예, 얘기가 나오니까 천하람 의원과 또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강 후보자의 다른 의혹들 또 뭐가 있습니까?
0: 네, 그 아들 상가 매입 부분인데요. 예. 이제 30살인 후보자 장남이 군복무를 마치고 기업에 취직한 지 얼마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모부 그리고 또 이모 이렇게 가족한테 7억 원이 넘는 돈을 무이자 혹은 저리로 빌려서 분당 양지마을에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1: 예.
0: 이게 뭐 양지마을 유명한 단지죠. 그 대통령이 살던 곳이니까요.
1: 곳이네요.
0: 예. 예, 예. 그런데 이건 사실 상가 매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본질과는 안 맞는 거고 뭐 딱지를 산 걸로 봐야 됩니다.
1: 재건축 대상 딱지를 샀다.
0: 예. 그래서 물론 이걸 샀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 분양권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 가능성을 보고 한 투자예요.
1: 예.
0: 그리고 이 분당은 아시다시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 또 조정 뭐 과열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은 아마 못 샀을 겁니다. 왜냐면 대출이 안 되잖아요.
1: 예. 네,
0: 그리고 또 실거주를 해야 되는 여건도 있고. 근데 이런 규제들을 완벽하게 뚫어내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투자의 기술을 보여준 거 아닌가?
1: 아들의 부동산 투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모가 이모 부부죠.
0: 예.
1: 이모 부부가 이제 저리로 빌려주고 또는 무이자로 빌려주고 이게 어떤 돈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한 것 아니냐 또는 투기한 것 아니냐 이거의 핵심이네요.
0: 예, 뭐 대부분 국민들이 사실 이런 좋은 가족이나 인척이 없기 때문에
1: 예. 예,
0: 국민 감정과는 사실 좀 동떨어진 게 맞고요. 후보자 본인도 이거를 이제 본인이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좀 잘 챙기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1: 예.
0: 하기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짧게 짚어보죠.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강신철 후보자가 6446기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0: 그 강 후보자는 어쨌든 필요성은 좀 인정을 하겠지만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어제 그 청문회에서 또 그 내란 이제 12.3 예. 내란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1: 예.
0: 그 당시에 어쨌든 고위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책임을 굉장히 무겁게 느낀다 이러면서 사과는 했지만
1: 예.
0: 어쨌든 내란에 가담하진 않았다 이런 또 청와대 설명도 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이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상가 강신철 후보자의 아들이 분당의 상가에 투자하는데. 본인 돈은 7천만 원 있었다 그래요. 근데 7억 원짜리 상가를 재건축 분양권이 주어질 수 있는 상가를 이모 부부로부터 도움을 받아 삽니다.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모가 도움을 김이나 평론가는 그렇게 줄 만한
2: 제가
1: 아닙니다. 넘어가죠. 이번
2: 그,
1: 넘어가고.
2: 예. 아니 근데 저는 잘 모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30대 이거 사회 초년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 이것을 7억을 마련해서
1: 예.
2: 상가에 투자를 해서 여기가 뭔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이제 아파트 분양권이 생길 수도
1: 예.
2: 뭐 100% 생기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니까 생길 수도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건데 저는 그 나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못할 거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만약에 지금 강시철 후보자 설명대로 서른 넘은 아들의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그러면 상당히 이제 밝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1: 예.
2: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어떤 의문이 있고 이 젊은 이 강신철 후보자의 아들이 주도한 일이 아니더라도 뭐 돈 빌려준 사람은 이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1: 예.
2: 돈을 마련해 준 사람은. 그럼 이제 이모가 이모하고 그러면은 이게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공모를 한 것이냐. 근데 그런 설명이 된다면
1: 예.
2: 어떻게 되냐면 강신철 후보자는 가족 내에서 조금 이제 발언권이 없다. 약간 예. 그 경제권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2: 왜냐하면 아니 일가족이 지금 다 예를 들면 철거민 특공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 7억 마련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 설명대로면 강신철 후보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1: 예.
2: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강신철 후보자가 가족 내에서 상당히 이제 저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럴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이제 의문인 거죠. 그래서 이게 강신철 후보자만 어떤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이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임은 분명하다.
1: 근데 이제 아들이 만약 투자를 했다면 강신철 후보자의 주장은 내가 그때 해외에 가 있어서

0: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갔었죠. 있어서 그렇죠. 서른 넘은 아들의 재테크를 내가 일일이 다 신경 쓰지 못했다, 몰랐다는 주장이고. 근데 아들이 만약에 투기를 했다, 불법적인 건 현재까지는 뭐 편법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투기를 했다, 그걸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나라는 얘기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1: 그게 이제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방어 논리였는데,
0: 예.
1: 그것도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과 이제 그 개혁신당의 아까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 강신철 후보자와 아들의 관계, 이 관계를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0: 예.
1: 봐라, 이게 이제 군대 있을 때도 둘이 찍은 사진을 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지 않았느냐. 뭔가 항상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과시하기 위해서,
0: 예.
1: 아버지와 이렇게 뭔가 관계를 통해서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왔던 거 아니냐. 근데 이 사안만 이제 아버지 부르게 했을 리가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한 건데.
0: 나는 야당의 공격이 있고요.
1: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신철 후보자가 또 여기에 명확하게 개입을 했는지 여부는 이 근거는 또 없는 거거든요.
0: 예.
1: 굳이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정황상 유권자들이 볼 때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이런 사안이지만 또 명확하게 이 삼각권과 관련돼서는 강신철 후보자가 뭐 주도해서 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지 않느냐. 이 설명은 가능한 거죠. 다만 인사청문이라는 게 법적으로 어떤 유죄인 부분, 그다음에 확실한 어떤 의혹에 대해서 끄집어내는 부분,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유권자가 볼 때 얼마나 해명이 되느냐를 같이 보는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해명이 됐느냐는 좀 의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0: 강신철 후보자의 경우는 이제 철거민 특별공급을 땄다.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이 철거가 돼서, 당시 거기에 구치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철거가 돼서 거기에 철거민 특별공급의 자격에 있어서 사실은 당첨될 확률이 로또인데, 이건 특별공급이니까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뭐 그거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군 생활하면서 화천 살 때 왜 구로집에 죽어,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돼서 그걸 받았냐, 이거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1: 그러니까 전입신고라는 쟁점을 잠깐 분리해서 상황을 보면,
0: 예.
1: 이게 사실 이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가? 이 의문이 있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군인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근무지가 계속해서 이동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거기에 따라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0: 예.
1: 근데 이 철거민 특공은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이제 신청하는 기간이고 뭐 이럴 거잖아요. 그리고 철거민 특공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철거민, 그러니까 여기서 재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쫓겨나면은 어디 가서 살 데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 공급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거를 받는, 이 철거민 특공을 받는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정책의 어떤 그런 취지로 본다면.
0: 예.
1: 그런데 이 근무지에 있고 왔다 갔다 할 때의 상황을 보면은 전입신고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사를 다니다 보니, 지금 강신철 후보자의 설명을 보면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원래 살던 집에 어쩌다 보니까 전입신고를 또 하게 됐고,
0: 예.
1: 그 상황에서 철거민 특공이 이제 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 설명인 거거든요.
0: 예.
1: 그러면 이거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게 막 이제 전입신고를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얻어 걸렸다라는 설명이니까.
0: 예.
1: 그러니까 이거 이제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럴 수가 있나? 이것도 이제 의문이 남는 것이고, 다만 또 이제 전입신고라는 부분을 같이 껴서 보면 철거민 특공을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했느냐, 요거는 이제 강신철 후보자의 설명과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대로 보면은 사실 그거는 또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렵죠.
0: 예.
1: 다만 전입신고 자체가 이거는 법 위반이고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0: 그래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뭐 군인들이 워낙 자주 뭐 전입 발령 나오면 해당 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그냥 주소를 잘 안 바꾸는 경우도 있다. 이게 이제 후보자 측의 반박인 것 같아요. 예.
1: 근데 뭐 화천에 있을 때는 근로 주소로 옮겼다라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예.
1: 전입 신고를 또 성실히 한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자기가 이제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열심히 예.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건 법을 지킨 거니까 법에는 하게 돼 있습니다. 전입 신고를.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가면은 결국 법적인 걸 따지면은 결국 예. 전입 신고를 이제 위장해서 한 것이 문제다라는 게 남는 것이고, 나머지 사실관계들은 우리가 그냥 이 정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황이 유권자들이 아 그럴 만해라고 이해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신철 후보자 얘기 들었고요. 논란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요. 조금 뒤에 천안함 의원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마지막 뉴스 정리해볼까요?
2: 네. 교섭단체 15석 제한.
0: 아,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현재는 의원이 20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2: 네.
0: 15석으로 이 요건을 낮추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제안했죠?
2: 네, 어제 그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TV죠. 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진보 진영의 연대 방안 중 하나로 구상을 이제 꺼냈는데요. 그 교섭단체 기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20석인데 이걸 15석 정도로 낮추는 게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방안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0: 예.
2: 김 대표의 발언은 한번 직접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3: 조국혁 신당도.

0: 그렇고 각 진보 정당도 그렇고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15석.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 김 대표 발언 들으셨는데요. 저도 예. 그렇고 아마 기준이 뭘까 도대체.
2: 15석에.
1: 예,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의원들도 물어봤더니 대표가 왜 15석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잘 확신하지 못합니다. 추론만 하는 정도인데
2: 예.
1: 어떤 한 의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국회에 보면 상임위가 14곳입니다. 그러니까 겸직이 가능한 뭐 운영위, 정보위, 여가위 이런 데 빼고 14곳인데
2: 예.
1: 이곳에 적어도 교섭단체라면 이제 의원 한 명씩은 들어간다고 이제 관례상 보자면 10석으로 이걸 낮추게 되면 너무 좀 확 낮추게 되는 거 아니냐.
2: 교섭단체 의원이 못 들어가는 상임위가 생길 수 있다.
1: 예, 예.
2: 보통 그래서 교섭단체면 상임위에 간사를 두죠.
1: 그렇죠.
2: 예.
1: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10석으로 낮추는 건 너무 적다. 이제 이런 시각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 10석으로 내리게 되면은 이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으로 교섭단체 자격을 얻게 되잖아요.
2: 예.
1: 그런데 이 15석으로 하면은 연대를 해야 됩니다. 가령 뭐 진보당이라던가 무소속 의원들이랑 이제 합쳐서 이합집산을 해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2: 예.
1: 좀 뭔가 독자적으로 어떤 움직일 룸은 좀 최대한 좀 줄이면서도
2: 예.
1: 이 정치개혁의 명분은 좀 챙길 수 있다. 이런 뭐 분석도 나옵니다.
2: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조국혁신당이 단독 교섭단체는 구성을 못하는 숫자 정도.
1: 못하죠.
2: 이거군요. 사실 교섭단체는 당이 달라도 의원 모임을 이렇게 만들면 등록은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맞습니다. 네.
2: 두 당이 합쳐서 등록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노린 거다 이 얘기입니다. 조국혁신당 반응도 볼까요?
1: 그 조국혁신당 반응은 사실 썩 내키지 않아 했어요. 어제 뭐 그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뭐 당 사무총장 뭐 대표 할 거 없이 좀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2: 예.
1: 그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당 의석이 12석인데 뭔가 낮추는 건 좋은데 요구했던 거니까 그동안. 그런데 혜택은 전혀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뭐 제가 올해 38인데
2: 예.
1: 만약에 뭐 국가에서 청년수당을 월 50씩 만 35세까지만 주겠다. 이러면 제가 기분이 애매하잖아요.
2: 예.
1: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2: 이해가 확 되네요.
1: 네, 혁신당 야. 입장에서는 무조건 10석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이제 자기들이 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혁신당도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지금 이 20석이 박정희 정권 때, 그러니까 1973년도에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2: 예, 유신헌법.
1: 예, 예. 그때 10석이던 걸 20석으로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돌아갈 거면 그 이전, 그러니까 원래 10석이던 걸로 돌아가야 된다.
2: 예.
1: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2: 알겠습니다. 38 김태현 기자가 일단 조국혁신당 입장까지 쭉 정리를 했고요. 38보다는 많아 보이는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3: 영포티인 제가 예.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퍼즐이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계속.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우리가 지금 13석인데 12석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기준,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처럼 지금 보이게 됐지 않습니까?
2: 예.
3: 이 논의가. 근데 그럴 게 아니고 정치개혁이라는 의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근데 조국혁신당의 어법은 자꾸 양당 문제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민주당하고
2: 예.
3: 조국혁신당 간의 어떤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요구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 이 구도잖아요. 지금
2: 예.
3: 기자님 설명하신 것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퍼즐이 안 맞는다는 느낌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민주당은 할 말이 생기거든요. 우리랑 합당하자면서 또는 우리랑 합당하는 걸 이 전제해서 뭐 앞으로 연대 논의나 이런 걸 하자면서
2: 예.
3: 그러면은 교섭단체를 단독으로 꾸려야 되는 이유는 뭐지?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양당 간의 설명, 양당 간의 문제로 가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지금 기자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 교섭단체 완화는, 기준 완화는 정치개혁의 측면에서 이유가 있는 겁니다. 10석으로 낮추는 게.
2: 예.
3: 그래서 정치개혁이라는 사안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게 계속 조국혁신당이 이 양당 간의 관계로 얘기하니까 자꾸 화를 내요. 화를 내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화를 낼 필요는 없는 문제이다. 정치개혁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정치개혁이 제대로 됐는가를 정치개혁을 원하는 다른 정당 내지 세력들하고 같이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2: 예.
3: 봅니다.
2: 알겠습니다. 화를 낼 건 아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CBS의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 발생 시119 신고. 폭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0: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3: 네, 어제 강시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철거민 특별공급 아파트 취득 논란부터 아들의 상가 매입자금 이걸 몰랐느냐라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강신철 후보자에게 공격적인 또 예리한 질의를 많이 던진 의원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3: 예. 어제 강시철 국방부 장관 국방위 소속이죠.
4: 네네.
3: 전하람 의원님.
4: 네.
3: 강시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적격입니까? 부적격입니까?
4: 부적격이죠.
3: 부적격이다.
4: 저는 강신철거민인 건 알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강신철거민이더라고요.
3: 예.
4: 그러니까 이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100% 솔직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3: 예.
4: 또 국민들에게 어떤 납득할 만한 좀 어떤 설명과 양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3: 예.
4: 예를 들면 철거민 특공 본인이 신청을 해놓고 철거민 특공이라는 말을 제가 이야기해서 처음 알았다. 그러니까 철거민 특공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3: 예.
4: 굉장히 복잡한 신청 절차가 있고 또 그 신청 절차를 통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자기가 따내는 겁니다.
3: 예.
4: 그런 과정을 본인이 실제로 다 했고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족들이 했던 사람이 천하람 의원이 처음 이야기해서 들었다. 아마 이런 정말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굉장히 뻔뻔한 행태들 그리고 본인이 철거민 특공을 받아서 5억 2천에 분양받은 서초동 본인 아파트가 지금 뭐 22억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데
3: 예.
4: 본인이 많은 손실을 봤다. 그게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아버지, 형 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들을 받았거든요.
3: 예.
4: 지금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정말 하늘의 별이 별따기가 된 지금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저희는 손해봤어요.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좀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국민들이 보셨을 때.
3: 예.
4: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지금의 어떤 특히 양지마을에 뭐 아들이 뭐 투기로 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뭐 저는 뭐 그거를 그렇게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기조랑도 안 맞는 것 아닌가
3: 안 맞는 거
4: 네, 생각합니다.
3: 전체적인 총평을 들었고요. 하나씩 네.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거민 특공 관련된 얘기인데요.
4: 네.
3: 어제 천하람 의원이 강시철 후보자에게 강신 철거민이라는 별명을 들어봤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저희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5: 강신 철거민이라는 별명 들어보셨습니까?
6: 못 들어봤습니다.
5: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아버지, 형, 고모 모두 다 철거에 따른 보상으로 철거민 특별 분양을 받아서 그런데 후보자나 후보자 아버지가 그 집이 없어지면 살 곳이 없어지는 정말 철거민의 상황이었습니까? 이건 좀 쪽팔리는 일 아닙니까?
6: 저는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지금 이제 첫 번째 천하람 의원이 문제 삼은 거는 이제 답변의 태도를 문제 삼은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4: 태도도 태도지만 이 내용도 문제죠. 그러니까
3: 네.
4: 이게 그런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 우리 국무위원이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좀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나 봅니다.
3: 예.
4: 조금은 더 뭔가 높은 수준의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수용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나옵니다.
3: 예.
4: 보상은 나오고 그중에서도 특히 이 집이 없으면 살 곳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주민등록 그다음에 다른 부동산이 없고
3: 예.
4: 실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거거든요.
3: 예.
4: 그런데 강신철 후보자는 본인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런 어떤 철거민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3: 예.
4: 그렇다 그러면 물론 저도 야, 천하람이 너도 그러면 주민등록만 잠깐 위장전입 해놓으면 철거민 딱지 나오는데 그거 안 할 거냐? 그러면 저도 솔직히 쉽게 아 그래 나도 안 한다라고 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3: 사실 그런 의견이 좀 많습니다.
4: 아니, 그럼요.
3: 그러니까 철거민 특별공급권을 갖는 거잖아요.
4: 네네.
3: 하나의 옵션을

0: 받는 건데
1: 그렇죠.
0: 사실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동도 많고 굳이 내가 정직하게 정말 네. 여기저기 전입 신고하면서 철거 및 특별 공급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거냐?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럴 것 같은데라는 네. 얘기를 해요.
1: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국방장관 또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만약에 그런 선택을 했다면 국무위원까지 욕심을 부리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위장 전입이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기대하는 국방부 장관, 특히 저 때도 고위 간부였습니다.
0: 예.
1: 저번에 고위 장교였고 그러면 아유 그 철거민 딱지 그거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거 받자고 지금 강원도 화천에 있는데 잠깐 위장 전입 해놓고 딱지 받고 이거는 아니지 않냐. 내가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0: 예.
1: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저는 뭐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혼자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여러 우리 군의 장교들로부터 예.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방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의원님 군인들은 내가 원해서 옮기는 게 아니고
0: 예.
1: 이게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고 그럼 내가 원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두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예전에 살던 집에 좀 해둘 수도 있는 것 아니냐.
0: 예.
1: 그런데 이걸 잘 따져보면 저 천왕동 집에 후보자가 안 산 지가 사실 꽤 됐고요. 더 큰 문제는 보통 우리 그 장교들이 본인의 주민등록을 수도권이나 이런 데로 해두는 게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
0: 그렇죠.
1: 그거는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도 예. 해야 되고. 근데 저때 자녀들은 분당 양지마을에서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0: 예.
1: 배우자도 거기 살았습니다. 실제로.
0: 예.
1: 근데 그래서 어제 청문회를 오래 했고 후보자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딱지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때 후보자 그다음에 분당에 살던 배우자 그다음에 제주도에 살던 아버지가 한날 한시에 갑자기 천왕동으로 전입신고를 할 이유는 없었어요.
0: 예.
1: 근데 그걸 후보자는 이제 정당한 보상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철거민 딱지까지 받아야 수지가 맞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애둘러서 한 거거든요.
0: 예.
1: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0: 사실 이제 수용 가격이 낮기 때문에
1: 그렇죠.
0: 본인이 생각하는 시세보다 수용 가격이 낮으면
1: 네.
0: 사실은 철거민 딱지라는 게 그런 것들을 또 보전해 주는
1: 맞습니다.
0: 측면도 있어서
1: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내가 네. 오히려 시세에 따지면 손해를 본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사실은 위장 전입인 겁니다. 특히 이게 위장 전입도 그냥 뭐 예를 들면 별로 특별한 이유가 없거나 아니면 자녀 교육용 위장 전입도 아니고
0: 예.
1: 어쨌든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철거민 특공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이면 이거는 사실 저희가 주민등록법의 위장전입을 볼 때 굉장히 악질적인 위장전입으로
0: 예.
1: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의 상황 다 있겠죠. 근데 한번 이렇게 봅시다. 우리 국민들도 아, 내가 이런저런 상황 고려했을 때 이것까지 처벌받으면 억울해요. 라고 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0: 예.
1: 근데 규정을 어기면 어쨌든 처벌되는 겁니다.
0: 예.
1: 우리 구치소 가보면은요, 전부 억울하다는 사람들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제가 아쉬웠던 것은 우리 후보자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 제가 그때 아, 군인으로서 실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가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0: 예.
1: 아, 저도 그때 상황에 조금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랬으면 저도 아, 그래. 인지상정인데 뭐 욕심 낼 수 있지
0: 아마
1: 그랬을 텐데
0: 그 경우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건데
1: 그럼요
0: 그러면서 넘어갔을 텐데
1: 네,
0: 후보자가 저도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하니까
1: 네, 철거민 특별공급 자체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0: 예.
1: 제 입장에서도 이거는 아니, 너무 뻔뻔한 것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점점 우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의 어떤 품격이라고 하는 것이
0: 예.
1: 좀 천박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0: 앞서 뉴스 연구소에서도 다루지만 다시 한번 이게 좀 복잡하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1: 네.
0: 97년에 이 구로구의 천안동 단독주택을 강 후보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1: 네.
0: 2007년에 중령으로 되면서 화천 군부대에 발령이 돼서 군인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화천으로 주소지를 옮겼었는데
1: 아, 그 전에도 계속해서 다른 곳에 주소지가 있었습니다.
0: 예, 여기는 예, 이제 예. 소유만 하고 그러면
1: 네, 네.
0: 집에는 안 살고 구로구에
1: 그러니까
0: 있었던 건 아니고
1: 그 전에도 근데 그거는 그 페어하게 얘기하자면 후보자가 다 발령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대전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부대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유독 그 타이밍에 천왕동 주택에 사실 전입신고를 할 이유는 없긴 없었습니다.
0: 그러니까 2008년 네. 10월에 구로

0: 구청이 남부구치소를 이전한다면서 네. 여기를 이제 보상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 몇 달 전에 강신철 후보자가 그 구로구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입될 걸 알고 네. 철거민 특별공급이 나올 걸 알고 그러면 내가 저 공급권을 가져야지 하면서 전입신고했다는 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거예요.
1: 그게 제 주장이고요. 그래, 네. 그리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와 한나란 씨의 특별 이제 그 주민등록 옮겼는데 아버지는 원래 그때 당시 제주도에 살고 계셨어요. 예. 주민등록도 제주도에 해놓고. 근데 제가 이게 참 계획적이라고 느낀 게 아버지가 제주도에 본인이 살던 집을 갑자기 증여를 해버려요.
0: 예.
1: 그러니까 다른 집이 있으면 철거민 특별공급 딱지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후보자랑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고 제주도 집을 증여를 해버리고
0: 예.
1: 후보자랑 아버지가 같은 주택으로 천왕동 서울주택으로 이전을 했다가
0: 예.
1: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으면 딱지가 한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고 3일 있다가 세대 분리를 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 과정이 후보자는 그게 딱지를 최대한 여러 개 받아야 수지가 맞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을 보셨을 때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다수의 철거민 딱지를 받기 위한 거였고
0: 예.
1: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철거민 딱지를 받으시고 나서 제주도에 본인이 그 증여했던 집을 30만 원을 주고 다시 되사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 30만 원은 뭔가 비용 같은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
0: 예.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온 가족들이 뭔가 총동원된 어떤 특공 작전이었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강신철 후보가 뭐 이건 좀 너무 비아냥거리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육군 대장이 아니라 뭐 무슨 철거민 특공 대장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 저는 알겠습니다. 뭐 안타깝게 봅니다.
0: 부동산 어떻게 보면 투기 목적으로 네. 부적절하게 철거민 특별 공급을 받았는데 뭐 그 상황이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1: 네.
0: 어제 보인 태도는 뻔뻔했다라는
1: 네.
0: 말씀이시고요. 아들의 상가 문제도 있는데 지금 물어볼 게 또 다른 게 있어서
1: 네.
0: 이것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천하람 의원이 물어본 게 그겁니다. 군 복무시설 그 장남이
1: 네네.
0: ROTC죠.
1: 네네. 네,
0: ROTC를 했던 장남이 군 복무 시절에 본인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 육군 대장
1: 네.
0: 그러니까 사성 장군인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 지금 유튜브에 나옵니다.
1: 네네네.
0: 네, 저 사진입니다.
1: 예.
0: 그러면 군부대에서 당시 군 생활하는데
1: 네.
0: 어, 쟤네 아버지가 육군 대장 네. 포스터야? 뭐 상사들도 보고
1: 네, 네.
0: 함부로 할 수 없겠군.
1: 네. 사단장이, 행동이... 사단장이 아마 군화 닦아주고 그랬을 네. 농담입니다. 아무튼.
0: 그렇죠. 저게 이제 부적절하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실제 그 포스터 아들 정도면 카톡 프로필을 저런 걸 하지 않아도 부대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0: 예.
1: 아, 우리 부대에 장군의 아들 온다. 다 알죠. 근데 그래도 카톡 프로필에 저걸 해놓는 거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상관들도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0: 예.
1: 근데 이게 아들은 철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아들의 카톡 프로필이면 당연히 볼 것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러면 야, 현역 군인으로 있는 동안은 이거는 좀 내려놔라. 라고 그냥 아버지의 판단을 저는 물었던 겁니다.
0: 예.
1: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강신철 후보자가 아니 그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이래버리니까 아니 그거는 어떤 정말 그 공사 구분이나 군대 내의 공정성에 관한 후보자의 인식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건 아니냐.
0: 예.
1: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문자도 오세요. 야 너희 아들은 그럼 너랑 사진 찍은 거 아무데도 올리면 안 되겠네. 뭐 너나 잘해라 막 오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저희 아들이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0: 예.
1: 좀 더 커서 뭐 예를 들면 어디를 할까요? 개혁신당의 뭐 이준석 의원실에 취직을 했다 칩시다. 비서관으로. 근데 거기에 천하람 저랑 찍은 사진을 물론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다 천하람 아들인 걸 알겠죠.
0: 예.
1: 근데 그거를
0: 아니, 딱 보면, 아 이준석 예, 의원실에 만약 간다면
1: 예, 만약 간다면 아니면 이준석 의원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의 어느 의원실에 취직을 예. 했다 칩시다. 근데 당연히 모두가 다 천하람 의원실 천하람 아들인 걸 알겠지만 그걸 카톡 프로필로 저랑 둘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해놓는 거는 그 의원실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카톡으로 보낼 때마다 계속 그게 떠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럼 얘는 의원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야 이거 의원 국회에서 일하는 동안만이라도 이 프로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는 건 고마운데
0: 예.
1: 아빠랑 업적으로 그러니까 그 직업적으로 알겠습니다. 연결되는 기간 동안에는 이런 거 하지 마라.
0: 더군다나 포스터 대장인데
1: 그렇죠.
0: 그러면 상사가 눈치 보이겠냐.
1: 네.
0: 근데 사실 그거는 첫 번째는 아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1: 네.
0: 아들은 아빠가 자랑스러워서 했을 수도
1: 그럴
0: 있죠.
1: 그렇죠. 네.
0: 근데 아버지가 또 얘기하기

0: 보니까 네. 아들이 나를 그렇게 저렇게 자랑스러워하는데 또는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살짝 우회적으로 얘기했는데 아, 근데 그 아빠 이제... 달라온 사진 있는데 꼭 그걸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1: 아, 저는 그런 거였다면 인정합니다. 뭐 네. 예를 들면 아, 저도 뭐 했는데 아들이 저를 워낙 좋아해서 제가 좀 자제시켜 보려고 했는데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럼 뭐 아이,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 뭐 생각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꼭 뭐 내 사진 올리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와버리시니까
0: 예.
1: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전반적으로 뭔가 본인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뻔뻔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분당 양지말 같이 좀 민감하고 특히 뭔가 좀 본인이 방어하기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러니까 예. 이모부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아들이 근데 그걸 본인이 몰랐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이모가 본인의 동생인 이제 강시철 후보자의 배우자죠.
0: 예.
1: 그러니까 아들의 엄마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 이런 거는
0: 제가 좀 여쭤볼 게 많아서
1: 아, 알겠습니다.
0: 그건 이제 네. 상관은 아들 상관은 건너뛰고 여쭤볼 아까 그러니까 뉴스 연구소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1: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불리한 부분들은 몰랐다 또 뭐 자꾸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아, 저는 국민 눈높이에 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0: 어제도 이제 카톡 사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장교에게 뭐 그런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1: 네.
0: 이제 육군 대장 출신이 얘기했지만. 또 많은 군 생활했던 분들은 안 그럴 거야라고
1: 네,
0: 그러니까. 볼 수도 있는
1: 저한테 뭐 군의 뭐 상황을 몰라서 그렇다고 뭐 그러시는데 예. 국민들은 오히려 아니 그 강신철 후보자가 상황을 모르는 것 아니냐 또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국방에 계시니까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호르무즈 네. 파병에 대해서 원래는 오늘 NSC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1: 안 올라간다는
0: 것 부정적 같은데요. 여론이 많아서 안 올라간다고 네, 하는 것 네. 같아요. 천하 후보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1: 저희 개혁신당도 기본적으로 파병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저희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나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더 잘했어서
0: 예.
1: 파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무기나 장비 지원 이런 형태로 어떤 다른 해결책을 좀 끌어냈었어야 되는데 이재명 예. 대통령의 어떤 외교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파병을 너무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이게 미국 측의 압박이 어느 정도 거센지 그리고
0: 예.
1: 이 파병의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필요성을 좀 판단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0: 알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물론 옆 상임이긴 하지만
1: 네.
0: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아마 국민들은 이미 김승원 후보자 낙제점, 그러니까 이제 부적격 판정을 이미 하신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곧 기자회견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0: 내일이죠?
1: 지금 상황에서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위한 기자회견을 한다. 저는 그거는 정말 백약이 무효일 것 같거든요.
0: 예.
1: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국회의원이 여러 민원을 듣고 이런저런 부탁들을 여기저기 하는 직업이죠.
0: 예.
1: 근데 이게 신약과 관련해서 식약처장에게 직접 뭔가 청탁을 한다? 이거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오빠가 어쩌니 굉장히 뭐 좀 국민들 듣기에 굉장히 안 좋은
0: 예.
1: 좀 남사스러운 이야기들도 너무 많이 나왔고 저는 이걸 그대로 강행한다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의 어떤 청렴성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시그널을 국민들께 드리는 게 되지 않는가.
0: 예.
1: 국회의원들이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만나다 보면 사람들 만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겠지만.
0: 여러 민원들도 들어오고.
1: 네. 근데 제가 막 뭐 어떤 여성 민원인에 대해서 너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 막 이렇게까지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선을 넘었다 여러 가지로 저는
0: 예.
1: 그렇게 봅니다.
0: 선을 넘었다.
1: 네.
0: 공익적 고충 전달이기에.
1: 아, 그거는 말이 안 되죠.
0: 라고 보기에는 선을 넘었다.
1: 게다가 심지어 본인이 문과라서 잘 몰랐다 그러잖아요.
0: 예.
1: 본인이 잘 모르는 거를 그렇게까지 식약처장한테 다이렉트로 민원을 하면 어떡합니까?
0: 알겠습니다.
1: 안 된다고 봅니다.
0: 대통령이면 내일 기자회견에서 그거에 대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이고.
1: 그 전에 정리하고 기자회견 하면 제일 좋죠.
0: 오늘도 눈길을 끄는 기자회견 하나 있습니다.
1: 네.
0: 오늘 끄는 기자회견은 오전 10시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 총장이지만 이제 비대위원장입니다.
1: 네.
0: 비대위원장이 된 분의 기자회견인데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올까요?
1: 본인께서 이제 그 이기인 비대위원장께서 개혁신당이 쇄신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쇄신안을 발표하시겠다고 아예 예고를
0: 예.
1: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마 지금 개혁신당이 사실 뭐 제가 이제 청문위원이니까 부득이
0: 예.
1: 이제 뭐 강신철 후보잖아 이렇게 열심히 공격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하지만 사실 당내 상황은 국민들께서 야 개혁신당이나 잘 챙겨라 너네는 뭐 하냐라고 해도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1: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0: 실제 어떤 쇄신안을 적용시켜야 되니까
1: 예.
0: 그걸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물론 이긴 비대위원장도 기존 지도부의 일원이었고 책임이 없진 않습니다. 저는 예. 그런 비판은 감소하지만 어쨌든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1: 그 정도 힘이 있어야 된다.
0: 그렇죠. 메시지만 낼 게 아니라 구성원들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데
1: 예.
0: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긴 비대위원장밖에 없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원래 제가 제작진한테 듣기로는 네. 개혁신당 관련 질문은
0: 네.
1: 천하람 의원님이 할 말이 없다. 그럼 묻지 말아달라라고 했는데 천하람 의원님을 모시고 안 묻기가 너무 뭐해서.
0: 아니, 물으셔도 되는데 저희가 진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혁신당 내에 자질구레한 나름대로의 어떤 뭐 여러 구성원들 사이에
1: 예.
0: 인식차나 입장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너무 국민들한테 막 고자질하는 형태로
1: 예.
0: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저희 당이 좀 정비가 되고 그러니까 실제 말이 아니라 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김철근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왜 네.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통보 없이
0: 네.
1: 이기인 사무총장을 임명했느냐 라고 따지고 있는데
0: 네.
1: 그거에 대한 답변은 갈등 유발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냥 언급만 하고.
0: 아 그래요?
1: 굳이 얘기하실 거면
0: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1: 더 이상하라고 한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1: 굳이 얘기하실 거면 하세요.
0: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1: 예.
0: 저는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1: 예.
0: 많은 분들 또 당내에서 비대위원위로 가야 된다고 하셔서 이제 어쨌든 비대위원장 선임의 권한은 이제 권한 대행을 하는 원내대표에게 있는 것이고.
1: 예.
0: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뭐 상의를 하면 반대로 또 사당화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아.
0: 왜 이걸 또 사퇴한 당대표의 의중을 또 물어보고.
1: 아직도 그늘 밑에 있느냐.
0: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또 다른 구성원들도 쇄신을 위한 노력을 더 자발적으로 하길 바란다라고 하고 당대표직을 던진 것인데.
1: 예.
0: 이제 저희가 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비대위원장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좀 당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 이준석 대표의 사당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뭐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까 조응천 우리 의원님이
1: 예.
0: 고사한 이후에는 사실 다른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당내에서 이견이 있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3, 2, 1, fire.
1: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네, 뉴스쇼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4: CBS 휴식 같은 라디오.
5: Oh, the good life.
4: 여기는 CBS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7: 당연하죠.
6: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7: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9: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8: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1: 마누카 꿀!
1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1: 뉴질랜드!
1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1: 당연히 콤비타죠!
1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3: 콤비타 마누카 꿀.
1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2부에서는 정글같은 여의도를 향한 거침없는 포효 여의도 사자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혁신당 비대위 출범부터 후폭풍이 거센 김승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까지 오늘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비의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성열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 네 분의 정치 맹수들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12로 보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핀코.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여의도 사자 후.
1: 예,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을 하는 본격 태토 정치 토크 여의도 사자후 함께할 정치 맹수 네 분 소개합니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비장, 김근식 경남대 석좌교수,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성렬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1: 제가 치타같이 빠른 소리로 일단 도망가는 소리로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슈가 많아요. 먼저 앞서 이제 천하람 의원이 나왔었는데 개혁신당 얘기부터 살짝 저희가 하고 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국회에서 이기인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첫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당내에서는 좀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 천하람 의원이 독단적으로 이기인 전 사무총장을 비대위원장에 임명했느냐. 이준석 대표 허락은 왜 안 맡았느냐. 김철근 전 소장의 말입니다. 예. 김성렬 전 최고위원님.
3: 뭐 청문회 같은데요 지금.
4: 앞서서 물어보시길래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겠지 했는데.
1: 예. 원고에 있네요.
3: 첫 질문입니다.
4: 항상 제3정당을 신경 써주시는 CBS에 감사드리고요. 예. 그 저는 왜 쇄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느냐라는 이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1: 예. 예.
4: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력으로 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앞에 좀 전에 눈치 보지 않고 할 말하는 태토 정치라고 하니까
1: 예.
4: 아, 말씀드리는데 지금 오늘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쇄신안을 꺼내겠다 하는데요. 조금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비대위원부터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 구성을 한 다음에 논의를 해가지고 나오는 게 사실은 쇄신안입니다.
1: 예. 예.
4: 근데 지금 조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쇄신안을 먼저 꺼내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이제 쇄신안이 파격적인 수준으로 나와야만 하는데 그러려면은 구성원들의 동의가 또 필수적이잖아요.
1: 예.
4: 그러면은 비대위원부터 선임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근데 워낙 힘든 사정인 걸 또 아니까 제가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코가 석장이긴 하지만 뭐 개혁신당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저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1: 신경 사실은. 안 쓰시는 것 같아서 네. 지금 김성일 최고님 항상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딴 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5: 아니 근데 내부 사정이야 뭐 웬만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만 그래도 김철근 전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1: 전 잘 몰라요.
5: 아니 뭐 이른바 아, 정당이 뭐 공당이냐 사당이냐 뭐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정당이 몇몇 있습니다만
1: 예.
5: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천하람 의원이 원내대표잖아요.
1: 예.
5: 당대표가 사퇴하면 보통 원내대표가
1: 직무대행을
5: 꾸리고 뭐 이런 거 직무대행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김철근 전 사무총장이 이준석 의원을 언급한 거는 야 이젠 드러내놓고 하는구나.
1: 예.
5: 아무리 사당인 것도 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6: 우리 김용남 저기 부의장님도 지금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개혁신당하고는 사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1: 개혁신당에 계셨었죠. 네,
6: 그러니까 저 말을 그대로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분명히 그런 사감의 냄새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5: 아닌데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했는데.
1: 그 사감은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된 반감이.
6: 아, 반감 정도는 아니었지만 좀 불편할 수 있죠. 아직도 불편함. 이준석 사당이야 뭐 이런 뉘앙스로 저는 드리는 것 같은데 그건 전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특히 이제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이제 내년 연초 지나면 총선을 앞두고 보수를 재편해야 된다는 강력한 희망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1: 예.
6: 개혁신당이 올 곳이 잘 보존되고 잘 성장하고 잘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개혁신당도 중요한 우리의 파트너로서 같이 힘을 재편하는 데 도울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중질환 모르겠어. 나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고
1: 예.
6: 자중질환 내분 갈등 이건 좀 보기 좋지 않다.
1: 좋지 않다.
6: 빨리 쇄신하고 연대하고 단결해서 우뚝 서 있어야 내년에 우리가 보수 재편의 또 깃발을 들었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타당한 정당성과 지분이 확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김성렬 최고도 양천갑에 프랜카드를 걸었으니까.
1: 아, 양천갑이면 바로.

0: 여기 아닙니까?
1: 바로 여기더라고요. 그 사거리 앞에.
2: 연수막이.
1: 네. 아, 예. 그 이야기를 자기가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저는 보수 재편의 필요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개혁신당이 잘 살아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제3자 입장에서는 보기 안 좋다. 뭐 그게 사당화든 아니면 뭐 쿠데타든 그건 모르겠고.
0: 내부 분열상이 네. 노출되는 건 보기 안 좋다.
1: 이미 굉장히 지분이 많이 약화돼가지고 과거의 청년 정당으로서의 이 이미지가 많이 실추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잘해주길 바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비대위를 모시면 상임 정국이 열고 전국이 열어서 표결해서 인준을 해 절차가 있어요. 예. 민주당도 당무위 열고 뭐 그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는 없대. 그냥 천하람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이 사람 하면 그건 끝이래. 그건 좀 저는 절차상 그리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비대위원을 먼저 구성해서 비대위원도 안을 가지고 상임정국이나 전국에서 이렇게 비대위를 꾸리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세요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없이 하는 것도 조금 좀 알겠습니다. 이상해 보이긴 해요.
0: 예. 앞서 이제 천하람 의원은 이 직전 인터뷰에서 사실 종천 의원이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뒤로 마땅한 대안이 없다. 그것도 사실 설득력은 있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 일단 근데 김철근 그 전 사무총장이 예. 사퇴한 사람한테 상의 안 했다고 반발하는 거는 저는 좀 이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퇴한 당대표한테
0: 책임자이고 사퇴하겠다고 네, 했는데
3: 사퇴한 당대표한테 새롭게 이제 지도부를 꾸리는 그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지도부를 꾸리는데 사퇴한 사람 찾아가서 이거를 일일이 다 허락받는 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러난 사람한테 그걸 왜 허락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과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냥 개혁신당의 지금 상황을 보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약간 우린 아직 영업 중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하지만 그래도 우린 뭐라도 하고 있다. 이걸 계속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비대위원을 꾸리고 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아마 이제 이긴 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돌파구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큰일이 아닌데 크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다른 국면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메시지로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본인에 대한 어떤 비토도 좀 가라앉히겠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예.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그걸 보면 될 것 같고요.
2: 한마디만 부탁하겠습니다.
0: 예. 그 개혁신당 인사제 딱 20초 더 드리겠습니다.
2: 예, 저희 당 특수한 사정상 이준석 대표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서 의중을 안 물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의중을 묻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해야지만 당이 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사당화 논란은 떠나가지고 이준석 대표의 의중은 중요하다고 보고요.
0: 예.
2: 그 이긴 총장 이제 비대위원장께서 이준석 비대위가 아니라 이제 이긴 비대위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하려고 했던 쇄신안을 넘어서서 본인의 것도 보여줘야 될 타이밍이 맞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혁신당 얘기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9월 14일에서 15일 이틀간 ALS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응답률은 5.9%고 여기에서 김승원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찬성은 25.1%, 반대는 52.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여론은 현재 이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4: 여론이 안 좋은 거는 틀림없는 사실 같은데
0: 예.
4: 그 드러난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 보면 김승원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예. 이제 그 부탁 내용을 전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느냐? 사실은 그건 비전문가가 알기 어려운 거죠.
0: 예.
4: 전문가도 사실은 데이터를 속여버리면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특히 한동훈 의원이 그 과정에서 있었던 뭐 녹취 파일 같은 거를 공개를 하면서 자극적인 용어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이른바 그 좀 과장해서 선동을 하고 있는 건데
0: 예.
4: 사실은 사람 관계에 있어서 뭐 여자의 경우에 여성의 경우에는 오빠 아니면 남성의 경우에는 뭐 형님 이거는 쉽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0: 예.
4: 근데 그거를 쓰지 마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르면 그러려니 하는 거고 뭐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를 자꾸 문제 삼는 분.

0: 도 있던데 그건 약간 김승원 의원이 원래 대화할 때 과장되게 좀 얘기를 해요. 막 예. 반가운 척 뭐 이런 걸 해요. 평소 말투를 제가 알아서
1: 대학 과동기잖아요.
0: 예, 예, 드리는 말씀인데 그 좀 지엽적인 문제가 여론에 자꾸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한동훈 의원이 유도를 하면서 여론을 안 좋게 만든 것 같은데 부적절한 그 청탁의 전달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부당한 예. 이득을 나눴다는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점은 좀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여론이 좀 안 좋은 건 좀 누군가들의 뭐 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먹혔다라는 얘기군요. 한동훈 의원의 과장이 있어서.
0: 그렇죠. 오빠 얘기를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십 번 반복하잖아요. 네.
2: 저도 일단 좀 두 개로 나눠서 차원을 분리해서 봐야 돼요. 지금 김영남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무슨 불법 행위나 범죄 혐의는 없다. 뭐 예.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다고 볼 수 있고 기소유예를 일단 일단락이 됐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동안 우리가 국무위원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시킨 경우를 보면 법적으로 무슨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들어와서 구속돼서 낙마하는 경우는 없어요.
1: 예.
2: 논란, 그다음에 의혹, 그리고 국민적인 분노. 일단 도덕적 논란 이것 때문에 스스로 내려놓는 거거든요. 강선우도 그랬고 이혜훈 후보자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되는 건 법적 혐의 범죄 혐의나 법적 처벌 가능성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논외로 예. 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오빠라고 불러서 문제가 됐다면 그 여자 탓이라고 할 수가 자꾸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판사를 하셨고요. 판사 6년 하셨고 변호사 하셨고 2020년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1: 예.
2: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빠라는 것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달려갈게 이런 등등의 그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는 국회의원이 된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1: 예.
2: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 다른 국회의원들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랑 김용남 의원이랑 40대 때 술 많이 먹었습니다.
1: 예.
2: 그러나 정치를 하고 공직자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역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요. 아무리 식당에 자주 가고 그 로테이션 바에 자주 갔다고 그래서 그 사장이 오빠 한다고 그러면 정색을 하는 거예요. 발길을 끊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국민들도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 봐요. 적어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무나 식당 사장이든 그게 로테이션 바 뭐 마담이든 누구든 오빠 했을 때 아이 보고 싶어 눈물이 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미 저는 도덕적 하자가 크다고 보고
1: 크다.
2: 그리고 이제 돈을 안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러는데 저는 돈을 안 받아서 더 문제라고 봐요. 돈 500만 원도 안 받고도 그 오빠라고 부르는 여사장 때문에 국정감사 때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전화하고 청탁하고 문자 보내고 바로 보내주고 돈을 안 받고도 그렇게 열일해서 그 여자의 양사장의 그 청탁을 들어주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1: 예.
2: 저는 제가 만약에 꼭 들어줘야 될 사람이면 돈 안 받고 해주죠. 그런 관계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신뢰를 부적절하게 노태전파 사장하고 해서는 현역 국회의원은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 예. 시절에 할 수 있죠.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0: 사실관계 잠깐만 바로잡자면 저 40대 로테이션바 안 다녔습니다.
2: 술집 많이 갔다는 거죠.
1: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이제 김규식 교수만 다닌 걸로 이렇게 되어 보였네요.
0: 좀 정리를 해주세요.
2: 저는 술 많이 먹었습니다.
1: 알죠. 그건 제가.
3: 아니 근데 일단은 뭐 저는 사실 부적절한 뭐 처신은 있었다고 봐요. 그거는 예. 이제 후보자도 좀 신중해 써야 된다라고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국민 정서에 좋게 보일 리는 없죠. 어쨌든 사적 관계가 이제 뭐 사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오간 얘기로 보이니까.
1: 예.
3: 다만 이게 어떤 무슨 뭐 독약 로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뭐 한동훈 의원과 이제 뭐 야당에서는 공격을 하는데 실제가 그렇냐?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걸까? 안 되는 약을 되게 하는 최종적인 압력이나 강압을 넣었냐? 그건 아니었던 것이고 지연된 어떤 그 임상시험 절차나 이런 걸 한번 살펴봐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던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도 제기를 했지만 김성원 후보자가 어떤 그런 민원을 전달했을 당시에는 거래가 중지돼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그 얘기했던 내용도 있었고 검찰 내부의 수사 보고서가 이제 뭐 CBS에서 단독 취재를 해서 내셨던데
1: 예.
3: 이 서부지검의 내부 보고서를 보면 그 제넨셀 대표 강 씨가 그 준 자료 그렇게 해서 김승원 후보자에게 전달됐던 자료에 보면 이 약의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 과장돼서 써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건 문제죠. 근데 다만 김승원 후보자가 그것을 인지하고

0: 하고도 뭔가 뭐 이 지연된 절차를 챙겨봐달라라는 얘기를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를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아, 김승원 후보자는 실제로 이 약의 효과성을 믿었다.
1: 예.
0: 그 부분이 어떤 뭐 로비나 청탁이나 뭐 의도적인 묵인이나 이런 게 없었다라는 사실을 검찰에서도 이미 수사를 하면서 파악을 한 내용이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뭐 알고도 문제가 있는 약을 뭐 세상에 나오게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사실관계와 다르다라는 말씀은 전해드리고 싶었고, 다만 후보자가 지금 받고 있는 뭐 의혹이나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해질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미숙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이고,
1: 예.
0: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당시 이제 제넨셀에 투자한 세종메디칼 주식은 이제 거래는 당시에는 됐었습니다. 뒤에 다른 쪽으로 해서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투자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됐고요. 예.
2: 제가 정치권 처음 들어오면서 선배님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선공 후사였어요. 공적인 것이 우선하고 사적인 것이 뒤로 가야 된다. 그 각오가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김승원 후보자는요, 명확하게 선사후공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적인 부탁입니까? 그냥 전 오빠가 아니라 형님이었어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1: 예.
2: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신약에 대한 청탁을 넣는다?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주가 조작에 연루되는 걸 알고도 했다, 여기까지는 조금 많이 나아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신약 청탁을 했을 때 이 약이 국민들에게 직접 투약될 수 있다는 건
1: 예.
2: 알잖아요. 실제로 93명이 투약을 받았잖아요. 이러면은 이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걸 사적 친분을 통해서 몰랐다고 하잖아요. 모르면은 이런 걸 하면 됩니까? 근데 그분을 이제 더 큰 권력을 주시려고 그래요. 법무부 장관은 더 큰 권력을 줬을 때 모르고서 행한 일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친다면 이분을 더 큰 권력을 주는 게 맞습니까?
1: 예.
2: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1: 김성열 전 최고위원이 문제삼은 쟁점을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김승원 후보자는 해당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라고 주장하는 약의 검증 책임은 식약처에 있다. 나는 문과라서 그것까지는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막혀있는 절차를 좀 빨리 해달라는 의미였을 뿐이지 당연히 그거는 식약처가 할 일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 근데 그 부분도 그 제넨셀이 임상 승인 요청했던 그 약이 얼마나 허접하고 가짜였던지를 김승원 당시 국회의원이 몰랐을 수도 있죠.
1: 예.
3: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임상 승인이 보류되고 딜레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딜레이 되는 건요, 한번 그 신약이나 제약회사에서 식약처에 그걸 절차를 밟을 때 물어보죠. 딜레이가 이게 보류시키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1: 예.
3: 시간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고 하자가 많으니까 계속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더 내라, 더 내라.
1: 예.
3: 그래서 이게 계속 미뤄지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을 개발하는 이런 바이오 회사나 특히 테마주를 띄우려고 하는 지금 결국은 그들의 작전 세력에 의해서 활용된 측면이 있잖아요.
1: 예.
3: 이 사람들 시간이 돈이에요. 빨리빨리 해서 임상 2상 3상 가고 그걸 공시해야만 확 띄웠다가 확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딜레이라고 그래서 어차피 될 걸 미뤄진 걸 다시 해준 게 아니고
1: 예.
3: 보류시킨 게 자체가 식약처에서 공정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걸 승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 시켰던 거예요.
1: 말씀은 이제 꼼꼼한 네. 심사를 네. 심사에 오히려 방해가 됐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3: 그런 예. 건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그때 여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식약처장한테 전화하니까 이건 당연히 또 다시 검토해서 다시는 나한테 국회나 뒤로 전화 오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한 거 아닙니까?
1: 예.
0: 근데 이게 그 아까 김성열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93명에 대한 그 임상시험 그거는요. 이게 일단 임상시험이 1, 2, 3단계가 쉽게 말하면 있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약물 자체가 안전한가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험인 것이고요. 2단계, 3단계는 이제 효과성.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치료제다라고
1: 예.
0: 하면 이게 코로나에 진짜 효과가 있느냐를 보는 게 2단계, 3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이미 안전하다는 걸 확인한 뒤에 이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 치료제 같은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대상포진 치료제다라는 얘기는 다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1단계에서 이게 안전한 약물이다. 사람에게 투약을 해도 그 부분은 확인이 됐고 93명에 대해서 뭐 임상 시험이 이루어졌던 부분은 이제 2단계, 3단계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1: 예.
0: 때문에 이게 마치 이제 후보자가 뭐 전화를 해서 그 사람한테 투여되면 안 되는 약물이 투여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는 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4: 이 청탁이 전달된 시점이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0

0: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가 계속 번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뭐 경제고 뭐고 난리가 났을 때인데 이게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하고 임상을 추진했던 거란 말이에요.
1: 예.
0: 근데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 우리가 코로나가 번지면서 뭐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대혼란이 일어났을 때 모더나나 파이자 이런 데서 최초로 mRNA 방식의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서 우리 다 맞았잖아요.
1: 예.
0: 근데 그러면 그 코로나 백신이 옛날처럼 뭐 미국 FDA에서 신약을 승인해 줄 때 1, 2, 3상의 절차를 모두 다 거쳤느냐?
1: 예.
0: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1: 예를 들면 뭐 시간이 단축됐거나 절차는
0: 예.
1: 이제 다 보통 거치는데
0: 아니, 그렇죠.
1: 시간을 단축됐거나
0: 대단히 예. 간결하게 빨리빨리 진행해서 그 백신을 맞기 시작했던 거죠.
1: 예.
0: 근데 이게 코로나 치료제였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가 그때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부 유출도 걱정된다.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백신 아니면 이거는 백신이 아닌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메가 히트를 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했던 것이고 사실은 뭐 데이터를 제대로 보더라도 웬만한 사람 이해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1: 예.
0: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부탁했을 뿐이죠.
2: 반박을 알겠습니다.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일상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상에서는 효과만 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일상에서는 이론적인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고요.
1: 예.
2: 이상에서는 동물에게 투여됐을 때의 부작용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완벽해도 사실상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완벽하게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1: 예.
2: 그래서 쥐나 이런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고 삼상에서는 동물로도 안 되니까 인간에게 넣음으로 해가지고 이 효과성과 부작용을 같이 보는 거예요.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이 부작용이 실제로 이 제넨셀이라는 약물에서 발생을 해서 이상 A에서 실험한 10마리의 햄스터 중에 1군과 2군에서 한 마리씩 죽어요.
1: 예.
2: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김승원 후보자 몰랐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 또 국부 유출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국부 유출이 정말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면요. 그 부분과 안전성에 대해서 무게저울질은 할 수 있다고 봐요.
1: 예.
2: 그런데 식약처장의 그 비서관인가요? 거기가 검찰 수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청탁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다. 굉장히 이례적인 청탁이다. 특정 업체를 찍어가지고 오는 청탁 받아본 적이 없다. 두 번째, 국부 유출 말도 안 된다. 이게 식약처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거 국부 유출보다는요.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선사후공이 맞습니다.
1: 선사후공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 로비한 게 과연 뭐 부적절했다는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 다 저희 패널분들은 다만 이제 적격을 그래도 받을 수 있느냐 아니 절대 안 된다 이 정도의 서로 의견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 짚어봤고요. 그러면 관련돼서 또 나왔던 얘기가 계속 녹취록을 공개하고 특히 기소계획서 내용을 밝힌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여기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유출 경위를 문제 삼아서 민주당은 일단 경찰 고발까지 했고요. 김승원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만약 장관에 임명될 경우 나중에 이런 검찰 내부 자료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규식 교수님.
3: 뭐 화가 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법무장관이 실제 취임하면 그 감찰을 좀 해보세요라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1: 예.
3: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죠. 예컨대 우리 옛날에 많이 한 이야기 있잖아요. 국정원장에 임명이 됐어. 그럼 제일 궁금한 게 자기 국정원장 취임하자마자 야, 내 파일 가져와.
1: 예.
3: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이고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그거랑 뭐가 다르죠? 아, 화가 나서 한동훈 의원이 자기를 하도 공격을 하니까 이거 어디서 가지고 온 거지? 궁금하니까 야 이거 내부 감찰해봐. 검찰에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해보자. 그렇게 하고는 싶어도 안 하는 게 정치인의 도리인 거고 정치의 품격인 겁니다.
1: 그걸 본인 사건에 들어간다.
3: 아, 당연하죠. 거죠? 다른 사건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연루된 이야기잖아요. 이 자체가. 그런데 그걸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속으로 그러면 생각하고 있든가. 저는 이 부분도 공직자,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세는 제가 볼 때 영 빵점인 거죠.
1: 예.
0: 근데 이거는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든

0: 안 되든 법무부 장관이 어떤 지시나 관여를 하기 전에 대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내부 감찰은. 왜냐하면 처음에 녹취록이나 이런 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게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어가면 증거 자료가 뭐 피고인들의 변호인한테도 넘어가고 그래서 재판 자료는 유통 경로가 다양해요.
1: 예.
0: 여기저기서 셀수 있어요. 근데 기소 계획서는 이게 재판부에 제출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검찰 순수한 내부 자료고 외부에 절대 나가면 안 되는 자료지. 근데 이거를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바람에 저도 깜짝 놀랐고 저걸 입수한 것도 대단히 이상하지만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저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한동훈 의원이 약간 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1: 예.
0: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1: 그건 왜
0: 이미
1: 그렇습니까?
0: 기소 계획서가 외부에 유출된 게 확인된 이상 이건 당연히 검찰 내부적으로 내부 감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1: 내부 문서 유출이기 때문에
0: 그럼요.
1: 그러면 그렇게 그걸 얘기한 건 한동훈 의원으로서도 불필요한 일이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0: 그러니까 약간 판단력이 미숙한 것 같아요.
2: 저는 이게 그게 과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의원이 저는 김성원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존재 증명을,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1: 예.
2: 하거든요. 물론 이제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어떤 철저한 검증 필요하고 한동훈 의원이 그걸 일부 한 부분도 있죠. 하지만 결국에 보면 뭐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오빠가 본질 아니다라고 저지할 정도로 오빠 얘기를 그렇게 귀가 닳도록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 의원이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이 결국 본인 발등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 예.
2: 기소 계획서를 공개해놓고 그 출처 이거 어떻게 얻었냐, 이거 절대 얻을 수가 없는 자료다, 내부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잖아요. 오히려 반문하고 빠져나가잖아요. 뭐 기자들한테 그럼 기자님은 출처 다 밝히고 쓰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1: 예.
2: 제가 이제 뭐 한동훈 개 패널들이라고 볼수 있는 분들과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해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말씀을 못 하세요. 뭐 녹취록은 뭐 우리가 제보자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기소 계획서의 출처가 검찰이 아니면 어디냐,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의원이 물론 이제 나 검찰한테 받은 거 아니다라고
1: 예.
2: 하시지만 그게 뭐 검찰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아닌 사람인지 뭔지 어쨌든 이게 검찰 내부에서만 받을 수 있는 자료다라는 것은 확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1: 예. 김성열 최고위원님.
3: 저도 기소계획서가 나온 부분은 검찰을 내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이 뭐 내부에서 유출이 된 부분을 문제 삼는 검찰이 감찰을 할 수는 있겠죠, 내부에서. 근데 그게 지금 국민들에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한동훈 청문회가 아니고 김승원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사적인 청탁을 받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좀더 생각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 출처를 묻는 거는 그 이후의 일이다.
1: 예.
3: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중을 항상 우선순위를 보고 비중을 조절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더 먼저기 때문에 그 비중을 한 7이나 8 정도 가고, 한동훈 의원 역시 사실 야권의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개인 문제, 청문회랑 관계는 없는 그 문제는 한2 정도 쓰고 있다는 거, 말씀,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역시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 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추석 장보기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9월 30일까지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추석 상차림에 필요한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전통시장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30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결제 금액의 30%, 최대

0: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또 9월 20일까지 농활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농활 상품권 가맹점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1: 예, 저희가 중간 광고를 봤고요. 이제 광고가 나가는 동안 여러분 패널들이 이제 여러 표현에 대한 최근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한 여러 표현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지만
2: 허심탄회 언급들이 있었지만
1: 비방용이 많아서 전해드리지 않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네, 넘어가시죠.
1: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평가를 30초 정도로 김규식 교수님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3: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그 발군의 투쟁력, 전투력, 일당백의 그 돋보이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모습 보면 비교가 되죠. 그러나 이제 인사청문회 전국이 이제 지나가는 국면이니까 한동훈 의원께서도 이제는 좀 그 정치인으로서 예. 또 정치 지도자로서의 좀 성찰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그 단어나 말의 그 과도한 표현들을 그 에스컬레이트 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어제는 보니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을 빗대서 패거리라는 단어를 썼다고 굉장히 또 굉장히 비판하셨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1: 알겠습니다.
4: 20초도 핵심은 얘기 안 하죠.
3: 30초가 다 돼서 그래.
1: 네, 20초는 40초로 쓰셨어요. 와. 다시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얘기입니다. 발단은 이제 김지영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인데 김지영 후보자가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장급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또 또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래서 검찰주의자다, 중수청장 후보자로 맞지 않다. 이게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 12일 날 대통령이 내란 세력 옆에 전전긍긍한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또 김인석 대표와 약간 대립점이 됐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은 경기도의 한 지역구에 출마했던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4: 추미애 지사의 그 취임 이후에 잇따른 돌발 행동을 보면 당혹스럽죠, 사실은.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는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이 됐는데 알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취임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도 상황 사실입니다만
1: 예.
4: 그 걱정보다 훨씬 심각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래서 이 정당의 공천이라는 거는 그 정당이 국민들께 유권자들께 대표 상품을 내놓는 것이잖아요.
1: 예.
4: 근데 그 상품에 큰 하자가 발견되면 사실은 정당이 책임지는 거죠. 근데 사고 친 사람과 그 책임을 떠안는 사람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곤혹스러울 수 있는 거죠. 내후년 총선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의 그 지금 민심이 안 좋거든요. 이런저런 뭐 재정 위기를 핑계로 해서 각종 지원 정책을 다 없애고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은 뭐 지금 관사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관용차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 의회가 왜 전체가 제주도 가서 업무 보고를 받아요? 난 도대체 생각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 다 예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1: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경기도 의회고
4: 아니 네, 의회인데 그런 있지만, 예. 도지사가 지금 경기도 의회는요 도의회 거의 절대 다수가 민주당 도의원들입니다. 거의 20여 명 빼고 100 몇십 명이 다 민주당이에요.
1: 예.
4: 그 국힘은 한 20여 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100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한 140여 명은 지금
1: 민주당. 144대 22입니다.
4: 그렇죠. 예. 민주당 도의회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사와 도의회가 분리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워낙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다 욕먹을 일이고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단체장이 가장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 앞장서서 발언을 하는데 그게 팩트부터 틀렸어.
1: 예.
4: 기본적으로. 걱정입니다. 걱정.
1: 걱정. 지금 뭐 김용남

0: 의원이 크게 걱정하고 있어요. 김기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2년 후 총선을 생각하면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내에 이렇게 계속 그 개파 간에 또는 진영 세력 간에 갈등이 있는 걸 우리가 뭐 지켜보면 되는 건데 그리고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 지사님의 이런 좀 돌발 행동들이나 돌출 발언들 그다음에 내로남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는 적자 비상경제선언 비상재정선언하고 본인은 관용차나 관사를 그렇게 이전 전임 전 지사하고 전혀 다른 돈을 세금을 쓰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심지어 도지사 사퇴하라고 청원을 했더니 3만 명 넘었다고 바로 문 닫고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사실 30일 동안 계속 올릴 수 있는 걸 닫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권위적인 태도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치인으로서 좀 맞지 않나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조국 전 대표가 문조 탈레라고 하지 말고 이제 조추 탈레라고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문재인은 빼고 이제 자기가 맨 앞에서 조국을 넣고
0: 예.
1: 그다음에 추미애도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조추 탈레라고 하는 과정을 보면 이 추미애 지사도 문조털러에 못 들어간 게 내심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제가 그냥 약간 농반 진반으로 예. 나도 이제는 문재인급 조국급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식의 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추미애 지사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게 선명성 아니게 선명성 검찰개혁의 예. 선명성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지금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서 거의 뭐 나치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저는 이 집권세력 내의 이 갈등과 내분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갈지 아니 김윤석 대표가 어떻게 풀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건 노답이다.
0: 노답이다.
1: 저희들은 뭐 나쁘진 않지만 정치가 이렇게 걸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추미애 지사가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거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해서 그냥 밀정이라고 본다. 헝가리 유대인을 아우슈비치 수용소로 내몰아 죽게 하고도 히틀러 총통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아이히만을 연상하게 한다. 이게 추미애 지사가 중수청장 후보자에게 한 말입니다.
2: 정말 아무 말 막말 대잔치입니다. 보면
0: 네. 박수미 최고위원님.
3: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앞에서 이제 돌발 행동이다 추미애 지사에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 이거 계획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거 돌발 행동 아니고요.
0: 아 계획 행동.
3: 이거 철저하게 계획된 저는 행보라고 보고 그래서 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도지사 현역 이시잖아요. 이럴 거면 국회에 계시지 왜 경기도를 가셨습니까?
0: 예.
3: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은 사실 지지층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빈집털이 하겠다라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분열되고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돌아서거나 뭔가 민주당 내부에서 아쉬워하는 분들을 그 향해서 이제 본인의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0: 예.
3: 그러니까 약간 내가 있다라는 그 자기 존재를 계속 드러내면서 정치적으로 계속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현역 경기도지사로서 그렇게 바쁘실 텐데
0: 예.
3: 이렇게 갈등을 계속 조장하는 말씀들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사실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 세력에 엎혀 전전긍긍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너무 부적절한 말이거든요.
0: 예.
3: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추미애 그 지사의 과거 행보에 대한 얘기가 또 소환돼서 나오잖아요. 전에도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공격하더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0: 예.
3: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본인에게도 저는 실이고 민주당 내부에도 실이다. 도대체 이거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냐. 비판을 하시더라도 수위를 조절할 수 있고 방식을 달리할 수 있죠. 꼭 이렇게 꺼내놓고 갈등을 표면화하고 어떻게 보면 갈등을 더 키워서 본인의 존재감을 입증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냐.
0: 예.
3: 이게 현역 도지사가 할 일이냐. 저는 예. 아니라고 봅니다.
0: 일단 지금 여러분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추미애 지사가 얘기하는 건 명청 갈등은 같다 이제. 명추 갈등이다. 이걸 그 포지션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해석이 되고 그래서 돌발 행동이 아니고 계획 행동이다라고 박승민 최고가 얘기해 주셨고요. 김성일 최고님
4: 누가 보면은 추미애 지사가 저기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 공천으로 됐는 줄 알겠어요.
0: 네,
4: 민주당에서 공천하셨잖아요. 솔직히 민주당 공천 아니었으면 경기도지사가 되셨을까요?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거든요.
0: 예.
4: 근데 공천을 해놓으시고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반발하고 그렇게 나서니까 비판하시는 것도 저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추미애 지사가 지금 중수청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서는 부분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은 당내 싸움을 위해서 하는 거냐는 명확해 보여요. 제가 보기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요. 솔직히 중수청장보다 더 중요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정청탁에 음주운전에 위장전입까지 있어요. 예.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거의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한테만 이렇게 공격을 한다? 이거는

0: 국민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당내 갈등을 좀 더 유발시키려는 모습, 정치적인 이속만 챙기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요.
1: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 지사 얘기했고요. 앞서 이제 김규식 교수님이 조추 땡땡유, 제가 좀 발음도 좀 그렇고 약간 멸칭 비슷해서 다 제가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2: 아니 예. 근데 본인 스스로 그걸 그러니까. 쓰더만요 보니까. 예.
3: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참 특이한 분이에요. 본인이 그 입으로 자기가 조추털렬한 발을 써요.
1: 예. 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뒤로 좀 빼고 이제 예. 본인이 맨 앞으로 간 예. 아, 그렇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이제 이제 조국 전 대표 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약간 갈등이 교섭단체 완화 요건 완화 문제입니다. 김민석 대표가 15석 정도로 하자 현재 20석인데. 조국혁신당에서는 무슨 근본 없이 15라는 숫자가 나왔느냐라고 합니다. 어떤 숫자가 나와 보입니까? 김용남 의원님.
2: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현역 의원 20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허들을 좀 낮추자.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15석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게 지금 있는 정말 소수 정당. 왜냐하면 갑자기 10석으로 낮추면 조국혁신당만 그 혜택을 보고 다른 더 의원 숫자가 적은 소수정당은 그냥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15석으로 하면 연대 내지는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조국혁신당하고 진보당만 합쳐도 16석이 돼요.
1: 예.
2: 15석을 넘는단 말이죠. 그럼 다른 정당과의 연대 통합을 논의할 그 기회도 되고 왜 저렇게 반발하는지 모르겠어요.
3: 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에 지금 해묵은 갈등들이 계속 그 내재하고 있고 표면화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가 합당이나 연대는 좀 떨떠름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뭐 자강해 보세요. 일단 잘 큰 다음에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거였으니까 조국혁신당이 기분 나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뭐 하나를 줘야 되니까 던진 당근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15석 정도로 좀 해면 어떻겠느냐. 근데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게 다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의만 하면 이건 통과가 되는 겁니다.
1: 예.
3: 그러면 교섭단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정치과학적 계산 숫자 맞추기는 저는 논외로 치고 그건 기자분들이 쓰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던지면서 하나씩 이렇게 그 저기 당근을 주면서 내 말 좀 들어. 합당은 아니지만 이거 해줄게. 이게 뭡니까 정치에서 저는 정말 제가 오늘 계속 그 일관된 게 정치의 그 품격인데 예.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여당 대표면 정치 개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 개혁의 아이디어 중에 이게 하나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용해인 후보 때문에 문제가 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문제라든지 유성정당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지난번에 정당법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 원외 당협위원장들 정당 사무소 내게 돼 있거든요. 전부 그냥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이런 그 교섭단체 완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선거법 문제라든지 정치자금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단골처럼 나오는 정치개혁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그러면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서 정치개혁의 선진적인 방향들을 가지고 해봅시다. 그중에 교섭단체는 15석이 어떻게 했냐고 말을 하는 것이지
1: 예.
3: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 저런 줄다리기 하다가 이건 못해주니까 이거 하나 줄게. 아 이건 너무 근데, 짜치죠.
4: 근데 그 김민석 대표께서 그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거제도 관련해서 지금 거 유지하는 거 맞냐 이런 얘기들도 다 얘기했죠?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아마 여러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른 주제들 다 얘기를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근데 이제 다만 조국 혁신당에서 반응하는 게 이 예. 교섭단체인 거죠. 네, 본인들이 이제 뭐 요구를 계속 해온 부분이기도 예. 하고 또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아젠다가 급부상을 한 것은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 때문인 것이고 다만 저는 그 조국혁신당이 원하는 그 열석에 맞춰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개혁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조국혁신당도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예. 사실 지금 어쨌든 각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디어를 던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건데 벌써부터 우리가 원하는 그 당론 이 아니라면 이거는 뭐 불쾌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화의 판은 깨지는 거죠.
1: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잠시만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이건 넘어갈게요. 김성일 최고위원님 죄송하지만 대통령 기자회견 내일이에요.
0: 예.
1: 어떤 걸 얘기해야 되는지 김성일 최고위원님이 조언을 하신다면 한 30초씩 말씀을 좀.

0: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예. 문제예요. 추세가 문제입니다. 이거를 지금 막아줄 방파제가 없어요. 이걸 지금 기자회견으로 꺼내신 것 같은데 기자회견에서 정말 파격적인 본인이 내려놓는 희생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한 이거 지지율 떨어지는 못 막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기자회견보다도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봤는데요. 그 정도까지 안 하실 것 같아서 좀 더 우려가 되고요. 이번 기회에 어쨌든 부동산 세제라든가 인사 참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좀 이야기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1: 김용남 의원님.
2: 그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 못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지지율이 득표율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는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중도층이 지지를 보냈기 때문이에요.
1: 예.
2: 지금 지지율 꺾인 거를 원인을 분석해보면 뭐 각자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뭐 첫 번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규제 중심, 대출 규제 뭐 그리고 보유세 증세를 예고하는 부분이 가장 컸다고 보거든요.
1: 예.
2: 그 원인부터 해결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저는 서서히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중도 실용의 정책 규제 예.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김민식 교수님.
3: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그 60% 이상의 지지율이 나왔던 건 한번 일을 하는 걸 보자 기대를 가지고 이제 취임 초니까 줬던 것 같고 1년이 지나니까 급속도로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성남시장 이재명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의 차이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1: 예.
3: 성남시장 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다른 자리거든요. 근데 정책에서는 그냥 좌편향된 이념적 그 신화에 빠져 있고
1: 예.
3: 그리고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자기 여기 리스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1: 예.
4: 저는 마지막으로 이번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국민들 앞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 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하시고 아쉬워도 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려놓고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그래도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대통령에 대한 조언까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0: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네, 부쩍 가을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3: CBS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정향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5: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시면서
4: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5: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4: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런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살아생전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 구호에 앞장서 온 배우 오드리 헵번의 말이었습니다.

0: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 시간에는 서늘한 날씨를 보이면서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7.3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약간 높은 모습인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27도를 웃돌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대전과 대구, 부산과 제주의 낮 기온 27도, 서울 28도, 전주와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가을볕이 강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로만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일부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소량의 가을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0: 강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1: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2: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2: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3: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4: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6: 고향 등일시.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0: 콤비타 마누카 꿀.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공원이나 등산로에 알밤 모양의 열매가 떨어져 있어서 무심코 주워왔는데 밤이 아니고 마로니의 열매인 경우가 요즘 자주 있다죠. 둥글둥글한 갈색 껍질에 크기나 모양도 비슷해서 얼핏 보면 밤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마로니의 열매는 독성이 있어서 절대 먹을 수 없다니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매의 눈이 필요하겠죠. 비슷한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엄연히 다른 것들 우리 주위에 의외로 제법 있죠. 머루와 포도, 광어와 도다리, 해달과 수달, 오리와 거위가 그렇고요. 어찌 보면 가을과 봄 이 두 계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덥지도 춥지도 않은 온도는 비슷한 것 같아도 햇살도 바람도 공기도 그리고 무드도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가을다운 가을 아침 분위기 있게 시작해볼까요?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 입주 1424일차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잭잭.